0: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2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시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기사님들, 오늘은 일요일이면서 연휴의 중간이기도 합니다.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내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죠. 오늘 특별한 일정이라도 만드셨나요?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날씨가 변수긴 합니다만 전국 곳곳에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가을꽃 축제, 또 밤에 여는 축제, 탈춤, 아리랑을 비롯해서 전통 문화와 관련된 축제, 해산물 축제, 유등 축제, 인삼과 약초 축제, 정말 다양합니다. 마라톤 대회도 오늘 전국 각지에서 열리니까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축제 자리도 살펴보시면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0: 네, 당당님들 중에는 아시안게임 지켜보다가 새로 결심하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나도 수영할 거야. 나는 배드민턴. 아, 테크볼. 야, 그거 멋있던데. 러닝이 유행이래. 우리 다 같이 달려보자. 자, 이렇게 영감 받은 종목이 있다면 한번 실제로 도전해 보시죠. 예. 저도 이제 러닝을 슬슬 또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좀 뛰어야죠. 네. 누님은 어느 종목이 멋있던가요?
1: 저는 보는 거는 수영하고 탁구 좋아해요.
0: 아, 수영 탁구. 예. 수영은 저기
1: 뭐 누가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지만 네. 그 물 아래, 수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 보는 게 재밌어요.
0: 역동적이죠.
1: 네.
0: 네,
1: 대단하잖아요. 서울시들마다 참, 아유, 그리고 얼마나 몇 년을 고생고생 한 거야, 훈련으로.
0: 맞아.
1: 네.
0: 근데 물에서는 아쿠아로비나 이런 건 또 많이 접하셨으니까.
1: 아, 그렇죠. 물. 네, 네. 그래서 좋은가 봐요.
0: 네. 10월, 아, 저희 스포츠 얘기도 이렇게 잠깐 나눴으니까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기로 약속해 주세요. 저희는 가을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와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여성 살롱 준비해 놓겠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

0: 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자, 일요일 여성시대 저희 뭐 아시안게임도 이제 폐막을 하고 네네. 운동 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2: 네.
1: 실 뭐 독서의 계절이다 뭐다 하지만 야외 활동하기 진짜 좋은
2: 아 그렇죠.
1: 네, 딱 계절이 10월 이때잖아요.
2: 진짜 신장로가 빛나듯이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 같아. 나와 어디론가 가.
1: 맞아.
2: 떠나라 막 이렇게.
1: 날씨만 받쳐주면 덥지도 춥지도 않고
2: 딱 좋죠 정말. 네. 네.
1: 물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계절 안 가리고 한여름에도 하고 하시겠지만
2: 그렇죠. 네.
1: 아 밖에서라도 움직이기에 지금 딱 좋은
2: 정말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1: 맞습니다. 네.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성시대 첫 번째 사연은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장영수님이십니다. 아침 일찍 장독대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알밤 한 톨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그 밤을 발견하는 순간 보물이라도 주운 듯 마음이 환해졌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흔한 때가 아니었다. 밤 한 톨도 귀하고 먹을 것 하나에도 마음이 설레던 유년 시절이었다. 우리 집 옆 옥이네 밤나무 밭에는 오래된 밤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햇빛을 잃은 풀들이 서로 몸을 기대며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언덕길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저 멀리 오기네 집이 보였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꼬랑기를 따라 밤을 주우러 갔다. 밤새 떨어진 알밤들은 졸졸 흐르는 꼬랑물 속에서 조약돌처럼 서로 부딪히며 재잘거리는 것 같았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선선했고 물은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다. 물에 젖은 알밤을 하나씩 건져 올려 치마폭에 담았다. 밤을 줍는 일은

0: 어느 순간 능구렁이가 스르르 발앞을 지나가기도 했다. 얼마나 놀랐던지 그때의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생생하다. 지금도 길에서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건 아마 그때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주인에게 들킬까봐 바닥에 바싹 몸을 낮추고 밤을 줍다가 나뭇잎 뒤에 숨어있는 벌레에게 물려 다리에 혹이 생기기도 했다. 쐐기에 쏘여 아프고 가려워서 한참을 긁기도 했고 낡은 고무신으로 밤송이를 까다가 날카로운 가시가 발바닥에 박혀 걷기가 힘든 날도 있었다. 나뭇가지에 걸린 밤송이를 돌멩이로 맞춰 떨어뜨리거나 긴 막대기로 끌어내리다가 손등에 깨알 같은 가시가 박히기도 했다. 그래도 밤을 줍는 재미는 쏠쏠했다. 비탈진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면 돌틈 사이로 잘 익은 알밤이 또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아, 저 밤도 주워야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도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그렇게 고구마밭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밤을 주웠다. 밤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무줄 치마는 자꾸 아래로 흘러내렸다. 치마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밤을 주웠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부자였다. 맨살의 두 다리는 가시에 핥히고
1: 아이고.
0: 모기와 벌레에 물려 여기저기 부어올랐다. 그래도 나는 알밤을 더 주웠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이 들리면 가슴이 콩알만해졌다. 아, 오기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나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 대밭에 몸을 숨겼다. 꼬랑길로 빠져나오다가 고무신이 황토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다. 그래도 오기 할아버지의 고함이 들리는 것 같아 두 눈을 질끈 감고 냅다 달렸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그때 나는 정말 작은 알밤 도둑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알밤은 가을 운동회 때 삶아갔다. 때로는 아궁이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아버지의 술안주로 올려드리기도 했다. 내가 주운 밤이 가족의 한 끼가 되고 아버지의 술안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밤은 다른 어떤 과일보다 정이 많이 들었다. 밤은 날것으로 먹어도 맛이 좋았다. 싫으면 파근파근하고 달콤했다. 다른 과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었다. 지금은 밤을 견과류라고 부르지만 어린 시절 나에게 밤은 그저 귀하고 맛있는 과일이었다. 밤에는 또 다른 추억도 있다. 밤을 많이 먹은 날 저녁이면 형제들이 한 이불 속에 사이좋게 누워서 잠을 잤다. 근데 밤을 먹어서인지 이불 속에서는 자꾸 방귀가 나왔다. 누구야? 누가 방귀 꼈어? 서로 범인을 찾겠다며 엉덩이에 코를 킁킁대고 깨르르 웃었다. 좁은 방 안에서 형제들이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웃던 그 시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웃음만큼은 풍성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난했지만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알밤 몇 호를 주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고 삶은 밤 몇 알에도 행복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밤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먹거리였다. 딱딱한 껍질 속에 보드랍고 달콤한 속살을 품고 있어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먹었던 건 단순한 밤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가난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형제들의 웃음이 있었고 가을날 알밤을 찾아 헤매던 어린 나의 설렘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을이 오고 밤나무 아래 알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의 내가 문득 떠오른다. 치마폭 가득 알밤을 담고 흙투성이 고무신을 신고 뱀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작은 아이. 몸은 가시에 긁히고 벌레에 물렸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아이. 알밤 한 톨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아마 내가 밤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밤 한 톨에 내가 살아온 어린 시절이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1: 오, 참 알밤. 네.

0: 야, 이렇게 정말 알밤 도둑, 꼬맹이 알밤 도둑 마냥, 예, 친구의 할아버지네.
1: 고함 밤나무를 들키면 큰일 나니까.
0: 그걸 이렇게 주우러 다니셨나 봐요.
1: 그 다음에 좁은 방에서 형제들이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자던 그 시절. 그래서 더 정겨울 수도 있어요, 형제들 사이가.
0: 그쵸.
1: 좁은 공간에서 서로 그냥, 예?
0: 함께 했던 추억이 그만큼 더 많은 거죠.
1: 그렇죠.
0: 진짜 살을 부대껴가며.
1: 맞죠. 그렇지.
0: 아, 난 그 모습이 너무 웃기네. 저 방귀 꼈다고 그냥 엉덩이에 코를 박고,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네. 아유, 꼬맹이 때 진짜 다 그랬지.
1: 그렇죠. 그럼. 아유, 좋다.
0: 아, 저는
1: 알밤 얘기.
0: 쭉 예? 이렇게 우리 장현수님의 사연을 계속 소리내어 읽으면서
1: 네.
0: 어린 시절 우리 꼬맹이들, 우리 두 아들한테 마치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도 아, 예전 그런 그 아빠의 마음이 떠올랐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밤에는 나의 어린 시절이 다 통째로 들어있었단다.
1: 아유, 참 좋아요. 장영수님 사연.
0: 네.
1: 이분께는 홈스토어 한 꾸러미로 이렇게 푸짐한 선물 보따리가 가겠습니다.
0: 네. 자, 가을 냄새 또 물씬 나는 노래 중에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듣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이 노래도 가을에 들으면 또 그렇게 또
1: 그러니까요.
0: 가을 정취가 느껴지고 그러네요.
1: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 어디론가 가요.
0: 자, 편지 아니고 쪽지 김희숙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딸아이가 집에 오는 길에 커피를 사왔더라고요. 엄마, 요즘 유행하는 깻잎 라떼야. 이러는데 세상에나. 아, 진짜 라떼 안에 깻잎이 딱 들어있대요.

0: 맛은 깻잎향이랑 쌉싸름한 맛이 조금 나는 정도? 옆에서 한 입 먹어보더니 남편이 그래요. 야, 이러다가 뭐 상추라떼, 고추라떼, 배추라떼 다 나오겠어? 요즘 딸아이가 유행을 하나씩 알려줘서 신세계를 자주 경험하는 중입니다. 두 분은 깻잎 라떼 드셔보셨나요?
1: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봅니다.
1: 예.
0: 어허! 어머나 웃긴다.
1: 저희 사진으로 지금 방금 봤거든요.
0: 너무 재밌다.
1: 진짜 라떼에다가 깻잎 한 장을 그냥 심어놨네.
0: 아, 심어놨네.
1: 근데 꼭 안 먹어도 되지 않아요?
0: 그럼 안 먹어도 되죠. 이 날 깻잎. 그 향이 네. 라떼에 배겠죠.
1: 그러겠죠.
0: 네, 외국 사람들은 깻잎을 또 못 먹는다잖아요.
1: 왜냐면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깻잎 향이 다 이기거든.
0: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 네. 아니, 해외에서는 뭐 바질, 박하, 박하 잎사귀, 바질 잎사귀 이런 거 띄워놓는 거는 봤는데
1: 네.
0: 이제는 진짜 라떼는.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깻잎으로 깻잎 라떼가 등장한다니 정말 재밌군요.
1: 그러네요.
0: 야, 케일라떼다. 이것도 K커피 케일라떼야.
1: 아, 이러다 진짜 우리 남편분 말씀대로 상추, 고추, 배추라떼.
0: 맞아, 있을 수 있어. 왜 김치라떼는 있으면 안 되나?
1: 아, 재밌네요. 깻잎라떼.
0: 네. 네.
1: 자, 이어서 쪽지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김도현님의 쪽지입니다. 모 음반 기획사에서 공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합격자 두 명에게는 작사, 편곡, 작사, 작곡, 편곡, 음원 등록, 유통 등등 모든 경비를 기획사 부담으로 싱글 음원을 발매해주는 특별 혜택이 있더군요. 내 나이 75세. 얼마 전에 성대 폴립이란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난 마지막이라 다짐하고 오디션에 참가했네요. 예상 밖 수많은 인원이 참가했는데 마지막이란 생각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하, 2등으로 합격을 했네요. 또다시 마지막이 처음을 시작하게 만들었네요. 앞으로 내 인생은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0: 합격자 두 분을 뽑아서 이러한 특혜를 준다 그랬으니까 2등으로 합격을 하셨으면
1: 네.
0: 음원을 발매 받을 수 있죠. 작사, 작곡, 편곡, 음원 등록, 유통 등등 모든 경비를 기획사 부담으로 한다.
1: 예. 그러니까 김도현 님이 이제 가수가 되셔가지고.
0: 그렇죠.
1: 그죠?
0: 그렇게 되신 거죠?
1: 네. 네. 직접 노래 부르는 음원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이야, 대단하신데요.
0: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음원을 하나 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뭐 거짓말이나 거짓 계약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세상의 씁쓸한 맛을 보기도 하는데
1: 네.
0: 이분은 또 뭐 75세인데 2등으로 합격하셔서 이런 특혜를 받으시니까
1: 와.
0: 자, 신인 가수 김도현님.
1: 네.
0: 75세 나이로 데뷔를 하시면 진짜 가수 치고는 제일 늦은 데뷔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1: 네. 하지만 신인 가수시니까 저 음악방송 가셔가지고.
0: 네.
1: 아이돌 선배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신인 가수 김도현입니다. 부럽다. 예, 네. 김도현님. 이 마음이 진짜 75세시지만.
0: 그렇죠.
1: 늘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멋진 도전이십니다.
0: 김희숙님, 김도현님 밀키트 세트 보내요. 떡볶이, 짜장면, 간편죽 골고루 담겨 있고 편지 아니고 쪽지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오시면 일반 사연 게시판 아래 마련해놨습니다.
1: 네, 긴 사연 편안하게 남기실 땐 일반 사연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처음이라 살짝 좀 부담되는데 이런 사연도 되나 싶을 때는 편지 아니고 쪽지함에 사연 남겨주세요. 우리 신인 가수 김도현님 데뷔하시면 일반 사연으로도 편지 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광고 후에 저희는 여성 살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4: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3: 정말? 맛도 그대로야?
4: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

0: 삶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1: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제주와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0,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려 건조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불씨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나들이가 많은 계절 동물원이나 수족관도 가보셨을까요? 가서 여러 동물과 물고기를 보면 참 재미있고 신비하지만 문득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머, 이 친구들 여기 갇혀서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
1: 네, 여성시대 일요일 순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살롱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에는요, 비인간, 동물님들 만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동식물을 사랑하는 분들, 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분들 모여주세요.
0: 여성시대의 10월을 채워주실 선생님은 환경저널리스트이자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남종영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이 여성 살롱에서는 저희 쌤으로 줄여서 네. 그럼 종영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2: 네, 아, 네 좋습니다.
1: 네, 종영쌤
0: 젊은이처럼
1: 네.
0: 젊은이들처럼.
1: 네. 지금 이제 또 교수님으로 계시고 환경저널리스트시고요.
2: 네, 저는 뭐 사실은 기자라는 말이 좀 저기
1: 저널리스트로서
2: 예, 예. 예. 한겨레 신문사에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2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기자로서 네,
2: 그러면서 이제 뭐 기후변화 취재차 뭐 북극, 남극, 적도도 갔다 왔고.
0: 아, 그러시구나.
2: 네, 그다음에 뭐 고래나 네? 그다음에 뭐 동물권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취재를 하다가 이제 아, 좀 쓸 만큼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그래요. 예.
2: 아침에 출근하기도 힘들고. 네.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최근에 낸 닭뼈와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중에 북극곰은 걷고 싶다. 네. 이런 책도 있네요. 우리 모두 북극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들도 그렇고.
1: 네.
0: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2: 네.
1: 네,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와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0: 그렇죠.
1: 어떻습니까?

0: 우리 쌤은 북극곰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1: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북극곰이었습니다.
0: 진짜로요?
2: 네,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뭐제 주변에 이제 동물원도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동물원 산책 가가지고 마침 북극곰이 있었거든요. 얼음이하고 썰매라는 북극곰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는데,
0: 얼음이
1: 예.
0: 썰매.
1: 그 친구들을 보러 가기도 했고, 실제로 북극곰을 야생에서 보기도 했고요.
2: 아, 네.
0: 그렇게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좀 북극곰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런 추억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종합일간지에서 환경전문 기자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연결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북극곰과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1: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세계 지도를 보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지도를 골똘히 바라보면 왠지 좀 끌리는 곳이 있거든요.
2: 있어요. 네,
1: 그래서
2: 있어요.
1: 저는 제가 75년생인데 그때만 해도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헷갈리기도 하고 아이슬란드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외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2: 맞아요.
1: 왠지 끌리고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를 보면 위쪽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 그곳이 이제 사실 캐나다 순상지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로렌시아 빙하라는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 녹아가지고 지금은 평평한 아무도 없는 땅이 됐는데 거기를 한번 가고 보고 싶었는데 그곳에 이제 북극곰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있었죠.
2: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1: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여름에는 이제 휴가를 내고 돈 들여서 여행을 갈수 있게 된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2: 그렇죠.
1: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핀란드에 산타클로스 마을을 갔거든요.
2: 아,
0: 땡긴다, 거기 땡긴다.
1: 딱 갔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경무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셔가지고 제 낭만이 깨지고
0: 어떡해.
1: 딱 나왔는데
0: 피곤하지, 그분도.
1: 그 마을 앞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이 뭐였냐면 아틱 서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2: 네,
1: 그게
2: 북극권.
1: 북극선. 그렇죠.
2: 선, 선.
1: 그렇죠. 이제 그래서 북위 66.5도 이북의 지역을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첫 휴가 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아, 앞으로 여름 휴가 때 나는 남들이 가는 곳 가지 않고 이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0: 와,
1: 그래서 진짜로 북극선을 따라서 여행을 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그안 되는 여름 휴가 일주일 가지고 진짜 빡빡하게 해서 뭐 노르웨이, 핀란드,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심지어 이제 그 스발바르라는
2: 스발바르
1: 인간이
2: 지도.
1: 그렇죠. 인간이 가장 북쪽에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갔는데 제 로망은 아까 그 캐나다 순상지에 있는 캐나다 처칠이라는 북극해 연안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인구가 500명인데 10월하고 11월은 북적북적해요. 왜냐하면 북극곰들이 그 내륙에 있다가 이제 바다가 얼기를 기다리면서 그 마을 근처에서 왔다 갔다
2: 아,
1: 하거든요.
2: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그 마을에 가면 북극곰을 99% 확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멀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일주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위니펙에 가가지고 다시 아니 밴쿠버로 가서 다시 갈아타서 위니펙으로 가고 기차를 타고 2박 3일을 가야 갈수 있는 곳이에요. 도로가 없거든요.
0: 만만치 않군요.
1: 그래서 일주일 휴가로 어떻게 갈까 하다가 아, 꾀를 냈는데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0: 그게 무슨
1: 결혼을
0: 말씀이세요?
2: 아니 그러니까 신혼여행
1: 네,
2: 휴가를
1: 그렇습니다.
2: 쓰시겠다고.
1: 결혼휴가 일주일하고 여름휴가 일주일하고 붙여서 2주일 동안 캐나다 처칠의 북극곰을 보러 간 거죠.
0: 아니 그럼 그 배우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1: 그게?
0: 아니 근데 이제 같이
2: 그게?
0: 뜻이 통하는 분을 만나셔야겠지.
1: 저 그 배우자가 저랑 북극 여행을 같이 했던 분이셔가지고.
2: 전해주.
1: 그래서
0: 아이고
2: 세상에.
1: 다행히 지금도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뭐 혼수를 뭐 반지 그런 걸안 하고 2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이제 비싸니까 북극권이라 워낙 비싸니까 호스텔 같은 데서 묵고 그때는 참 젊었을 때여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평생의 반려자시다 정말. 야 신혼여행지로 북극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만 들으면 멋있어.

0: 멋있어. 그죠?
1: 그런데
0: 이렇게만 들으면 멋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1: 정말 험난하고.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싶어요. 그죠?
2: 네. 네.
0: 야, 그리고 가서도 정말 우리가 북극 곰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간. 실제로 보셨어요? 그래서?
2: 예, 그래서 봤죠. 예,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세계 유일하게 북극곰 생태 관광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0: 아, 생태 관광을.
2: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바퀴가 큰 버스를 타고
0: 네.
2: 그 마을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툰두라 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극곰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북극곰을 보고 또 다음 날에는 직접 이제 렌터카를 뭐 조금 도로도 별로 없는 마을이긴 하지만 렌터카를 직접 빌려가지고
1: 네.
2: 이제 북극곰 찾으러 다녀서 보고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기사를 네. 썼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0: 그치, 그냥 다녀오면 안 되지만.
1: 실제로 보신.
2: 네네네.
1: 네.
2: 그 뒤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뒤에 이제 북극곰, 야생 북극곰을 두 차례 더 봤어요.
0: 예. 신혼여행 때 한번 보시고.
2: 예, 또 이제 취재하러 이제 알래스카 카크토비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보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에 다시 또 신혼여행 갔던 곳을 저 혼자 이제 취재차 또 갔다 왔어요.
1: 아~
0: 취재차.
2: 네, 취재차. 네. 이제 제 돈 예. 아니고 회사 돈으로.
0: 네. 그거를 회사에서 먼저 제안했나요? 아니면은 우리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2: 제가 제안을 했죠.
0: 그렇죠?
2: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0: 예.
2: 아, 기후변화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이제 일상어가 됐지만 그때만
0: 네.
2: 하더라도 이제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제 뭐 지구 온난화라고 부를 때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 토픽 정도에 나오는 주제였는데
1: 네.
2: 그때 처칠에 가니까 이제 처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북극곰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1: 그렇죠.
2: 왠지 북극곰들이 이제 눈밭에서 굴러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계속 진흙밭에서 굴르고 있어요.
0: 아이고야.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인상이 깊어서 아 이거를 좀 제대로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회사에 제안을 해서
0: 네.
2: 이번에는 알래스카 북극권 마을을 좀 돌아다녀 보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북극 취재를 또 했었죠.
0: 장기 프로젝트였네요.
1: 네. 그러네요.
0: 이 아내분께서는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2: 네.
0: 일이니까 뭐 어떻게.
1: 그럼.
0: 예,
2: 그렇죠.
0: 예.
2: 네.
1: 근데 장비나 옷이나 이게 장난이 아닐 텐데요.
2: 그런데 뭐 여름에 가면
1: 아 여름은 네,
2: 괜찮습니다. 예, 네,
0: 그것도 여름에. 여름이 있어요 계절이?
2: 네, 뭐 저기 한 7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가 여름인데 그때는
0: 네.
2: 영하로 잘 안 떨어져요.
1: 예.
2: 사람 사는 마을은 뭐 0도 1도 뭐 하여튼 한 영하 5도에서 한 5도 10도 사이 뭐 그 정도에서
1: 모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쪽에
2: 예.
1: 여름은
2: 네.
1: 거의 뭐 때로 달려든다고.
2: 툰두라 같은 이제 덤불로 들어가면
1: 네.
2: 거기는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1: 까맣게 덥더라고요.
2: 네.
0: 아.
2: 얼굴에다가 모기장을 치고 다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2: 네. 심지어 이제 그 알래스카를 그 이동하는 그 순록들이 있어요.
1: 순록은
2: 얘네들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의 해안가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모기떼를 피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0: 야,
2: 그 정도로 모기떼가 이제 북극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가진 존재인
0: 빌런이다,
2: 거죠.
0: 빌런,
1: 빌런이죠.
0: 최악의 빌런이다.
2: 네.
0: 어머 그렇구나. 자, 정말 북극곰을 어쨌든 세 번씩이나 보셨고
1: 네.
0: 대충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당당이님들 벌써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종영쌤한테 하고 싶은 질문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극곰, 뭐 돌고래나 고래,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다 좋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실 땐 무료고요. 휴대폰 문자는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더해집니다.
1: 자, 북극곰을 실제로 세 번이나 이제 북극곰이 사는 곳으로 가서 만난 종영쌤.
0: 네.
1: 이제 여기 가면 북극곰을 틀림없이 볼 수 있다 하고 아까 처음부터 짚어주신 곳이 캐나다의 처칠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0: 알래스카.
1: 카크토비크.
2: 예, 카크토비크.
1: 카크토비크. 네.
2: 네.
1: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보셨어요?
2: 세 번째는 이제 노르웨이의 이제 스발바르 제도라고 있는데요.
1: 네, 네.
2: 거기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가기는 했는데 발자국만 봤고요.
0: 발자국만.
2: 이제 카크토비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1: 네.
2: 제가
1: 알래스카
2: 아까
1: 쪽에.
2: 이제 알래스카 북극권 마을을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네.
2: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저랑 이제 사진 기자를 보낸
1: 그렇죠.
2: 거니까 이제
1: 네.
2: 거기는 뭐 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장님은 야

0: 가서 북극곰이랑 기념사진도 찍고 악수도 좀 하고 와라.
1: 어머나.
0: 이런 분위기로 이제 보내신 거죠.
1: 어머나. 야생인데.
2: 확실한 인증샷을 찍어와라.
0: 예, 예, 예.
2: 북극곰하고.
0: 어머나. 그런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북극곰을 네. 99% 확률로 볼 수 있는 곳은 아까 제가 신혼여행 갔던 캐나다 처칠밖에 없거든요.
2: 아. 네.
0: 알래스카에는 보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북극곰이 2만 5천 마리 있는데
2: 네.
0: 생각해보세요. 북위 66.5도 이북 지역에 2만 5천 마리 있으면 보기 진짜 힘든 거죠.
2: 아.
0: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막 꿈도 꾸고 막 저기 보니까 북극곰이 있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하얀 개가 저를 보고 멍멍 짖고 막 이런
2: 개꾸였어.
0: 네. 네. 그런데 한 에스키모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민하는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크토비크라는 마을에 한번 가봐라.
1: 네.
0: 아, 그래서, 아, 왜 거기에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 북극곰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9월 첫째 주에 그 카크토비크 원주민들이 1년에 한 번, 고래 사냥을 나간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럼 고래를 다 잡아오면 그 한 마리를 해안가에서 해체를 해요.
1: 네네.
0: 그럼 다 해체를 한 뒤에 주민들이 다 고기를 가져가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북극곰이 그거를 알고 미리 와서 2-3주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2: 반드시 나타나겠구만요.
0: 네, 그래서 제가 왜 반드시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거기 북극곰들은 달력을 가지고 다닌단다 막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2: 야, 그렇게 학습이 돼 있겠네요.
0: 네네 알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3-4일 전에 이제 고래잡이 한 3-4일 전이었어요. 마침
2: 예.
0: 딱 갔더니 역시나
1: 있어요.
0: 북극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그래. 네,
0: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 있냐면은 작년에 잡은 고래뼈, 재작년에 잡은 고래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더니 신선한 고래고기가 아직 없네라고 하면서 작년 거를 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북극이니까
2: 네.
0: 작년에 잡은 고래뼈에도 조금 그 고기들이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0: 마치 감자탕에서 이 고기를 먹듯이
2: 네, 네.
0: 네, 그렇게
2: 뼈 사이사이에 있는 걸 이렇게
0: 발라먹고 있더라고요.
2: 예.
0: 그러고 기다리다가 없으면 다시 헤엄쳐가지고 바다 얼음으로 가고 다음날 또 와서 보고 없으면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고래를 잡았고 북극곰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거기서 진수 성찬을 벌이는 거죠.
2: 잔치.
1: 네, 그렇죠.
0: 거기서는 그래서 아주 북극곰을 자세히 오랫동안 봤어요. 거기는 뭐 관광지도 아니었고
1: 네.
0: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되는 에스키모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고래를 잡은 뒤에 축제를 하는 것도 보고 고래들이 그 북극곰들이 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1: 네.
0: 아주 진기한 경험이었는데 거기도 9월 첫째 주 고래 사냥철에 맞춰서 가면 고래 북극곰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1: 네.
0: 접근이 힘들어가지고 보통 그렇죠. 이제 저널리스트들이나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많이 가죠.
2: 근데 워낙에 그 북극곰이 뽀얗게
1: 네.
2: 우리가
1: 예쁘게. 네,
2: 광고에서 우리가 너무 친숙하니까
1: 그렇죠. 인형이 또 특히 곰인형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2: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포악한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야생임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죠.
2: 네.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극곰을 관찰할 때 절대 차 밖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 차도 승용차 같은 데 있으면 안 되고 큰 이제 트럭 같은
1: 네.
0: 픽업 트럭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로 북극곰을 봤을 때 이제 처칠에 갔었을 때 그때도
1: 네.
0: 이제 픽업 트럭을 가지고 이제 북극곰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정말로 북극곰이 제 차를 이렇게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흔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칠의 북극곰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까이 다가가거나
1: 네.
0: 차 밖에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2: 그러겠어요. 예, 예.
1: 북극곰 중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오, 그래 북극곰 스타가 있나요?
1: 스타 북극곰.
0: 예,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북극곰들이 몇 있는데 제가 갔던 이 카크토비크를 중심으로 살던 북극곰인데 북극곰 20741이라는 2741번 북극곰인데요.
1: 아, 네.
0: 이 친구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1: 네, 네.
0: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데 이 친구가 알래스카 이제 북극 해안에서 새끼하고

0: 바다 얼음을 찾으러 헤엄쳐서 나갔습니다. 네, 이 친구에는 GPS를 달아놨어요. 과학자가. 아, 네.
1: 그래서
0: 네.
1: 넘버가 있군요. 예, 예, 예. 2074.
0: 근데 보통 북극곰들은 바다 얼음을 이제 걸어서 가다가 조금 뭐 해협이나 조그마한 바다 구역이 나오면 그때 조금 수영을 하다가 다시 걷고 수영하다 걷고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물범을 잡아먹으면서 북극해를 돌아다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바다 얼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얼음을 타고 걸어서 다시 한 달 뒤에 알래스카 북극 해안가로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바뀐 게 뭐였냐면 같이 갔던 새끼가 없었습니다.
2: 아하.
0: 그러니까 죽었군요. 새끼는 아마 헤엄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익사를 한 걸로 보이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2: 참. 또 아픈 사연이 또 있었네요. 그렇게.
1: 네. 이게 참 얼음을 타다가 또 사냥을 하고 물범을 먹고 또 다음 얼음으로 건너가야 할 때 헤엄치거나 또 걷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고래고기 찌꺼기도 먹다가 과일도 먹나 봐요.
0: 이제 처칠에 있는 북극곰 같은 경우는 항상 바다 얼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그 육지로 돌아와요.
1: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러시죠.
0: 예, 예. 그러니까 네. 아까 11월 달에 바다가 얼면은 북극해로 나갔다가 이듬해 5월 달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범은 바다 얼음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내륙으로 돌아오면 물범을 못 먹거든요. 결국 이제 바다 얼음이 그쪽은 다 녹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데 그때는 사실상 한 3, 4개월 동안 단식을 해요, 단식. 거의 안 먹는 정도로. 그래서 뭐, 산딸기도 먹고, 뭐, 저기 뭐, 과일도 먹고, 이제 되는 대로 다 먹는 거죠. 뭐, 새알을 훔쳐 먹기도 하고.
2: 잡식성이 되는 거죠.
0: 예, 잡식성으로 이제 그런 걸 먹다가 거의 단식 상태로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겨울에는 밖으로 나가서 포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식의 생활을 북극곰들이 하고 있는데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 당연히 물범도 저기 없겠죠. 없겠죠. 그러니까 사냥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얼음과 얼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수영을 해야 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허약체질이 되고 새끼들은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럼 진짜 이 북극곰을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1: 그렇죠?
2: 지구 온난화로 결국 멸종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0: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번 세기 내에 북극곰이 멸종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조금씩 엇갈리기는 해요. 예, 북극곰이 전 세계에 한 20개 개체군이 있거든요.
1: 네.
0: 지역별로 그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북극곰은 혼자 사는 동물이긴 하는데 이제 이동 범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2050년에 30% 전체 개체수의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기 말에는 아마 이제 재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좀 그 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2: 그렇군요.
1: 얼음 위를 걷고 싶어 하는 북극곰 이야기 들려주신 남종영 환경저널리스트 종영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동물 친구 소개해 주실 거예요?
0: 다음 주는 돌고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2: 돌고래요?
0: 해보고 싶습니다.
2: 네. 예,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인간들과 참 친근한
0: 네.
1: 그렇죠?
0: 네,
2: 돌고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구별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종영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쟁은...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TBX 앰버서더 권막희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7: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8: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뉴스 후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9: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1: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0: 고마워요.
11: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12: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13: 짧은 안부 인사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14: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0: 맛있구나.
12: 할아버지, 좀 쌀까지가.
1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15: 오늘도 안전하게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두 번째, 설정 탭에서 재난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특정 지역의 긴급재난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 지역 추가를 눌러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홈 화면의 재난문자에서는 설정한 지역의 긴급재난정보와 지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Emergency Ready Application에서는 대피소, 의료기관, 대사관 등의 위치 정보와 재난 시 행동 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을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열신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 차단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적 사회적 사건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롱, 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습니다. 올해 6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에 약 40%가 중징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 서기부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되는 등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가 올해 이집트 대박물관과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 등 해외 주요 문화관광시설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이집트 대박물관과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 스웨덴 아바 뮤지엄과 조지아 사이먼 야나시아 국립박물관 등 네 곳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로마노 유적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어선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가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집계 기준으로 어선사고 사망 실종자는 2021년 89명에서 5년간 478명이 어선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2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주요 행사가 열릴 때면 늘 따라붙는 부작용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렸던 부산과 불꽃축제가 펼쳐진 서울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과도한 요금을 받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숙박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격 정보를 숨긴 다음 행사 기간에 별도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서 규제를 회피하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꼼수 요금, 투명성을 높일 조치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세계가 인정한 안동문화, 그 현장에서 김동일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 물건이든 사람이든 미련이 많아서 잘 못 버리는 분들 VVIP로 모십니다. 손때 묻은 다이어리나 용돈을 털어서 샀던 LP, 테이프, CD 쌓아두고 계신 분들, 또 보물상자 마냥 손편지 보관함 품고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 모든 봉인을 해제해 주세요.
1: 여성시대 명곡 극장, 그 안에 담겨있는 추억과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참여번호는 문자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창에 쓰시면 무료입니다.
2: 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여기는
1: 여성시대입니다.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코인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4: 코인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5: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2: 수확량 줄어도?
11: 보장.
12: 가격이 내려도?
11: 아이, 그럼.
12: 보험이 든든하구만.
1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자, 오늘의 첫 사연은 9611님이신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방송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점심시간 방송 선곡하고 멘트 다듬느라 정작 공부는 거의 못했네요. 당시 제가 방송

0: 집에서 정말 자주 틀었던 노래 Earth, Wind and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 들려주세요.
1: 일종 씨는 방송반 해보셨어요? 중고교 시절에?
0: 아니요.
1: 뭐 했어요? 특활반?
0: 특활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글쎄요.
1: 특활 시간에도 그냥 딴 데 가서 놀았어요?
0: 그랬던 것 같은데.
1: 진짜?
0: 그냥 운동장에서 맨 농구하고 이랬던 기억밖에 농구, 없어요.
1: 농구.
0: 그렇구나. 네. 그때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뭐 특별활동을 그렇게 정말 특별하게 한 기억이 잘 없네요.
1: 그러네요.
0: 근데 방송반은 왠지 좀, 낭만이 있다.
1: 전 방송반 해봤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창시절 딱 그 교내에.
1: 네, 교내에서.
0: 이렇게 방송으로.
1: 점심시간에
0: 나가고.
1: 음악 나가는 거 선곡하고 뭐 이런 거죠.
0: 네. 학생들의 실제 신청도 받아서 이렇게 틀어주고.
1: 아니요. 그 일방적으로.
0: 일방적으로.
1: 신청은 별로 안 받았어요. 네. 신청을 받는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방송반은.
0: 그랬나요?
1: 예, 예, 예.
0: 저도 뭐 신청해봤던 기억도 없는데.
1: 그래요?
0: 자, 하지만 방송실에서 우리 9611님은 처음 이 노래 자주 들으셨나 보다. 예. 알겠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 저희도 한번 들어보죠.

0: 네. 자, 우리 방송반 9611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고요. 일요일 아침 명곡 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어지는 명곡은 2499님이 주셨네요. 30년 전 직장 입사 동기를 짝사랑하다 우연히 이 노래를 자주 듣는다는 걸 알고 창립기념일 장기자랑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한 달을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친구의 아내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명곡 극장에서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 뭉클할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씩 피나게 연습했던 곡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
0: 뭐 아니 노래 너무 좋은 노래를 골라주셨는데 친구의 와이프가 되었다.
1: 아 조금 그렇죠? 네.
0: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짝사랑으로
1: 짝사랑이었으니까
0: 심지어 3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네. 꺼내주셨습니다.
1: 네.
0: 근데 대단하다. 이 좀 하루에 5시간 연습을
1: 그러니까 어떻게
0: 아니 보통 암만 장기자랑에 그 참가를 해도 이게 하루
1: 한 달을 연습했대. 하루에 5시간씩
0: 이건 득음하시겠는데
1: 지금까지야 이게.
0: 그 정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콕 찌르면 이 걸음이 느린 아이는 그냥 부르실 그래요. 수 있겠다. 네. 근데 이것도 가사도 가사지만 이거 고유진 씨도 워낙에 고음을 깨끗하게 내는 목소리여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1: 고음이 좀 어렵죠. 네.
0: 노래를 좀 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네. 우리 2499님이.
1: 네.
0: 아 오랜만에 들으면 뭉클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시절의 나의 열정.
1: 그렇죠. 그 시절의 네. 나의 뭔가가 그리운 거지.
0: 맞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추억하시면서 네, 들어보시죠.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

0: 아이, 노래 좋다. 예, 걸음이 느린 아이, 고유진이었습니다. 플라워의 메인 보컬이죠? 이 고유진 씨의 솔로 데뷔곡이었고요.
1: 아, 그랬군요.
0: 이 노래가 2004년도에 고유진 씨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2499님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1: 그러네요. 군 시절 추억이 담긴 노래를 주신 분이 또 계세요. 9935님. 지금은 얼굴도 아른거릴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지금의 내 딸아이보다 어렸던 시절 군대에 있던 저를 예고도 없이 찾아와줬던 그녀 덕에 고참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외출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상병 무렵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장 휴가 때 비가 그친 시골 저수지 뚝방길에서 마음을 확인하며 결국 끝맺음을 했더랬죠. 그 후로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 노래가 마음을 찡하게 울린 후 제 인생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우림의 25, 21. 아,
0: 이 노래도 바로 그 나이대로 우리를 되돌려놓는 그런 노래죠.
1: 맞아.
0: 아, 하필 군 시절 중에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이 말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지. 자, 정신 차려야지.
1: 3부 끝곡으로 자우림의 25, 21 들려드리고 광고 후에 다시 만나요.

0: 벼랑 끝에 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그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밤부터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발령된 건조주의보인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전남 북서부에 비가 시작돼 밤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해 일지선 함안 쪽으로 동마산에서 산인까지 13km 구간 정체십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팍팍한 일상에 마음이 지칠 때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는 나의 호시절,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미니로 김영주님이 주셨어요. 그 시절 좋아하던 오빠와 헤어지고 마음 아파하며 참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신청합니다. 그러셨어요.
0: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떠나
1: 잊었나?
0: 정말 이 사랑에 빠졌을 때도 또 사랑에 아파하고 이별을 겪을 때도 최고의 친구는 결국 노래예요.
1: 네, 이 노래는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셨죠. 여진 씨가 만든 곡인데.
0: 아.
1: 네, 여진 씨가 부르고 세상에는 좀 덜 알려졌지만 그 후에 노영심이 부르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0: 그렇군요.
1: 네. 79년도 작품이에요. 그리움만 쌓이네. 이 오리지널 버전도 좋아요. 근데 노영심 씨는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노영심 씨가 피아노 중심의 편곡을 하면서 좀 담백한 분위기로 불러줬죠.
0: 아, 그렇군요. 네.
1: 하여튼 이별했을 때 모든 이별 노래가 내 노래예요.
0: 맞아요.
1: 네.
0: 그 중에서도 우리 노영심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좀 받았다고 하니까 김영준님의 신청곡 그리움만 쌓이네 듣겠습니다.

0: 홍승심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아, 역시 명곡이죠.
1: 네.
0: 자, 이어지는 명곡은요. 8819님이 주셨어요. 요즘 옛날 노래들을 다시 찾아서 듣고 있는데 90년대, 2000년대 가요에는 유난히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가사가 많더라고요. 뭔가 영원에 대한 낭만이 있었나 봐요. 이 노래에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리메이크도 여럿 있지만 역시 015B의 원곡으로 제일 좋아요 하셨습니다.
1: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0: 네, 알죠.
1: 네.
0: 015B의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알지, 알지. 네.
1: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는 건 이제 누군가 먼저 하늘로 간 거죠. 네. 하늘나라로 떠난 거죠.
0: 그때 이별은 그냥 거의 그냥 이별이 아니야.
1: 그렇지, 이거는
0: 사별이야, 거의
1: 사별이죠. 이건 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야.
0: 그렇게 참 정말 고달픈.
1: 아, 그러게.
0: 네네. 이게 뭐
1: 현생에서는 안 되는 거야. 떠나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0: 그 당시 왜 그러잖아요. 뮤직비디오도 꼭 누가 한 명 죽어. 앞에 아프거나 사고거나.
1: 그렇게.
0: 아, 그땐 그랬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중에서 015B의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가사가 나오는 노래는 이 노래죠.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0: 아, 세기말 감성이 이런 거지요. 예.
1: 네.
0: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 세기말 감성. 그 시절을 살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시절 추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1: 네.
0: 스마트폰 이런 거 없던 그 시절. 좋았다.
1: 자, 이번에는 두 분이 같은 곡을 신청해 오셨어요. 독특하네. 독특하시다. 저는 코르티스를 좋아하는데요 하면서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명곡 극장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셨어요.

0: 주신 이혜림님이 코르티스의 멤버 건호군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알게 된 노래예요.
1: 아, 네.
0: 약간은 애절하면서도 덤덤하게 부르는 소년의 고백 같은 곡. 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 후로 매일 듣는 최애곡이 되어 신청해 봅니다. 그러셨어요. 참 유재하 씨 딱 한 장의 정규 앨범집 그 앨범을 남겼는데
1: 아.
0: 그 앨범의 모든 노래가 명곡으로 꼽힐 만큼 곡을 참 아름답게 빚어냈던 천재 뮤지션이었죠 유재하 씨.
1: 그렇군요.
0: 아까워. 이런 분들은 참 다 일찍 가시더라.
1: 그러게요. 응. 아니 그러면 그 딱 한 장의 정규 앨범 거기 앨범 자켓을 보면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파란
0: 네네.
1: 머리, 파란색 머리를
0: 네.
1: 한 그림인데 그죠?
0: 네.
1: 예, 그걸 그린 사람이 요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설치미술가 서도호 씨라고 합니다.
0: 네.
1: 아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0: 네.
1: 두 분이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래요.
0: 친구 사이래요. 그 저기 서울 미대의 서세옥 교수님의 아들이죠 서도호 씨가. 서도호 씨가.
1: 그래서 그 앨범 자켓 그림뿐만 아니라 유재하 씨의 추모 공연 포스터 또 헌정 앨범 자켓에도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참 아까운 사람들이 떠나.
1: 네.
0: 희한해요.
1: 하지만 이렇게 명곡을 남겨줬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로 이혜림님은 나의 최애 아이돌이 덕분에 이 노래를 또 이제 알게 되신 거고.
0: 알게 됐다.
1: 거고.
0: 네.
1: 그죠? 네. 또 문자로 0522님도 같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렇다면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 가스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0: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2: 네, 일요일 아침의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곡은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준비했습니다.
3: 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신나는 댄스곡보다는
2: 맞아.
3: 예, 아 이게 뭐 옛 추억 좀 아련하네.
2: 그래, 진짜.
3: 떠올리는 곡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아 이렇게 어떻게 그냥 집에 가지?
2: 그러니까 맨날 생각나는 게 내가 예. 날씨 따라 변할 사람 같소? 옛날에 연극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
3: 아.
2: 그래서 뭐 사람이 날씨 따라 변하나 그랬는데 그 많은 나날을 보내고 나니 날씨 따라 우리가 영향을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3: 그런가 봐요. 네. 네. 아주 멋진 곡 선곡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끝곡.
2: 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준비했습니다.
3: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오범답안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여러분의 안동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 공유하던 현재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재 경찰관 A씨가 소지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불법 촬영물 1,300여 개 등 총 5,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2024년 4월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 1,528건의 1.7배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1,205건의 약 2.4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성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국이 22도에서 26도 사이에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유쾌 상쾌 통쾌 이정민의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네 아 뭔가 좀 섭섭하시죠. 네 한 분이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초촐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정민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의 SNS 활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동이 부쩍 늘었는데 원래도 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유명했고 또 그게 또 호응을 받기도 했었고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3: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고 그것을 본인이 나서기 전에 다른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차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신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메시지 드리는 차원보다는 진영 내부, 민주당 내부,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을 향한 메시지가 거의 뭐 다 아니겠어요?
2: 누가 역할을 못해서 좀 답답하실까요?
3: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정무 파트를 맡는 분들을 주로 생각할 텐데, 뭐 김민석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무수석이 될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다 각자 또 입장이 있고, 또 하느라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서 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시면서 하시면 많다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최근에 SNS 올리시는 그 메시지의 여러 가지 양이나 단어 선택은 대단히 좀 불편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대통령이 내가 이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0: 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밖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
1: 이게 이제 요즘 보수 진영이나 이 진보 진영이나 이 SNS의 횟수가 확 늘어난 건 유행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뉴노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게 좋냐 안 좋냐로 결국을 따져본다면 이분법으로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많이 하는 것이 차라리 긍정적인 면은 있겠다라고 보고.
0: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지 두 개밖에 없다면.
1: 네, 요즘은 이 극단주의라는 표현보다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가. 근데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SNS는 국민들 누구나라도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댓글이든 긍정적인 댓글이든. 그럼 대통령도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굳이 선택한다면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께서 이 보수 진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거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 내에 침묵하는 다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어 보인다. 다만 마지막으로 저는 다 좋습니다. 모든 걸 지지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인의 그 어떤 메시지를 리트윗하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0: 그 부분은 좀 이따 좀더
1: 네.
0: 짚어볼게요. 네.
2: 개인적으로는 저는 계속 며칠간 비판했던 건 뭐냐면 그요 현상을 가지고 기자님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염려된다. 뭐 이제 그런 반응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이 그런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쓰고, 뭐 김어준 씨가 그럴 땐 주장을 한다면 본인들이 반박도 자신 있게 좀 하고, 추미애 지사가 혹은 김용민 의원이 너무 과한 주장을 하면 바로잡고, 뭐 쇼츠도 올리고, 요즘 세상이 다, 그게 본인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망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너무 저렇게 가볍게 SNS 자꾸 하고 혹시 잘못된 메시지 있으면 본인들이 그 대통령이 다 후과를 맞는데 저게 맞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말씀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10으로 대통령이 쓰시는 글에 곱하기 10으로 열심히 글들 좀 쓰시라.
0: 그러니까 간 거는 불보듯 이야기하는 느낌이다 이
2: 네.
0: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2: 유감이.
0: 윤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시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낯선 표현 하나가 등장한 겁니다. 대통령의 SNS에 좌아하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다들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사실은 좌아하게. 이게 우아하게라는 첫 글자 우를 진보적 성향을 뜻하는 좌로 바꿔서 요즘에 민주당 지지층이 온라인에서 잘 쓰는 그런 단어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게 다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제 이 논란이 생긴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서 왜 좌하게라는 특정 세력에 대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야라고 하는데 결국에 대통령이 모두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지지라는 어떤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진영 내에서부터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의 비판을 조금 받더라도 감수하더라도 이 왼쪽 진영에 있어서 단단한 결집을 해내는 것이 순서인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소영 변호사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제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안 하냐?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공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안 하냐라고 비판을 했던 거하고 연장선이거든요. 아니, 김어준 씨가, 뭐 추미애 지사가, 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면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 아, 잠깐만. 그러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왜 하지 않을까요?
2: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추를 해볼게요.
0: 아니,
2: 제가
0: 당사자가 아닌데 솔직할 수는 없거든요.
2: 예, 아니,
0: 유추를 해주시면요.
3: 유추를 솔직하게.
2: 네,
0: 아,
2: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걸 근거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0: 근데 이게 연장선상에 뭐 추미애 지사가 됐든 김용민 의원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참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면 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고 근데 그럼 뭐 어떤 우려가 있느냐 결국 이제 당원 중심주의로 돼 있잖아요. 네. 당원 주권주의 소위 그러면 이 집단화돼 있고 결속이 강한 이분들한테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아예 축출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 1번이 김민석 대표고 2번이 김준혁 의원이더라고요. 근데 순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찍히면 내가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문제의 근원은 지지층의 분열인 거네요.
0: 그렇죠. 그걸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만 하고 용감하게 낯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래서 네. 이 좌하게도 아까 제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유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면 친명 쪽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명 관명이라고 하는 성향의 지지층들에서는 또 이 단어를 갖고도 반발을 했더라고요.
0: 그렇죠. 이거를 네. 이제 일베 용어라고 막 논란을 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거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 좌하게라는 말을 한 의미는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과한 표현을 온라인에서 쓰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중합시다라고 네. 메시지를 자기 지지층들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보낼 때 기왕이면 이제 이분들이 잘 쓰시는 단어를 쓰면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 내는데 이런 은어를 쓰고 이러면 어리둥절하죠.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 예. 그거를 네, 네.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통로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그렇죠. 향한 메시지여야 된다.
2: 이런 상황은 이해를 해요. 본인 지지층에게 자중하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쓰셨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분들만 볼 수 있는 전용 채널에다가 올려야죠, 이거를. 뭐, 제명이나 마을이라든지. 예,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우리 모두가 친노, 친문, 친 김대중 하셔서 저도 친노, 친문, 친 김대중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의 언어로서 부적절하다는 표현 이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뒤늦게 자리에 착석하실 예, 우리 박상수 변호사 인사하시죠.
4: 아, 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2: 중간에 어디 갔다 왔어요?
4: 아,
2: 예.
4: 아, 저기 이 좌하다 표현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 저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4: 아, 그렇습니까?
1: 얘기가 많이 흘러가서
4: 자연스럽게 묻어갈려 했는데
1: 아, 그 SNS에서 지금 저희가 특정 이제 단어를 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이 양도 양의 문제도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십 건 이상이 게시가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좀 피로도가 높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4: 네.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사를 당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왼쪽대로 또 오른쪽에서는 오른쪽대로 협사를 당하는 상황인데 저는 요즘 방송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좌하다도 제가 이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얘기가 그 민주당 진영에서 있었어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하다도 좌측 깜빡이를 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 왼쪽이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좌측 깜빡이를 계속 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회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어지면 수기분리가 이루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 좀 다른 민주당의 그 왼쪽에 있는 분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가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 파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회전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라도 밤에 자기 전에 계속 켜야 나 왼쪽이라고 협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라고 외치는 건데 아마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0: 아, 이거는 조금만 바로 잡을게요. 네. 좌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좌회전하려는 시도는 전혀 아닌 게 그쪽에 계신 분들 좌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4: 아니, 근데 저도 알아요. 왜냐면 네. 제가 딴지 게시판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네. 딴지 게시판에서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어디서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그쪽에 네. 친명 쪽 사이트에서 쓰는 말이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게

0: 나 좌파예요라고 어필하는 용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1: 그 김어준 씨가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 말을 썼는데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니까 치명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 말을 한 것 같이 들려요.
2: 그런데 네? 이제 알고리즘의 감옥에 갇힌 건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사실 본인은 언론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언론인의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공격을 해나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되새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는 대통령이 약한 고리를 보였을 때 그때 공격하는 것은 언제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봅니다.
1: 아이고 마지막 경우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0: 알고리즘 말씀하셔서 아, 예. 그것만 김어준 씨가 알고리즘 감옥에 이제 갇혀있다 대통령이. 그 말은 진짜 대통령이 너무나 이제 무시하는 발언인 것은 대통령이 현재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 근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핸드폰을 딱 폈을 때 SNS에 노출되는 글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멸칭을 쓰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글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판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노출되도록 작업을 한 것 같으니
1: 아, 예.
0: 정치인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작업이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해야 된다.
1: IT 전문가 시켜서 한번 네. 계정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어요.
0: 대통령 계정을 예. 로그인해가지고 무슨 글이 뜨는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리트윗을 어떤 글을 하느냐. 대통령을 비판하고 소위 말해서 김어준 씨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의 글을 굳이 리트윗을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예컨대 정청래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
1: 네, 네.
0: 그거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예, 예. 글을 올리니까 아, 너무 과하십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막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내 알고리즘 이상 없어. 다른 사람 글도 다 보여요.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시는 걸로 그러니까 해석합니다.
1: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지금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또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3: 그래서 대통령이 답답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 되시는 과정 된 이후의 상황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당대표 할 때부터 다 예견됐던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1대1로 이렇게 뭔가 대응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안 좋죠. 그래서 국민만 보고 정치한다 이게 굉장히 상투적 표현 같아도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조차 그래도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사를 위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합니다. 김어준 씨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는 본인 일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일을 하겠어. 나는 대통령이야.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결국 대통령이 이기실 텐데 그 사이를 지금 못 버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2: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예. 대통령께서 이양지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판을 각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진압을 합니까?
3: 너무 용어가 세.
2: 왜냐면
1: 마지막 경고와 진압.
3: 응징 진압.
2: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내부적으로 결집이 안 되고 내부에서 동력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계속 발목을 잡히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한번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저는 확실히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리고 김어준 씨 얘기 마지막 한 마디 더 하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알고리즘 감옥에 갇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정보기관이 있고 정무수석실까지 김어준 씨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어떻게 그걸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4: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의 입장 변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1: 입장 변화가 있네요.
4: 다른 방송에서 봤을 때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그래도 친명 중에서는 좌파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내를 해야 된다.
1: 친명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4: 예예. 예. 뭐 저기 유시민 작가의 그 말에 따르면 예. 용역 촉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당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이게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강성필 부대변인은 그에 대해서 항상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응징, 진압 뭐 마지막 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주합파마저 지금 돌아서게 만드는 분위기다.

0: 아, 이 주전파 쪽으로 입장이 좀 가신 것 같아요?
1: 아니 뭐 야당이시니까 지금 분열에 뭔가 기름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2: 제가 사실은
3: 그렇지 거기서 정리하셔야죠.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보는 사람들.
1: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얘기를 하면서 드는 의문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 선출된 권력인데 제도적인 책임이 없는 이 장외 스피커의 영향력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과연 이게 헌법적 국정 운영에 맞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정치권이 의제를 던지면 스피커들이 그 여론을 좀 형성했었다면 지금은 구도가 좀 반대가 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3: 어쩔 수 없는 거죠. 유튜브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SNS라는 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서로 간의 생각, 정보를 교유하는 방식이 교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직접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고 가만히 있어도 막 오고 뭐 알고리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기성 언론을 통해서 보던 것들 건네서 듣던 것들 아니면 좀 유력자에게 건네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직접 유통되다 보니 김어준 씨 같은 큰 어떤 장외 권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항상 옳은 말 하는 거 절대 아니고 과하고 왜 저러지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비호감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어떤 분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건데 그것을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또 거기에 또 과하게 대응을 하는 순간 거기에 이제 말리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왜 할 말 안 하냐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 나가서 김어준 씨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현실 그걸 민주당이 타파하지 않으면 민주당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 저희 당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4: 이제 스피커들의 영향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견을 내세우는 속도가 늦었는데 이제는 너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현실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좀 왜곡돼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SNS 이 주제는 어쨌든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전 국민을 향해서 묵묵히 제 갈 길을 가셔라 라는 목소리가 한 대로 모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MBC.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에서만 빗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밤이 되면 중북부 지역부터 다시 비가 내려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0: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에는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모레 화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공식 확인됐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일단 책임 소재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대처에 있어서는 정반대 입장이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책임 소재 공방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당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4: 군사적인 대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북을 바라보는 시각,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기본 틀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 이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북이랑 잘 지내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3: 네.
4: 생각했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북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다른 국가,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한 번도 두 국가가 있어서 헌법까지 고치면서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아예 그냥 나무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잘 지내자는 것이 일단 가능하냐. 저쪽은 반응을 안 하고 욕만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줘야죠. 계속 그래도 잘 지내면 나중에 뭐 계속. 뭐 전쟁 위험은 낮아지고 이 논리를 구사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취임한 지 일주일마다 뭐 대북 확성기 이거 왜 이러면서 탁 치우고 계속 유화적 제스처를 했는데 바꾸기가 좀 어려운 측면을 이해를 해요. 그렇더라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바꿀 계기가 하나 생긴 거죠. 우리가 뭐 도발을 해서 지뢰 터진 게 아니잖아요. 북의 저 지뢰 매설이 뭐 자위적인 것이다라고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도발해서 우리가 당한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도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북에 대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변환이 있어야죠. 대통령 입에서 한 번도 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되게 늦었어요. 이미 국군안도 지났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더 센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북한을 대하는 진보 정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북한을 대하는 제스처 이거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5: 기본적으로 평화를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 때에도 유관 표명은 하되 확전이나 보복은 하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군사적 충돌이 됐을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기본 골자고 한데. 저는 대통령의 고뇌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강력한 뭐,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실을 물어보는 거. 이 정도는. 매설 행위를 했는지, 도발적 행위를 했는지 밝혀라. 이 정도의 메시지는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 메시지를 미국은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말씀하시듯이. 지금 뭐 MDL 넘어서 매설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매설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조사를 해도 그게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매설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뭐 유실이 됐든 매설이 됐든 뭐 시기가 어떻게 됐든 북한 지뢰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 촉구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강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0: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아서 뭐 MDL을 새로 좀 정비를 하자. 네. 지금 MDL이 말뚝을 박는데 그게 유실이 돼가지고 말뚝 사이 거리가 평균 2km라는 거 아니에요. 예. 경계가 안 보여요. 철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좀 도면 보고 UN 버전, 남한 버전, 북한 버전 다 따로 있으니까 만나가지고 하자.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북한이 거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되는 것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이거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건 본인들이 도발한 걸 자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압박하는 모습도 그건 뭐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대북 확성기 재개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가 유감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목함 지뢰 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뭐 유감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면 뭐 대북 확성기 안 쓰고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불의의 사고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응 방안도 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거기 지금 요새화되고 있는 지뢰를 제거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2일 만에 조사가 들어가서 6일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고 7일째부터 대북 확성기가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격전도 있긴 했지만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유감 표명이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에서 그의 준하는 어떤 이번에도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던. 근데 그 결과를 도출할 방법으로 이전의 전례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그걸 비판하고 싶으면 그보다 좋은 방법을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을 네. 정부에서 그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미 한번 성공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 방법 안 쓰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1: 그 네.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뭐 일각에서는 더 강한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시지만 저는 보수 정권하고 이 민주 진보 정권의 기본적으로 대북을 바라보는 정책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정책 기조대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대북 확산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국민의힘도 직권을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확실한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대북 확산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물풍선이 수십 개가 날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을 했죠? 해결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북 확성기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북 확성기 재개를 주장을 할 거면은 거기에 따른 예상이 북한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그게 국민들을 안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불의의 사고라면 이런 표현 잘못됐고 대북 확성기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공허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뭐 언론에서도 이거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강원도의 5개 접경 지역은 300억 이상의 관광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파주라든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확성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예. 이럴 때 동해상이라든가 우리가 포를 쏠 수가 있는 것이고 준비태세를 하는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통령이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는 건 너무 약한 표현이다라고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대북 확산기를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을 받았을 때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그 SNS까지 활용해가지고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그 캄보디아어로 올렸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땅에서 북한의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군의 발목이 중상을 입는 이러한 사고가 터졌는데 불의의 사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캄보디아는 왜 패가망신이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뭔가 만만하고 북한은 무서운 거예요?
3: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헌법에도 어쨌든 간에 헌법상으로는 지금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국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그러니까 국민의
3: 반복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하고 비교는? 좀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캄보디아, 우크라이나와는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결국

0: 처음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적절한 어느 정도의 대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신뢰한다. 그리고 안심한다. 이제 이 안에서 적절한 현실적인 지금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참 답답한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 또 DMZ 지뢰 사고 이렇게 해서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북송금 의혹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대북송금 약점이 잡혀서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아주 효과적이죠.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어? 이런 생각이 들면 잘한 거예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또 민주당에서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북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여지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뭐 확성기 문제 이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확성기 말고 다른 매뉴얼적인 어떤 대응 방식을 군에선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뭐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니 뭐 우리가 알 방법은 없잖아요. 군의 입장은. 그러면 정부의 입장이라도 우리는 듣고 싶은 건데 그거는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북이라는 얘기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또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북송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니까요. 이 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포로를 그래도 보내줬어요. 포로를 보내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 의제되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북한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북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정부는 도대체 북이랑 무슨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군은 왜 저래?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네? 대북송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으실 거면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끊으세요. 저도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설득이 되거든요.
2: 네, 저희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를 이제 관찰하다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잘 봐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담기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과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과하면은 이게 충격파가 강하기 때문에 혹 이러지만 이제 계속 이제 세게만 하면 이제 좀 무기력해지거든요.
0: 어떤 부분이 특히 과하다고 느끼셨어요?
2: 예를 들면 이게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는 대북송금에 관해서 북한에서 만약에 실토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경에 처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북한 눈치 보는 건 이제 그런 골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그런 볼모를 잡을 일이 있었다면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갔어야죠. 북한이 뭔가 우리나라를.
0: 네.
2: 근데 그런 모습들은 최근에 있진 않았잖아요. 뭐 자작극 광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만 하지 그걸 얘기할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레버리지로 삼으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관계는 좀 많이 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건 대통령이 SNS에 지금 강하게 연일 메시지를 내셨는데
0: 네.
2: 근데 그 문제는 감정적인 대처는 아니라고 저는 분석해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비공개로 하기로 했냐 안 했냐 이제 그게 쟁점이 아니고 사실 처음에는 아쉽다 정도로 아주 톤다운된 메시지만 냈는데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우리 비공개 요구한 적 없는데라고 하니까 이제 유감이다 이렇게 세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 요구하고 여기는 간 원인은 그 비공개 여부가 아니고 거기 이제 비서실장 격인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거기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이 남북 간에 지금 무슨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메시지를 내버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들이 뭐 여차여차해서 무기가 가공한다 이러니까 그럼 대외적으로 볼 때 야, 또 남북 간에 전쟁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또 주가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당사자로 말려들 수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러니까 그걸 선을 그어야 한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강하게 메시지를 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한다. 혹은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0: 어쨌든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정부가 대처를 미리미리 하고 메시지를 명확히 냈으면 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3: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그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런 비판

0: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긴장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 지금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북미 회담이 조만간 곧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북미 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해봐야 되고 수십 년 동안 좀 정전 상태로 있는데 이제는 종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8월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는데 그 다음 경축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DMZ 이런 사건 겪으면서 DMZ에서 남북한의 청년들이 서로 총뿌리 겪고 우리 DMZ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이런 상황을 있는 것이 아쉽다 이런 메시지 냈던 것도 다 대통령이 됐을 때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공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방부가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게 미흡하면 그때 지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또 늦었죠.
1: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3: 네.
4: 보셨고. 못 봤습니다.
1: 못 보셨고.
5: 저는 안 봤어요.
1: 아, 안 보셨고.
5: 클립으로 봐서 거의 본 거랑 마찬가지.
1: 아니, 그건 안 쳐줍니다.
5: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4: 안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봤어요.
1: 아, 보셨군요.
4: 네, 예, 봤어요. 봤는데, 그, 전반부는 꽤 만듦새가 있었는데, 저는 허진호 감독이, 이게 뭐 오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딱 남는 대사 하나가 있어요. 중정의 윗선. 중정의 윗선이라고 박해일 배우가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정의 윗선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전 대통령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중정의 윗선이라는 단어가 대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을 암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윤 대변인 제가 아까 이게 워낙 요즘에는 다 보고 얘기해라. 다 본 사람만 얘기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까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언짢으신 건 아니죠?
5: 아, 그건 아니고요.
1: 아, 네네. 네.
5: 이게 뭐 왜 정치권에서 영화 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하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당에서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관련한 일을 이런 식으로 영화화했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 상황을 꼭 생각을 하셔달라 역지사지 얘기를 하는 거고 어디까지 그러면은 영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측면에서 봐야 하느냐는 것을 볼 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는데
1: 네.
5: 제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 화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겠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딸에게 보낸 편지 이런 거 막 다 나왔잖아요. 그럼 결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상상이 필요하냐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선 많이 넘은 거다. 허진호 감독이라는 분이 도대체 뭘 의도하고 이걸 만들었는가. 전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
1: 지켜보셨던.
0: 중앙정보부의 네. 윗선이라는 것은 충분히 중앙정보부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윤희석 대변인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병세사를 희생시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1: 예, 예.
0: 저는 무리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좀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 이 암살자라는 영화 이전에는 이러한 어떤 음모론 일종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냐고요. 뭐 MBC에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남산의 부장도 아 이거 처음도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발끈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는 또 달라졌나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관객들과 공론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5: 방금 얘기했잖아요.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4: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은 기본 골자가, 경호원의 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게 아니고 경호원의 총에 의해서 유탄에 의해서 저격됐을 가능성. 왜냐하면 그 현장에 고등학생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건 밝혀졌죠. 경호원의 총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 근데 왜냐하면 뭐 총성하고 총알 수하고 안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적이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탄환이 수고되는 게 경호실에서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경 당시에 서울시경 관계자도 이게 뭐 이상하다. 안 밝힌다 제대로 경호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방송의 골자는 경호원에서 이제 발사한 총 때문에 한 건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혹시 정권 차원에서 조사를

0: 미진하게 한 거 아니냐, 요 의혹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화를 둘러싼 논란은 그 정도를 또 넘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예, 예,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암시를 주는 것인가는 또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도 100% 그 암시를 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여사를 뭐 죽였다 소위. 그것까지는 예.
2: 그러니까 뭐 배우나 지금 평론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3: 배우에게 탓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2: 예.
3: 그건 연기를 한 거고, 연기를 잘했으면 잘했지, 연기를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가 됐겠냐, 이런 반론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이 영화를 만든 기획 의도, 이걸 연출하신 분, 허준호 감독, 무슨 생각을 했냐, 그걸 알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게 뭐겠어요. 이런 논란밖에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은 경호원의 총회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배우가 남편이다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2: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에서 조각조각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이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제 감독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론과 함께 토론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정도다. 그래야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3: 영화 다 만들어 놓고 무슨 토론을 해. 저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아마 감추기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나요?
2: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기 의제가 확산이 된 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인데, 아. 이거 논의 과정에서 발언이 뭐 내란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내란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간 거, 그리고는 이제 일이 좀 커지니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0: 아니.
2: 돼도 돼요?
0: 아니,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전두환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언급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김대중 예.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면서 아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내란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전두환을 내란범이라고 꼭 단정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정말 아현실색할 얘기예요.
2: 예.
0: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엄하에 계엄법원에 의해서 그 무리하게 내란죄로 몰려가지고 그런 5.18 민주화운동 근간이 북한의 간섭에 의해가지고 김대중이 한 내란행위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민정부가 되고 나서 그걸 바로 잡으면서 재심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 전두환의 내란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 재심 판결 취지가 그래요. 김태규 의원이 재심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그 판결문에 따르면 전두환은 내란인 게 맞아요. 그 재심에 따라서도. 도대체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뭔가 논란을 일으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4: 근데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 당에도 강성 지지층들이 있죠. 민주당에도 있는 것처럼 거기를 이제 목표로 지금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실익을 지금 좀 얻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예전에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 때 당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4: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정치 세력이 전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죠.
2: 그렇게
4: 생각을 합니다.
2: 뭐 지지층이
1: 네. 징계하세요, 징계.
2: 얘기할 수 없는
1: 징계. 징계 전문 정당 아닙니까?
0: 당권이 있어야 징계되는 거예요.
4: 그렇죠.
3: 지도부의 행보가 대단히 아쉽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네, 광고 들으시죠.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0: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성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박상수,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7: MBC
8: MBC
9: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원입니다. 금융권을 노린 해킹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 회의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최고 경영자 등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인 내일까지 금융사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일 보고받을 계획이었지만 현대캐피탈과 예가람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피해가 번지자 회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펫푸드, 반려동물 먹이 시장이 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국내에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20년 10억 6,48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 8,300만 달러로 5년 사이 6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농식품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입산 점유율에 대해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펫푸드 수입액은 3억 4,250만 달러로 수출액 1억 6,050만 달러의 2.1배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모레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 등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첫날 대법원 감사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거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청년 미래적금 신청 접수를 언급하며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 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외국인과 외교관들에게 거듭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러시아군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도시 내 군사적 표적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앞으로도 대규모 보복 타격을 계속 수행할 방침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 경고를 무시하는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민간 목표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허용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의 새 군사 교리 관련 문건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2m,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가로 10줄, 세로 9줄. 장기판은 전쟁터를 축소한 공간이죠. 성을 지키는 장수가 있고 전장을 가로지르는 차와 말이 있고 앞으로 한 칸씩 나아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길을 열고 누군가는 적을 막고 때로는 작은 것 하나를 내주면서 더 큰 승부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개의 진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초와 그리고 한. 중국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천하를 얻고자 다툰 초한전쟁의 두 주역, 초패왕 항우와 한고조 유방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장기판을 벗어나서 약 2200년 전 초와 한의 거대한 격전지 속으로 들어가 보죠. 10월의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손석희 12시 사색에서는 중국 항우와 유방의 전쟁사 초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많은 고사성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배수지진, 사면초가, 건곤일척, 토사구팽 등등 그야말로 고사성어의 고고라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와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 시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관.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예, 어제의 역사를 알면 오늘의 세계가 선명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시선. 손석희의 12시에 일요일 순서 사색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의 사색은 역사 사자를 씁니다. 평일 국제 이슈를 좀 더 근본 있게 이해하기 위한 이른바 기초 체력 다지기의 시간이기도 하죠. 자, 항우와 유방의 초한 전쟁.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고 명쾌하게 풀어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2: 예,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서로 처음 보시는 사이시죠?
4: 이제 처음 뵙긴 하는데,
2: 예.
4: 워낙 선생님이 뭐 여러 매체에서 역사 강의를 많이 하는
2: 활동하고
4: 것 같아서
2: 계시니까, 예, 예.
4: 왠지 익숙합니다.
3: 아니,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2: 예. 이명환 박사께서는, 전, 이 별명을 들어보셨겠지만, 전쟁,

0: 광이라고.
1: 아, 그건 좀 억울한 별명이다.
0: 아, 그래요?
1: 예. 그 모 프로에서 거기 예. 나오는 패널들한테 광자를 붙이는데. 예. 그게 전문가라는 뜻이었는데.
0: 그러네, 그렇겠죠, 예.
1: 갑자기 저희가 앞에 전쟁이 붙으니까 이상한 뜻으로 와장이 돼가지고.
0: 예. 아, 전쟁사 전공이시니까. 예. 그래서 전쟁광이라는 별명이.
2: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1: 항상 그렇게 예.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 정말 억울합니다. 예.
0: 그리고 이성원 교수께서는 중국 고대사와 동양 고대사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공 분야 중국 고대사하고 전쟁사에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 항우와 유방의 초한 전쟁을 다룬 소설 초한지. 원래 이름은 서한 연의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초한지로 불린다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2: 그러게요. 예. 원래는 중국 사람들은 서한연의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연의라는 말은 우리가 통속 삼국지 연의처럼 이렇게 소설이나 극화용으로 되는 이야기를 연의라 그러니까 예, 예. 대체적으로 소설 장르에 붙는 표현이 연의죠. 예, 예. 그 표현이 어울리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제 1966년경에 고 방기환 선생이 편역한 이 서한연의 책을 초한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냈던 거예요.
0: 아, 예, 예.
2: 근데 이제 그 책이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는데 이제 1983년부터 돌아가신 고 고용화백이
0: 아, 예, 예.
2: 일간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그때도 초한지라는 이름으로
0: 예.
2: 이 초한지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초한지.
0: 그냥 아예 초한지로 굳어지게 된 거군요.
2: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초한지, 그렇죠. 예. 그리고 소지도 사실은 수호전이 맞는데
0: 예.
2: 우리나라는 이렇게 라임으로 그냥 아. 이렇게 이 계통으로 예. 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0: 지자 돌림이 된 거죠.
2: 네, 예. 예.
0: 그 소설 초한지는 그러면 실제 정사하고는 가깝습니까?
2: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설 삼국지의 경우는
0: 예.
2: 정사 삼국지와 매우 다르게 방대한 풍부한 이야기로 소설화됐다면
0: 예.
2: 소설 초한지 즉 서한연의는 사실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아.
0: 아, 그렇군요.
2: 워낙 사마천의 사기에 뭐 항우 뭐 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0: 예.
2: 너무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0: 그 자체가.
2: 그렇죠.
0: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초한지의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1: 선생님이 하셔야죠.
2: 예. 전쟁 전까지는.
0: 그러겠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제와 진제국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예, 예. 되는 거겠죠. 네, 춘추전국 시대하고 550년의 시간이 지나고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면서
0: 예, 예.
2: 이제 통일제국이 되고 본인을 황제를 자처하게 된 거죠.
0: 예, 예.
2: 그런데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진나라는 통일제국으로서는 15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0: 예, 예.
2: 그 계기는 이제 천하 통일 이후에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제가 천하 순행을 다섯 번째 순행을 하다가 사고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0: 예, 예.
2: 그러면서 통일된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0: 그러게요.
2: 그러니까 각 지역에는 잔존 세력과 구귀족들이 남아 있으면서 시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각지에서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이자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바로 하게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그러면서 예. 바로 209년경에 초나라 출신이었던 진승이라는 사람이
0: 예.
2: 한 2,300명의 형도들을 동원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면서
0: 예.
2: 그 유명한 왕우장상이 씨가 따로 있느냐 그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
0: 그건 요즘 뭐 그 역사 드라마에도 자주 인용이 됩니다.
2: 맞습니다. 그 밀란에서도 예.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을 사마천이 진승세가 편해서 그 표현을 쓴 거죠.
0: 예.
2: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하나의 레토릭이 돼버렸는데 이 농민 출신이었던 진승의 이 반란은 사실은 곧 진압은 되지만
0: 예.
2: 사마천은 이 진승을 무려 제후급의 인물인 세가편에 기록했는데
0: 예.
2: 일종의 트리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겠죠.
2: 그것을 계기로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고 바로 역시 초나라 출신이었던 항우와 유방이 가담하면서
0: 예.
2: 초한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0: 초한지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초한 전쟁에 대한

0: 이런 말이 호통명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 네, 항우는 이제 전국시대 후반 초나라의 명문가 집안에 특히 무장들을 많이 배출했던 집안 출신인데
0: 예.
1: 어릴 때 10대 때 이 조국인 초나라가 기원전 223년에 멸망당한 거죠.
0: 예, 예.
1: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갖는 진에 대한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치고 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 공부도 좀 배우라고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0: 예.
1: 그러면 검이라도 좀 배우라고 하는데도 검을 배우는 것도 소홀히 하니까 이 항우의 정치적 멘토였던 항량이 예. 숙부가 넌 왜 공부도 안 하고 검법도 이렇게 게을리하느냐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인데요. 공부는 이름 석자 쓸 정도면 되고 예. 검법은 한 사람을 격퇴할 정도면 되는데
0: 예.
1: 저는 만 명을 상대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0: 아, 예.
1: 여기서 학 만인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0: 예.
1: 여기에서 그 유명한 항우의 만인지적이라는 네트워크가 아, 붙여진 예. 거예요.
0: 오늘 이 시간 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사성어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초한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1: 만인지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병법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0: 예, 예.
1: 이 항우가 이 말을 쓰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도 아니고
0: 일당만.
1: 일당만의 엄청난 장수들에게 표현되는 레토릭이 돼서
0: 예, 예.
1: 중국 역사상에서는 항우와 관우장비에게 이 표현을 아, 나중에 부여되는 거죠.
0: 예, 예.
1: 아주 특별한 경우죠.
0: 그렇군요. 예.
1: 말씀하신 대로 키는 8척으로 성장하고 청동종을 들어서 던질 정도로 엄청난 용력을 갖게 되는데
0: 예.
1: 일찌감치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웅으로
0: 예.
1: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0: 예. 그 뭐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 이게 너무 강해서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스스로 화를 당하게 되는.
1: 네.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이런 리더의 유형이라든가 리더십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0: 예.
1: 너무 잘난 거예요, 본인이.
0: 예, 예.
1: 너무 위대하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이
0: 예.
1: 때로는 치명적인
0: 그러게요.
1: 자신의 아킬레스가 되는 거죠.
0: 예. 반면에 이제 유방은 뭐 출발점부터 좀 전혀 다른 인물. 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정잡배에 가까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유방은 일설에는 전국시대 후반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0: 예, 예.
1: 이미 이때는 몰락한 집안에 농민 출신으로 태어났는데
0: 예.
1: 이 가족들이 생계를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일에 종사하지도 않고 항상 건달가처럼 놀아요.
0: 예, 예.
1: 주로 시정에서 노는데 이 시정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 시대나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전국시대에서 한대 그 사이에 그 저작거리를 아. 시정이라 그러고.
0: 아, 그 저희가 요즘 쓰는 뭐 시정잡배니 아니면 시정에서 뭐니 이런 건 다 그때.
1: 그때 한정된 표현이고
0: 아.
1: 그 사람들을 사마천은 시정지인이라 표현했어요.
0: 예.
1: 그러면 시정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수배범, 도망자,
0: 예.
1: 장물아비, 장사치,
0: 예.
1: 도축업자, 그리고 그들을 치안을 담당한 이런 사람들인데 유방이 하는 일은 공식 직함은 관리는 아닌데 이 시정을 치안을 담당하는 정장이었어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맨날 건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고 술을 아 특히 주색을 좋아한다라고 사마천이 썼어요.
0: 아, 딱 특정해서 그렇게
1: 예. 거의 한량이죠, 한량.
0: 예.
1: 그런데 유방만 있으면 엄청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포용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0: 아.
1: 한 개인은 부족한지 모르나 이게 예. 바로 유방의 큰
0: 그렇군요.
1: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0: 예.
1: 거죠. 근데 그거를 사마천이 특별하게 하나를 표현했는데 이례적으로 그의 관상을 표현하면서 이마는 돌출되고 코가 커서 그의 관상은 용안이란 말을 썼어요.
0: 아하.
1: 이 표현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뭐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
0: 아 용안이라는 표현도 그때 나온 겁니다.
1: 거기서 유방에게 사마천이 쓴 표현에서
0: 예.
1: 나온 겁니다.
0: 예, 많은 단어의 원천이 거기 있었죠.
2: 근데 이게 용안이라고 하면은 워낙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왕을 용안이라고 하니까
0: 그러게요.
2: 우리는 용안이 되게 이렇게 그 자비롭고 좀 똑똑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데
0: 예, 예.
2: 고려 왕건도 용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대 용안은 사실은 좀 이렇게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0: 정말 코 크고 이마 튀어나왔다는 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이제 유방에 대한 인물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2: 예.
1: 교룡의 태몽을 꿨다든가 항우의 범증이 유방이라는 자 주변에 항상 용의 기운이 감돈다라는
2: 예.
1: 약간 그런 서상의 표현으로 해서
2: 아.
1: 용이 일종의 군주의
2: 예, 예.
1: 신성한 그런 서상으로 돼버린 거죠. 예.
0: 아무튼 그 얼굴로는 좀 험악하고 아,
1: 그렇겠죠.
0: 이게 예. 그런 거고 이제 아까 그 시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2: 예.
0: 한나라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되기 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지방의 작은 도시나 이런 데는 지금처럼 관리나 이렇게 치안이 잡힌 게 아니고
2: 예.
0: 향촌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뭐랄까 자기 향촌 자율적인 질서를 하거든요.
2: 예, 예, 예.
0: 그러니까 아까 정장도 관직도 아닌데 하여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게 뭐
1: 요즘으로 하면 향토 예비군 소대장 정도?
2: 예. 아, 뭐 그렇게 예, 예를 들면 그렇게
0: 뭐 우리가 예. 옛날에 저 자유당 시대를 우리는 주먹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왜 상 뭐죠 그 무슨 상공협의회 시장협의회 뭐 이런
2: 예,
0: 거
2: 맞습니다.
0: 했잖아요.
2: 예.
0: 어떻게 보면 그거 비슷한 거예요.
2: 예예.
0: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2: 동대문 시장 예, 시대하고 예. 뭐 그랬습니다. 예.
0: 그 회장님이었잖아요. 사장님. 근데 유방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항우가 이 우리가 아는 이 전쟁에 참전할 때가 24살이에요.
2: 예.
0: 유방은 이미 거의 50대가 됐습니다.
2: 나이 차이가 꽤 나더군요.
0: 네.
2: 예.
0: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방 같은 정장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2: 예.
0: 저는 이제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유방이 나중에 이제 한나라 세우고 갈 때 자기의 참모들, 재상이든 소화라든가 장군 번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2: 예. 예.
0: 근데 이게 삼국지도 그렇고 초안지도 그렇지만 군대식으로 하면 소대장일 땐 잘하는데
2: 예, 예.
0: 대대장 되면 못하고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2: 그렇겠죠. 예, 예.
0: 초안지도 많잖아요. 뭐 귀족 예. 이거 항우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다스리지만 천하는 못 다스리는 사람인데 유방의 팀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작은 뭐 작지 않지만 그 동네 사람인데 나중에 천하를 관리하는
2: 그러게요.
0: 자리까지 와요.
2: 예.
0: 그거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볼 줄은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뭐 시정 잡배갖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2: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이다.
2: 예.
0: 근데 저는 사마천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진승을 세가에다 넣었어요.
1: 그렇죠.
0: 중국 역사책에 이럴 수가 없어요.
2: 예.
0: 얘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저기 딴 데다가 이제 세가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2: 예, 세 뭐라고 하죠?
0: 세가라고. 이제 왕의, 왕가의 족보로.
2: 아, 예, 예, 예.
1: 사마천의 사기에 제왕이나 황제급 인물들은 본기편에 써주고.
2: 예, 예.
1: 제후급의 그 다음 레벨 사람들은 세가에 써주고.
2: 예.
1: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열전편에 들어가거든요.
2: 아, 예.
1: 근데 진승을 세가에 썼다는 건 후대에 많은 논란에. 예,
0: 후대에 논란이 많이 됩니다.
2: 예. 그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순행길에서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진제국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이때 민심에 불을 붙인 인물이.
1: 그렇죠.
2: 진승.
0: 예. 그렇지만 예. 이 사람은 원래 머슴 출신이고.
2: 예.
0: 사실은 농민 반란군 수준이었기 때문에.
2: 예.
0: 중국 역사에 이런 사람을 세가에 안 넣어주거든요.
2: 아.
0: 그런데 세가에 넣었다는 거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때가 어쨌든 난세기 때문에.
2: 그렇죠.
0: 밑에서 올라온다는 사람을 신분으로 차별하진 않아요.
2: 아.
0: 이 사람이 비록 신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왕이 될 제목이 있느냐.
2: 예, 예.
0: 쉽게 말하면 일병 출신이라도 사단장이 될 자질이 있느냐.
2: 예, 예.
0: 이런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1: 저희가 이제 얘기 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러한 유방이란 사람이 도대체 그런 미천한 농민이 주변 지역의 정장, 시정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천하를 도모했을까 할 때
2: 예.
1: 연구자들은 유명한 일본의 이제 마츠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2: 예.
1: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협의 세계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2: 예.
1: 협. 협이라는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사대부들은 이제 사대부의 사라고 한다면
2: 예.
1: 역사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않지만 뒷면에 이면에 어둠의 세계에 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군을 향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까지 의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있다.
2: 예.
1: 사마천은 이미 사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들을 역사에 기록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줄까?
2: 예.
1: 그러면서 사마천 사기의 130권의 챕터 중에서 협들에 대해서 할애해서
2: 아, 따로
1: 자객열전과
2: 예.
1: 유협열전이라는 걸 써주게 돼요.
2: 그렇군요. 예.
1: 그러니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의 출발은 협에서 출발한 거예요.
2: 아, 예.
1: 그들이 끈끈하게 맺어진.
2: 예.
0: 근데 그 협이 굉장히 많아요.
2: 예.
0: 근데 그 협에서
2: 예.
0: 위로

0: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방의 미스터리. 왜 이 그 많은 협 중에 예. 이 동네 다 뭐 번캐는 푸주간 주인이고 뭐 예. 소화는 요즘 말로 하면 동사무소 직원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산까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1: 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빨리 시간이 가가지고 일단 지금 그 일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0: 예,
1: 일단 이제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시작은 해놨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이제 막 굴러갈 것 같은데 한 곡 듣고 예,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나누죠. 이 사실 그 중국 역사 얘기하면서 서양 노래 듣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Adventure of a Lifetime.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도 덜 쌀쌀했고 낮 기온도 1,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 소식도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중북부와 충남, 전북 북서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 다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까지 어렵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

0: 12시. You've got a friend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0: 3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예, 진나라의 멸망 이후에 세계의 라이벌 항우와 유방이 어떻게 이 반란군의 이 저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하는가, 이에 대한 얘기까지를 이제 저희들이 대략 1부에서 정리했고, 이제는 이 각자 세력을 키워가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가, 처음으로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연합했다고 들었습니다.
5: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담한 공동의 목표는 진나라 멸망을 향해서,
4: 그렇죠, 예,
5: 함께 이제 가담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죠.
4: 예.
5: 근데 출발부터 두 사람의 명망이라든가, 예, 역량이랑 이런 걸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다른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우와 유방은 역사상의 라이벌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역사가 라이벌이 있어야 매력이 또 있잖아요.
4: 그렇죠. 예.
5: 우리가 수많은 동서고금의 라이벌들을 연상해 보는데,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죽는 순간까지도 항우가 유방을 라이벌로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4: 아, 그런가요? 너무 상대가 아는 데는 사람이라서.
5: 예. 끝까지 아마 그랬을 것 같지만 결국 후대에 보게 되면 라이벌로 부각이 된 건 맞죠.
4: 예, 예.
5: 그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많은 전투를 벌이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은 유방이 부관의 배반에 의해서 이제 근거지를 잃고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4: 예,
5: 그때 유방이 이제 항우의 숙부인 항량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하게 되면서.
4: 정치적 멘토였죠, 항량은.
5: 그렇죠. 항량은, 예, 항우의 정치적 멘토이자 숙부인데,
4: 예,
5: 그래서 병사 약 5천여 명과 장수들을 10명을 지원해 주게 되면서 도와주게 되는
4: 유방에게.
5: 예, 유방에게, 예, 도와주면서, 예, 인연이 되게 되고, 그때 아마 만났을 거로 예상이 돼요.
4: 예.
5: 이제 후대인들은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이 뭐 호용호제 같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지는 모르나,
4: 예,
5: 제 생각에는 그때도 항우는 별로 유방에 대해 존재감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4: 나이상으로 보면 유방이 호영호제에서 형이 되는 건데.
5: 그렇죠.
4: 항우의 입장에서, 아, 뭐,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5: 어디 시골에서 온,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으니,
4: 예,
5: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각지에서 왔겠지만,
4: 예,
5: 뭐, 초로에 든 더 아저씨 같은 저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4: 예,
5: 자기랑 이렇게 견줄 만한 인물이라고는.
4: 그렇겠죠.
5: 전혀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4: 예.
6: 이 진성과 오광의 반란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게 진성 쪽도 뭐가 문제냐면 군 하나를 장악을 해요.
4: 예.
6: 이제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세력을 보내서 저기를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진성이 보낸 사람들은 전부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4: 예.
6: 그리고 요 초나라라는 공통점에서 저쪽으로 또 가면 조나라에서 독립해버리고, 이게 또 그 기존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지역감정, 국가감정을 이용하는, 예, 예, 거죠.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진나라로 쳐들어가려면 몇 개국의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4: 연합군으로.
6: 예. 근데 나가면 계속 안 오고.
4: 예.
6: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제 두 세력이

0: 있어요. 전통적인 향후처럼 전통적인 지방, 그러니까 뭐랄까 귀족 신분이 있는 집안이 있고 진승 5강 6강처럼 좀 밑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전통 세력은 자기 땅 차지하면 더더욱이 안 오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제나라예요. 그리고 밑에서 오른 사람을 내보내주면 또 자기 거 차지하고 안 오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생각한 것 같아요. 유방하고 호용호제 있다는 게 이제 옛날처럼 전통 지배층의 군대만 모을 수는 없다. 밑에서 올라오는.
1: 아,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예,
0: 하다못해 도둑대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항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아무래도 전통 세력을 좋아하고 도둑대 이런 걸 좀 싫어하고.
2: 그때 목적을 향해서는 연합하지만 사실은 같은 신분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은 자기네 근거지를 찾아가면 뭐 동방육국의 나라들은 거기에 안주하지만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때 가장 저항이 심하고 가장 강대국이 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하라 사람들이 갖는 연대의식과 반진의식은 유별났던 거죠.
1: 아하, 예. 아무튼 그 반란 세력에 맞서는 그 진의 공세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 장한이라면서요. 2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해옵니다.
0: 전쟁이라는 건 병력을 모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조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조직의 전술적 운영이 있고 군수 보급 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전쟁사 얘기하면 자꾸 앞에서 싸우는 얘기, 뭐 오른쪽으로 공격하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그거보다도 노하우가 더 필요한 게 군수 보급 체제예요.
1: 그게 중요하죠.
0: 네, 근데 이건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못합니다.
1: 보급선이 전쟁을 결정하죠.
0: 네, 그래서 이때는 뭐 다 군대가 다 좀 와해돼 있어가지고 장한도 뭐 노예들, 죄수들 모아서 군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튼 장한은 정통 장수고 명장이다 보니까 이런 군대로 조직화가 잘 되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반란군 쪽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병력은 많은데 조직화가 안 됩니다.
2: 뭐 오합지졸도 많고 사실 그런.
0: 그나마 이 항우가 원래 명장 집안이니까 천하라의 최고 장수 집안이니까 항우 부대가 조직화가 좀 돼요. 근데 다른 부대들 보면은 좀 오합지졸이고 유방군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우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항우한테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우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 귀족 또는 도적대 일반 민중 출신이 다양한 군대를 자기가 장악해야 되는 거고 진나라 군대는 어쨌든 진나라에서 죄수든 뭐든 잡아서 오니까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한이 오면서 아마 지금 우리처럼 역사를 다 알면 처음부터 항우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면서 각개격파시키죠. 그래서 조나라 치고 막 이러다 보니 항우 편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던 애들도 이제 우리를 통제할 어떤 군사 지휘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항우는 이걸 찬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진나라 군대를 쳐부수면 이 병력은 내 휘하에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장한과 항우의 진짜 유명한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2: 아쉬운 건 이제 그때 전투가 정해서 항우의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숙부 황량이 장한과의 전투 정도성 전투에서 죽음을 맞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고 항우로서 굉장한 상실감이면서 나중에 관중평야로 누가 먼저 가는가라는 이 과정에서 초회왕이 항우에게 조나라를 구원하라고 할 때 즉 장한과의 일전을 보낼 때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숙부를 죽이게 한 장한의 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중요한 모티브가 또 되는 거죠.
1: 요 부분은 그 그냥 이렇게 막 나가시면 듣는 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항우와 이 유방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경쟁 관계에 들어가도록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나라 회왕인데 회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양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관중은 더 넓은 지역이고 함양은 거기에 뭐 일종의 지방 수도 정도?
2: 진제국의 수도. 진제국의 수도요.
1: 아, 진제국의 수도인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도권 정도 되는 게 관중이잖아요.
2: 그렇죠. 오늘날 섬서성의 중앙부위가 네 개의 관문 안에 있는 땅이라 그래서

0: 예. 관중 또는 관중 평야가 광활하게 있고, 거기에 중심에 오늘날 서안, 옛날에 장안, 그리고 이때는 함양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1: 예.
0: 이제 있는 거죠.
1: 그 함양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 그건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지역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조건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관중이란 지역이 가진 그 당시에 지정학적 무게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걸로 두 항우와 유방이 경쟁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초한지의 가장 그, 뭐랄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2: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1: 예.
2: 초회왕은 뭐, 목동하고 있는 사람을, 예,
1: 예.
2: 항우, 항량이 이제 불러서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우가 좀 무섭잖아.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1: 예.
2: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 원래
2: 싶으니까.
1: 항우는 뭐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포악했다고.
2: 네, 이미 이 전쟁 하면서 굉장히 학살극을 벌써 이미 많이
1: 예.
2: 벌였어요.
1: 생매장도 많이 시키고.
2: 예, 근데
1: 예.
2: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좀 있는 게 항우가 이때 20대 아닙니까? 확실히 조직력이 없어요.
1: 예.
2: 근데 전쟁을 하려면 군수 보급 체제가 필요한데 나중에도 그 사건이 터지는데 얘들을 받아서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여버려요.
1: 예.
2: 그리고는 옆으로 또 가서 자기 군대를 키우려고 하죠.
1: 예.
2: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섭죠.
1: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질 않고.
2: 예, 그렇게
1: 예.
2: 되니까 이제 항우는 내가 힘으로 굴복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1: 예.
2: 이때 초회왕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저기, 좀 이렇게 세력 분산을 시키고 내 편을
1: 예.
2: 만들어야겠다. 그때 유방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좀 뭐랄까, 초회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묘한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0: 그러니까 초회왕이라는 존재는 이제 반진검영을 할 때, 그래도 초나라 지역 출신들의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1: 예.
0: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초나라 왕가의 사람을 모셔서 회왕으로 위촉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왕은 진짜 실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분상의 초나라의 왕족의 일환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중에 들어가야 되고 관중에 들어가서 함양을 차지해야 되는데
1: 예.
0: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일종의 레이싱의 그 보장을, 인센티브를 보장한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서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급한데 항우에게는 지금 조나라 지역의 거록성이 장안의 군대에게 포위되고 위급하고 구원병을 요청하니 항우 장군 그대가 가서
1: 예.
0: 구원을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려면 저 화북점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이 전쟁을 끝내야 겨우 다시 관중평야로 갈수 있는
1: 예.
0: 아주 어려운 부담을 준 거죠.
1: 뭐그 거리가 중국 대륙이기 때문에
0: 예.
1: 엄청난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유방에게는 그대도 관중으로 가라고 또 명령을 내린 거예요.
1: 예.
0: 사실 출발선이 너무 다르게
1: 유방은 바로 가고
0: 바로 가고
1: 항우는 이렇게 돌아가야
0: 예.
1: 되고.
0: 전투를 한참 벌이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예.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숙부인 항량이 바로 장안에게도 패배하고 죽음을 맞았으니
1: 예.
0: 이걸 또 구원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두 사람은 결국 다른 길로 항우는 저 북쪽의 거록성으로 유방은 바로 서쪽으로
1: 예.
0: 관중을 향해 갔는데 그 이유를 사마천 사기에서는 초회왕이 항우는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한 자이니 관중에 들어가게 되면 진나라 백성들을 학살할 것이다.
1: 예.
0: 그럼 민심이 이반되는데 듣지 않니 유방이라는 자는 어질고 덕이 있다니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하면서 보냈다라고
1: 예.
0: 아마 저는 사마천의 또 해석이 아마
2: 네,
0: 가미가 된
2: 그거는
0: 것 같은데
2: 조금 해석입니다.
1: 예.
0: 그렇게 기록을 남기긴 했어요.
1: 예. 근데 뭔가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2: 어쨌든 유방의 능력을 본건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군사적 능력은 항우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함양에 먼저 들어가도 나중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1: 예. 또 실질적으로 역사의
2: 예.
1: 결과는 그렇게 나오기도
2: 그렇죠.
1: 합니다.
2: 그런데 아무튼
1: 나중에 얘기하고. 예.
2: 항우는 그래서 진나라 주력군이 있는 대로 보내고 유방은 길도 짧지만은 큰 저항이 없는 길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마 항우를 견제하려는 정도였던 것
1: 그렇죠.
2: 같아요.
1: 예. 그러나 뭐 항우는 워낙 그 나중에도 얘기 나옵니다만 역발산 기계세 항우가 그걸 다 극복해내긴 합니다.

0: 좀 이따 얘기 나도록 하고. 그래서 거룩성으로 향한 항우가 그 유명한 우리도 많이 듣죠. 파부침선. 그러니까 황하를 건널 때 타고 온 배를 강에 가라앉힌다. 그리고 취사를 할 가마솥을 부숴버렸다. 이건 뭐 아주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절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1: 사실 그 얘기는 손자병법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0: 예, 예.
1: 근데 뭐 항우가 병법을 제대로 안 배웠다고 하지만 뭐 이게 꼭 배워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예.
1: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방보다 지금 자기 길이 안 좋아요.
0: 예.
1: 그리고 이때 조나라 군대라든가 반란군들도 여기 다 모여 있었고 진나라 주력군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사실 숙배였던 항량은 이런 전투를 좀 조심스럽게 했고요. 여기 중간에 얘기가 좀 빠졌는데 중간에 이제 항우 밑에 들어왔던 장수가 지구전을 하자고 그래요. 제들끼리 싸우게 내더라.
2: 항우의 상관이지 상관.
1: 네. 그런데 항우가 죽여버리고 단판 승부를 내겠다. 그런데
0: 예, 예.
1: 항우는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는 자기 군대를 집중해서 장한 군대를 빨리 깨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0: 예, 예.
1: 지금 지지부진하게 모여있는 반군들이 다 자기 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잘 조직된 초나라 군대로 빠른 승부를 내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파부침주가 나온 거예요.
0: 예.
1: 사흘분 식량을 주고
0: 예.
1: 여기서 단판 승부다. 이기는 자가 천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오해가 많은데 이 배수진이나 파부침주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이후에 많은 이 문과 선비들이 자꾸 착각을 해갖고 배수진 치면 잘 싸운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0: 예.
1: 훈련 안 되고 자신감이 없는 군대 배수진을 치면
0: 그렇죠. 오합지졸이 될 수 있죠.
1: 더 도망갑니다.
0: 예.
1: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때 초나라 군대는 사실 항우가 데리고 올 때는 8천 명밖에 안 됐고
0: 예.
1: 나중에 좀 병력이 모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병력을 분산하지 말고 최정예로 간다는 건데
0: 예.
1: 이 항우의 직할 부대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투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파부침주는 같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0: 예, 예.
1: 우리가 실력이 있으니 적의 중앙부를 들어가 치자. 이거는 당시 기록에도 나오는데
0: 예, 예.
1: 초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하도 야수처럼 싸우니까 이 반군들이 웬만하면 들어가 합세를 해야 되는데
0: 예.
1: 보고 구경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싸우는 애한테 내가 들어가봤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단숨에 격파를 했더니
0: 예.
1: 반군들이 장수들이 무릎으로 겨드러앉대잖아요.
0: 아.
1: 당신 군대하고 우리 군대는 수준이 다르니
0: 예.
1: 그냥 받아주시면 당신 예. 부하가 되겠습니다.
0: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구전구승을 거뒀다면서요.
2: 예, 뭐 항우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의 한신과의 전투 이전까지는 거의 패배한 적이 없는. 예, 그리고
0: 예.
2: 뒤에 나오겠지만 팽성 전투 때도 정예병 3만으로 그 연합군을 격파하는 거 보면
0: 예.
2: 항우의 그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예병을 결사항전을 하면서 그물 속도전으로 예. 격파하는.
0: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한과 진나라군을 합류시켰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0: 예예.
2: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까지 합류시켜서 바로 함양을 향해 가는 거죠.
0: 예,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달리 나오죠.
1: 그게 이제 거록 전투를 할 때는 장한은 없었어요.
0: 예, 예.
1: 장한의 장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장한은 후방에 있었고.
0: 예.
1: 그래서 그걸 깨버리니까 장한 입장에서는 이게 항우가 이게 만만세를 앉으다가 지금 반군까지 합세해버렸잖아요.
0: 예, 예.
1: 그러자 이제 다시 조직적인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나라 본토에서 군량이랑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0: 예, 예.
1: 이 또 그 유명한 그 진나라 조정의 그때 이세왕제죠. 이세왕제나 조고가 장한이 또 군벌이 되니까 지원해주기
0: 예.
1: 싫은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장한 입장에서는 항우 군대는 이미 거의 자기하고 비등할 정도로 세져서
0: 예.
1: 후방 지원이 안 오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기들 군수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장기전을 하면 아마 반군 연합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1: 항우가 이걸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원을 안 해주니 사실은 항복했다면 협상을 한 거죠.
0: 예.
1: 우리가 그냥 합쳐서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합치게 되는데
0: 예.
1: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우 군대가 보급이 안 돼요.
2: 결과는? 뒤에 나오겠지만 또 비극으로
1: 예.
2: 신한대학살로 또.
0: 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죠. 신한대학살로 예. 이어졌는데.
1: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항우 군대는 보급이 안 되니까
0: 예.
1: 이 병력을 먹일 수

0: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급이 안 오니 이 군대는 불만이 터질 것이고 예. 이 또 반군들은 얘들이 진나라 정규군이니까 아무래도 학대를 하거나 예예. 밥이 와도 저쪽엔 덜 줬겠죠. 이렇게도 불만이 생기니까 항우가 얘를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인원 초과다.
1: 아, 건사가 안 된다.
0: 예.
1: 그래서
0: 이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 20만 명의 진나라 병사들을 신한성 남쪽 땅에 그대로 생매장했다.
2: 그렇죠. 합류를 시켰지만 어색한 동거로
1: 예.
2: 사실은 적과가 함께 합류하여 함양으로 가긴 했지만
1: 예.
2: 서로 동상이몽의 생각을 갖고 불안한 거죠.
1: 예.
2: 만약에 함양에 갔을 때 이 진나라 병사들이 오히려 관군의 그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1: 예.
2: 혹은 이 전투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항우는 이 진나라 병사들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을까라는 서로 복잡한 생각을 하고
1: 그렇군요.
2: 이런 예. 것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들이 강구한 하나의 군대로 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항우는
1: 예.
2: 결단을 내려서 20만의 진나라 병사들을 신안에서
1: 성매장하는.
2: 네, 항우의 경우는 뭐 언뜻 하면 뭐 몇십만을 학살하고.
0: 근데 이전에도 뭐 여러 번 죽였어요.
2: 그런 경우가 예. 있어서 이런 기록들은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항우가 매우 무자비하고 잔인한 예. 이미지를 고착시켜주는.
1: 뭐 실제로 무자비하기도 했고.
2: 예, 맞아요.
1: 예, 예.
0: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전쟁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긴 한데.
1: 예, 그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다
0: 근데
1: 똑같습니다.
0: 이제 항우의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전쟁을 잘하는데
1: 예.
0: 통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예.
0: 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도 프랑스를 점령하면 거기도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사실 정복하는 황제들 입장에서는 항상 예. 싸우는 장소와 통치하는 장소를 같이 내보내거든요.
1: 예.
0: 그런데 항우는 뭐 반군이고 하니까 또 향량도 죽었고
1: 예.
0: 그리고 아직 20대고 그래서 계속 통치 부분이 취약해요.
1: 예.
0: 이게 기록이 좀 짧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유방 입장에서는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1: 예.
0: 이게 장기적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싸움이라면 내가 군대로 항우를 이기지 못하지만
1: 예.
0: 간접 전략이라고 그러죠. 주변을 장악하고
1: 그렇군요.
0: 장기적으로 가면 제 생각엔 그때 이미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었으니까. 예.
2: 그 후에 보여주는 여러 판단과 정책들은 악수를 반복하면서.
1: 예. 항우에.
2: 예, 예.
1: 예. 그 항우가 아무튼 이렇게 뭐랄까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혈전을 치르는 사이에 유방은, 그 관중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갑니다. 여기에는 장량, 책사, 장자방이라고 하죠. 예. 요즘도 뭐, 그, 장자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2: 예. 그러게요.
1: 최고의 책사, 참모. 이 조언을 받아서, 거침없이 이제 관중을 향해서 나가는데, 벌써 시간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2부 끝곡을 잠깐 듣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아유, 오늘 일단 노래 제목은 우리 내용과 많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술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2관왕 우상욱이 한국선수단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우상욱은 현지 취재단 MVP 투표 결과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상금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우상욱은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도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 인력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회복됐지만 충원율은 73.5%로 여전히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의 의사 정원은 9,828명, 현 인원은 7,226명으로 2,602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정원 대비 의사 충원율은 의정 갈등이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73.1%에서 2025년 6월 54.9%까지 떨어졌다가 전공의들의 복귀로 올해 들어 회복

0: 시작되지만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횡령한 회삿돈 66억 원을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의 일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 부부는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서 업체 전직 대표에게 연락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그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열린 야외 결혼식을 찾아 부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쉬임터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를 청년들의 야외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 28쌍에 이어서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80쌍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하이오주 유세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군이 반군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에서 후티를 겨냥한 공습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제주도는 5mm 미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2m,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선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입찰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예,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사색 순서 이제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전남대 사학과 이성환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초한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야말로 이제 초한의 전쟁,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천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항우와 유방 얘기를 나누고 있고 쭉 이제 이어가면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항우는 초회왕의 일종의 어떤 뭐 나름대로 계산에 의해서 화보까지 돌아서 이제 관중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유리한 건데 그리고 이제 유방은 곧바로 그 어떤 생각이었는지 초회왕의 생각을 지금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창 두 사람이 이제 맞붙기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항우의 책사는 장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자방. 그 장자방은 어떤 책략을 내놨습니까? 이 저 유방을 위해서.
5: 네, 이제 함양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관문이나 크고 예. 작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항우가 그야말로 충돌과 전쟁과 수많은 인명살상을 겪으며 지나갔다라면 유방의 예. 경우에는 장량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의 책사 가운데 한 사람의
4: 3대 책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5: 그렇죠.
4: 아주 제갈 공명과 함께
5: 유연한 전략에 의해서
4: 예.
5: 가다 보면 이제 각지에 그들을 맞서게 되는 진나라의 관군이라든가
4: 예.
5: 지방의 태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투항하거나 항복하는 경우에는 옛 관직을 보장해 준다.
4: 예.
5: 일종의 이제 회유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 예. 유화책이죠.
5: 그렇죠.
4: 예.
5: 그들도 사실은 불안하고 과연 이 전쟁이 진나라의 관군의 승리가 될지 반란군에게 패배할지 모르는 불안전 상황에서
4: 예.
5: 본인들의 입지를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결국 투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4: 유방에게.
5: 우리는 뭐 칭기스칸의 경우도 유명하지만 칭기스칸의 경우도 정복전쟁이라고 하자면 많은 경우는 항복과
6: 사실은
5: 투항이
6: 항복이 훨씬 많습니다.
5: 많았잖아요.
4: 예, 예.
5: 사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진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장량이 이제 그런 경우예요.
4: 예, 예.
5: 필요하면 뇌물을 주기도 하고 직위를 보장해 주기도 하면서 예. 그들을 회유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저항이 없이 지나갔던 거죠.
4: 예.
5: 그중에서도 이 동쪽 지역에서 관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관문이 함곡관이에요.
4: 예.
5: 대부분 함곡관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함곡관에서의 지키는 진나라의 관군도 좀 가장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거죠.
4: 예.
5: 근데 장량은 이 경우에도 그 남쪽으로 들어가는 무관이라고 있어요. 무관으로 회유해서 돌아가자. 우회해서.
4: 예.
5: 그래서 함곡관

0: 지나가지 않고 조금은 돌아가지만 저항이 약한 무관 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방의 군대가 굉장히 병력이 많은 것처럼 이 깃발들을 더 강조해서 예. 과시하게 되면서 약간의 기만 전술도 예예. 활용하게 되면서 무관을 통해 드디어 관중으로 아, 들어가게 된 예. 거예요.
1: 함양.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수도였던 함양. 유방의 함양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여러 가지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중의 백성들은 함양에 속해 있는 관중의 백성들은 아 이러고 유방이 나중에 왕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면서요?
2: 이미 그 관중의 청년들을 20만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예예. 항우가 오는 자체는 이미 공포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예. 전략적 승부인데 예. 항우는 나중에 나면 관중을 수도로 할 생각도 없었어요. 초나라로 돌아갈 거였거든요. 여기를 제압하고 예. 초나라로 갈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힘들게 그 점령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
2: 자기 본거지는 거기니까. 여기는 점령 대상인 거예요. 예, 예. 이 사람은 군사령관의 마인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2: 그런데 유방은 이미 통치를 준비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갈라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장량이 도대체 어디가 대단한 사람이냐가 제가 어렸을 때 책 읽을 땐 되게 궁금했었는데. 예.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기록이 안 나오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사실 항우라고 다 죽였겠어요. 그 사람도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했겠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진승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만 배신이 엄청납니다. 왕 세워주면 배신하고 배신하고. 예. 아까 징기스칸 예를 굉장히 잘 드셨는데 징기스칸이 사실 항복을 얻은 땅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복하는데 배신 안 할 사람 고르는 제조. 예. 이게 탁월했어요. 그리고 정보 조직을 굉장히 잘 운영해서 예. 누구는 날 배신하지 않는다.
1: 아, 그 옛날에도 그런 게 다 있었군요. 아, 예.
2: 그거를 예. 굉장히 잘 찾아냈어요.
1: 징기스칸이. 예.
2: 되게 이제 뭐 부족이 어느 나라가 있으면 예. 거기 1인자, 2인자, 3인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저 중에 그 누구냐.
1: 박사님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예. 우리가 아니. 항우하고 유방 얘기 좀 더 예. 집중해야
2: 시간이. 그래서 유방이 좋소. 아까 말씀하신 예예. 대로 계속 항복하는 사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예. 실제로는 그 항복하는 사람 등에 배신 안 할 사람을 골라내는 재주가 있었던 거죠.
1: 아 항우보다도
2: 그렇죠. 그러니까 유방에게. 유방은 가면서 배신 안 당해요. 예. 항우는 계속 배신 당합니다. 아.
0: 근데 확실히 이제 유방이 함양에 입성한 이후에 보여주는 그의 행보는 나중에 항우랑 엄청난 대비를 보여주죠. 예, 예. 바로 백성들을 위무해주고 그리고 진나라의 매우 엄격한 형법이나 법률 체계를 완화해서 예, 예. 흔히 약법삼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법률의 저촉만 처벌한다고 하면서 위무해주고 예. 함양궁에 있는 사실 유방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라 예. 엄청난 금은보에 욕심도 있었겠죠.
1: 한량이었다면서요.
0: 그렇죠. 예. 그런데 장량이나 주변 사람들은 곧 항우가 들이닥칠 때 이렇게 되면 그와의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창고와 금은보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항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몇 가지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고도의 선택이고 예. 항우의 경계심을 늦추는 것이기도 하고 진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되는 중요한 행보라고 예. 볼 수 있어요.
1: 근데 그 아무튼 항우는 곧 이제 그래서 입성을 합니다.
2: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은 예. 웬만한 전쟁사를 봐도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이게 예.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항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죽이고 와요.
1: 그러니까요.
2: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술을 쓰겠냐고요. 예. 금은보화를 놔두고 형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1: 아니요, 그러니까 워낙 막강한 항우가 오니까 예, 유방의 입장에서는 금은보화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잘 뒀다가 아 이거 뭐 형님은 아니지만 자기가 훨씬 형님이지만 아 이거 당신 위해서 이렇게 잘 보존해뒀다.
2: 그렇게 당신이야말로 쉽지 않죠. 진짜로요.
1: 아니 자기의 전략을 위해서
2: 이미 관중을 점령했고 예. 항우는 자기를 지금 점령하러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여기서 이런 식의 작전을 쓴다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0: 근데 예. 그게 이제 뭐 유방이 대단하긴 한데 유방의 장점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경청을 잘하고 예, 예. 그것이 오히려 큰 빅픽처를 그리는 데 도움된다는 걸 예. 판단을 한 거죠.
1: 그래서 실제로 항우가 들어왔을 때 유방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납작 엎드리잖아요.
0: 그렇죠.
2: 그때 네. 이제 범죄

0: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이 홍모년의 이 모멘트인데, 아, 사마천이 얼마나 공을 들이면서 이거를 리얼하게 묘사했는지, 막사안에서 잔치는 벌어지고, 유방의 공을 치하하고 있지만, 한숨배 술이 돌고 그러면서 서서히 유방을 제거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살얼음이 돌고 있는데, 이 항우가 술잔을 떨구는 표시를 하면 매복된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죽이기로 돼 있었어요.
1: 야,
0: 근데 항우가 계속 망설이고 아마도 저런 자를 내가 이렇게 기습해서 죽였다면 후대 역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때부터 이렇게 후대 역사를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0: 그렇죠. 뭐 그런지는 모르나 이 자존감이라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뭐
1: 후대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0: 그렇죠. 그렇죠.
1: 민심이 자기를 좀 영이 안 서게 볼 가능성이 있었겠죠.
0: 그렇죠. 그러자 참다 못한 범증이 나가서 항장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제거하라고 명을 내리자.
1: 항장은 물론 그 항우의
0: 속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런 잔치에 춤이 빠질 수 없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검무를 추는 거예요. 검무를 추는데 춤은 추지만 이 검은 검끝은 점점 유방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죠.
1: 항장이 춤을 췄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0: 그러자 이 상황에서 역시 항씨 집안의 큰 백부인 항백이라는 사람이 나도 맞서서 춤을 추겠다고 그러면서 칼을 뽑아두고 춤을 추는데 항백은 장량과의 오랜 인연이 있어서 사실은 그 항장의 검무를 막기 위한 검무를 추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이 두 사람의 검무는 사실 춤 같아 보이지만 유방을
1: 검술이네요.
0: 제거하는 자와 막아내기 위한 살얼음판 같은 살기 등등한 춤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2: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조금 저는 후대에 조금 과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은 항우의 결심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면서 많이 죽였고 유방의 능력이 나를 위협할 능력이냐 나를 도와줄 능력이냐 이 판단이거든요. 사실 항백이 아니 항우가 있는데 왜 유방을 살리려고 그러겠어요. 항백은 유방이 항우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부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쟤는 필요하다. 근데 항우는 가진 것도 확실하고 없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니 측근들도 헷갈리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쟤는 우리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의견이 갈린 거죠. 항우는 결단을 못했고 결국 여기서 사실은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그 항우는 그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죠? 결단의 화신 같은데, 그 어떻게 왜 유방에게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2: 근데 사실 그 죽인 거 보니까 그렇지, 그 뒤에도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판단이, 자기 판단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 밀어주면 배신하고, 저 사람 죽였더니 화내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범증과는 이 홍문현에서 제거하기로 합의가 사실 된 상황인데도 결단을 못 내리게 되는데 항우봉이 전편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용맹하고 천하의 영웅 같은 모습이긴 한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고 유방이 도망가자 그 유명한 범증이 내가 어린아이와 천하를 도모했구나.
1: 아, 여기서 어린아이는 항우.
0: 항우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주군으로 모셨지만 20대 중반의 이 약관의 젊은이는 너무 정치적으로 순진한 어린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후 항우를 무찌를 사람은 결국 나중에 유방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복선을 깔아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범정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4, 50년 나잖아요.
0: 네.
2: 그러니 뭐 범죄 입장에서는
1: 어린아이였겠죠.
2: 어린아이 맞고 그러니까 항우에 대해서 나중에 유방이 항우가 뭐가 약점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해요. 항우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호탕한 남자 같은데 실제로 땅 나눠주고 재산 나눠줄 때 보면 벌벌 떨고 되게 아낀다. 뭐 유방은 주색잡기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줄 때는 확실하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결국 유방이 주는 건 정치적 판단으로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2: 항우는 째째한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범죄마저 죽어버리니까

0: 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역사를 갈라버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 본쾌가 또 등장하잖아요.
2: 본쾌. 네, 그 건무가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누구나
1: 아까 홍문현에서
2: 예, 위기의 예. 상황이고 사실 유방을 제거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감지한 번쾌가
1: 예.
2: 아, 용감하게 그 막사에 들어가서 항우에게
1: 예.
2: 술잔을 한 잔을 받기를 권하게 되면서
1: 예.
2: 그 술을 마시면서 저의 형님이자 주군이신 유방은 목숨을 걸고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공을 세우며 왔는데
1: 예.
2: 그런 저의 주군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1: 예.
2: 항우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1: 어.
2: 그 순간 그 말을 듣자 항우도 찔끔하면서
1: 예.
2: 도저히 여기서 유방을 제거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1: 예.
2: 그를 도망가게끔 만들게 되는데
1: 예.
2: 이 모멘트는 이제 항우의 아주 중요한 라이벌이 될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고
1: 잃어버린 거죠.
2: 결단을 못 내린 것이고
1: 예.
2: 유방은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1: 예. 그러니까 보면 그 홍문현이라는 자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항우 쪽이나 유방 쪽이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항우가 유방을 죽일 것이다.
2: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1: 예. 그러니까 거죠. 본쾌도 가서 그렇게 직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곧 벌어질 일을 알면서 홍문현에 참석한 그 분위기라는 게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긴장감이. 예. 근데 좀 그 요즘으로 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칼들은 다 가지고 들어갔을까? 요즘 같으면 검문을 확실했을 텐데.
2: 이 홍문현은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나 동아시아 역사에서 끊임없이 그 장면이 또 반복 재현되거나
1: 예, 예.
2: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묘사가 예. 되죠.
1: 결국은 항우의 강한 자의식,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존심 이런 것이 천하의 라이벌을 제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음악을 잠시 듣고
3: 세븐네이션 하며
1: 머리를 좀 이렇게 식힌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세븐네이션 7개 국가 정도가 됐어요.
3: 거의 7개 되죠.
2: 그 정도? 전국 7호인가요? 전국 7호인가요? 네. 뭐 거기에 맞춰서 정말
1: 네. 저희가 이게 아주 그 선곡을 하는데 이렇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네이션 아미를 듣고 4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진 않습니다.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 중부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으로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 일대 4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9: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0: 방탄방수. 방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예,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사색 이제 4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전남대사학과 이성환 교수와 함께 초한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함양에 입성한 항우의 행보는 유방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땠을까요? 시작은.
2: 네, 뭐 아까 우리가 유방의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2: 그에 비해서 항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 행보인데,
1: 예.
2: 결국 함양에 입성한 이후에 그 파괴와 학살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게 되는 거죠.
1: 예, 예. 뭐 어떻게 못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 방법은. 예.
2: 뭐 이제 그야말로 이때야말로 이제 멸망시켰던 초의 그 보복과 원한이 이제 행사되는데, 진해 왕족과 관리들은 뭐 4천여 명을 학살하기도 하고,
1: 어휴, 예.
2: 그리고 그 창고의 금은보와 뭐 여자, 그리고 아마도 중요한 것은 철천지 원수에 해당되는 진시황제는 이미 죽었잖아요.
1: 예, 예.
2: 진시황제 무덤을 파헤쳐서 파괴했다라고도 그래요.
1: 아.
2: 네, 그런데 1975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진시황 병마용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1: 예.
2: 실제 일부 목곽이라든가 병마용들이 검게 그을려서 불에 탔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1: 아, 역사적 사실이 증명이 된 거군요.
2: 그렇죠. 항우의 파괴가 또 근거가 있다.
1: 예.
2: 그러나 진시황의 병마용경과 지하세계가 그토록 거대한 줄은 아마 진작 못했고 일부를
1: 예.
2: 파괴했겠죠.
1: 예.
2: 이런 것들은 유방과 대비가 되고 함양과 진나라 백성들의 항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학살자 이미지로 각인되게 되죠.
1: 예.
2: 가장 두 번째로 큰 패착은 이제 진을 멸망시켰으니까
1: 예.
2: 거기다가 관중을 차지했으니 이제 새로운 제국의 출현과 황제의 영순위는 항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예.
2: 그런데 항우는 놀랍게도 뜻밖에도 정말로 아까도 말했는데 정무적 판단에 자신은 승자이지만 고향인 초나라의 팽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예, 거예요.
1: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패착 예. 중에 하나라고 했죠.
2: 그렇죠. 당연히 부관들은 장군 어찌하여 관중을 버려두고 관중을 차지하지 않고
1: 예.
2: 고향을 갑니까? 아, 그러자 사마천사계 항우본계에 나온 기록은
1: 예.
2: 아무리 멋진 비단 옷을 입은들 밤에 다니면 누가 알아봐주고 내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들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 예.
2: 이 귀소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참 순수하다고도 예. 볼 수 있지만 아 이것은 치명적인 천하 공간에 대한 대세관이 부족한 거예요. 예.
1: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금의 야행.
2: 그렇죠.
1: 예. 비단 옷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소용없는 일을 얘기할 때 금의 야행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금의 환향.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 레토릭을 사마천이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1: 예, 예.
2: 정말로 매력적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회고되는 건데 사실 금의 환향은 오늘날 우리들도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1: 예.
2: 정치적 큰 패착인 거죠. 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1: 예.
2: 그토록 춘추전국 시대의 오랜 550년의 역사 과정의 귀결점이 진시황제가 출현시킨 통일제국이고 황제지 배체제인 거예요.
1: 예, 예.
2: 그럼 이것은 역사적 그냥 깜짝쇼고 해프닝인가? 아니면 역사적 큰 흐름의 귀결점인가?
1: 예.
2: 그런데 항우는 자신은 초나라 지역의 9개 지역을 장악하는 서초 패왕에 머무르고
1: 예.
2: 다른 천하는 18명의 제후들에게 땅을 분봉하는 봉건제로 회귀한 거예요.
1: 전혀 진짜 의외네요. 근데 유방도 받았다면서요, 그 땅을.
3: 그렇죠. 유방도 공로자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 사실 이거 정말 치명적인데 이게 사실 여기서 초나라로 가면 금이 환향이 아니고 진짜 이게 금이 야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역사 전공자로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 사실 역사를 배우라는 게 역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실에서 이렇게 어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예.
3: 시대의 흐름. 요즘 예를 들면 AI가 나온다.
1: 예.
3: AI 쓰지 말자. 이거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지금
1: 예.
3: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전쟁사를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이 나왔을 때
1: 예.
3: 너무 무서운 무게예요. 총 쓰지 말자 그래요. 그게 안 쓰자고 하면 안 쓰게 되냐고요.
1: 그럼 말이 안 되죠.
3: 예. 이게 예. 똑같은 건데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아무튼 결국

0: 진중평야 남쪽 진령산맥?
1: 네, 진중산맥.
0: 그리고 대파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험지가 한중 땅인데, 네. 그거를 유방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땅인데.
1: 아, 그거는 쓸모없는 땅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예. 이제 삼국제나노 촉당인데,
0: 예, 예.
1: 가장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뭐랄까 가장 산으로 둘러싸인 예. 산 속에 들어가라라고 예. 주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이것도요 대실수예요. 지정학적인 걸 모른다고 했는데 예, 예. 중국의 수도가 많고 역사가 오래도 땅이 막 넓은 것 같지만
0: 예.
1: 중국 역사를 보면 수도가 되는 땅이 사실 두 개예요. 서안하고 지금 베이징이에요.
0: 예, 예.
1: 그게 대부분 왕조의 수도였거든요.
2: 자양하고 네.
1: 그러면 여기를 왔는데 이게 수도인 줄을 몰라. 예. 그다음에 그 진령산맥이 꽉 막혀 있거든요.
0: 예, 예.
1: 저기다 집어넣으면 못 나오겠지. 사실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이 사천 땅이
0: 예.
1: 나중에 마오도 그랬지만 중원 세계를 점령하는 정말 이게 무서운 땅이에요.
0: 요지군요, 그러니까.
2: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우였다면 진을 멸망시킨 다음에 홍문에서는 차마 제거하지 못했지만
0: 예.
2: 이때 유방을 또 제거할 기회인데
0: 예.
2: 유방의 공을 인정하면서 험지이지만 한중 땅을 그래도 분봉한 거예요.
0: 예, 예.
2: 물론 험지예요. 위아래로 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러나 그 한중 땅에 흐르는 한수,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한중이라고
0: 예.
2: 하는 건데
0: 예.
2: 그래도 이 진령산맥을 어렸지만 넘으면 바로 관중평야가 펼쳐져
0: 그렇군요.
2: 있어요.
0: 예.
2: 다시 말해서 항우는 관중을 버려두고 초나라 고향으로 갔지만 유방은 한중에 있으면서
0: 예.
2: 호시탐탐 관중에 대한
0: 그렇군요.
2: 집착을 보이면서 그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예. 그 이제 한중의 그 한이 한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요즘 뭐 많이 쓰지만 한자 뭐 한족, 한시, 한약 이거 다 그 한자잖아요.
1: 차라리 그때 제 나라를 줬어도 유방이 못 이겼을 거예요.
0: 예, 예.
1: 정말 지정학적 관점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2: 그 한이 사실은 그 험지지만 유방은 그 한중의 작은 땅의 왕으로 봉해지면서
0: 예.
2: 기원전 206년 한중 왕이 되죠.
0: 예.
2: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됐을 때에도 관중평야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국명, 왕조를 한나라라는 정체성을
0: 그러게요.
2: 갖게 되고
0: 예.
2: 이 한나라가 중국 역사상의 고대 제국을 완성하면서 오늘날 중국인들에게는 자부심과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의 예. 근원이 한이 된 거죠.
1: 예. 한족이라고 하고 이제 한문화라고 하는.
0: 저희가 뭐 요즘 뭐 미중 간 대결도 맨날 이 저 주중에 많이 다루고 그러는데 시진핑의 중국이 과연 그 연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또.
1: 시진핑 섬서성 사람.
0: 그런가요? 예.
1: 그건 아버지가 서안 쪽.
0: 예, 서안 네. 쪽에. 예, 예. 그 참. 하여간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항우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계속 좀 악수를 두는 편이었고 결국 이제 유방이 그 온 나라를 차지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것에 어떤 그 시초를 제공했던 초나라 회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1: 초회왕은 결국 뭐 암살을 죽이게 됩니다.
0: 예.
1: 사실 항우가 초나라로 돌아가긴 했는데
0: 예.
1: 돌아가고 나서는 또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주변 세력을 억누르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0: 예.
1: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를 뒤늦게 깨닫고 잘못된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0: 아.
1: 기껏 거기까지 서안까지 갔다가
0: 예.
1: 그 관중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0: 예.
1: 이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0: 예.
1: 이게 큰 실수인 게 그 초 팽성 여기서 시작하면 주변이 전부 평야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보기엔 되게 좋아요. 땅도 넓고. 근데 전쟁이라는 건 거점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0: 예, 예.
1: 내가 요새를 차지하고 밖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주변이 다 넓은 평야예요.
0: 예.
1: 그러니 주변 적들하고 싸울 때 소모도 굉장히 많이
0: 그렇겠네요.
1: 됩니다. 유방은 완전히 요새 속에 들어가 있어요.
0: 예.
1: 그리고 관중도 사실은 관중 분지가 예. 굉장히 좋은.
0: 어찌 보면 그 요새는 항우가 제공해 준 거잖아요.
1: 그렇죠. 두 개를 다 제공해 줬어요.
0: 예, 예.
1: 그리고 자기가 다시 시작을 하려니
0: 예.
1: 불리하죠. 거기다가 인심은 다 잃었고.
0: 예.
2: 그러니까 그 반란의 구심의 명분이었던 그래도 초회왕이 있었는데
0: 예.
2: 이제 진이 멸망하고 자신이 초나라 지역의 왕이 되고자 하니 이 초회왕을 이제 제거하게 됐지만
0: 예.
2: 이것은 이제 굉장한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 명분을 훼손한
0: 예.
2: 패착이 돼서

0: 유방은 기다렸다는 듯 회왕이 죽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거기에 이유를 대면서
1: 예.
0: 다른 제후들을 규합하며 이제 반항우의 연합군을 예. 구성하게 된 거죠.
2: 그것도 관중에 있으면서 회왕을 제거했다 그러면 관중 예. 사람들은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근데 초나라 땅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왕을 죽여요.
1: 아, 그것도 실착.
2: 뭐, 예. 엄청난 실수죠.
1: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회왕의 죽음은 항우에게 다른 세력들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제공한 셈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유방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항우와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초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0: 그렇죠.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 되는 초한 전쟁이 되는 거죠.
2: 우리가 지금 인제 시작이야.
1: 첫날 내내 얘기했는데 아직 초한 전쟁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그 전까지의 이
0: 프리퀄의 이야기.
1: 예, 그게 얼마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그거 없이 초한 전쟁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눌 것이 초회왕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초회왕 죽음이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 역사 속에서도 이게 얘기가 이어지는 게 무엇하와?
2: 네.
1: 예, 예. 그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사실 성종 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진출하면서
1: 예, 예.
2: 조선 건국 또 주도했던 이제 훈구파하고 대립하게 되는데.
1: 그렇죠, 예.
2: 그 시절에 김종직이 살인파의 대두인데
1: 예.
2: 출세하기 전에 젊었을 때 꿈에 의제가 나타났대요.
1: 예.
2: 이 의제가 이제 회왕이에요.
1: 초회왕.
2: 예. 그래서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게 돼요.
1: 아.
2: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1: 예,
2: 거예요.
1: 예.
2: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요즘 영화도 나왔지만 단종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1: 왕가사는 남자.
2: 예, 사실 예. 그 단종의 죽음을 의제에다 비유한 거예요.
1: 아. 예.
2: 그래서 젊은 날에 그냥 썼는데
1: 예.
2: 나중에 이제 자기가 관료가 되고 그 제자들이 올라와서 살인파가 되니까
1: 예.
2: 연산군 때 이제 유자광이 이걸 들이댄 거죠.
0: 필화에 연루될 수 있는 계기네요.
2: 요즘 말로 하면 SNS에 올렸던 글이 예. 장관 취임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1: 예예.
2: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오사가 나서 살인파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예. 치르게 되죠. 그 의제 초회왕의 죽음이 연산군 때 무오사와의 계기가 된 겁니다.
0: 아니 사마천사기를 얼마나 애독하고 있으면 꿈에서
1: 그러게요.
0: 항우봉기에 나오는 그 초회왕이 꿈에 나타났더니 예. 사실은 뭐 꿈에 나타난 거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나 조선시대의 고급 사대부들의 경우는 자신의 글 혹은 편지글 혹은 정론을 펼칠 때에도 예. 사기에 따르면 하면서 사마천사기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나 인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1: 예. 실제로 그 사마천사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다 저희가 쓰는 그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배수지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토사구팽. 이것도 거기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예.
2: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나와야 될
0: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오늘날 남겨지는 중국의 고대 경전들이 춘추시대로 추정되는 논어나 이런 경우만 해도 뭐 만에서 2만자 정도의 문자량인데
1: 예.
0: 춘추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시경, 서경, 역경 같은 3경은 되게 3만에서 5만자 정도.
1: 예.
0: 근데 나중에 제자백과 계열들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얘기라든가 뭐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자가 넘거나 20만자 사이 특히 순자라든가 전국시대 후반에 가면 문자량이 막 20만자 가까이 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런데 2100여 년 전 사마천사기의 이 130권은 64만자 분량의 광대한 역사를
1: 예.
0: 사마천이 저술했는데
1: 그 혼자 다 저술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0: 아, 그거는 돌아가신 아버지인 사마담이 앞부분에 조금 정리를 했었고
1: 예예.
0: 사마천이 그 태사관 관직을 이은 다음에 10여 년 동안 이걸 정말 저술한 거예요.
1: 예.
0: 근데 이 방대한 규모를 하다 보니까 사마천은 거기에 자신의 뛰어난 약간의 허구나 필력을 가미하게 되면서
1: 예.
0: 사마천이 정사의 효실뿐만 아니라 한문이라는 이 문장의 메타포나 비유를 확장시킨 아주 중요한 문학적
1: 예.
0: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1: 예.
2: 근데 그 사실 사기, 그러니까 저도 한문 공부할 때 사기 가지고 하는데 정말 문장이 그건 뭐 저 얘기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0: 그렇게 이해하세요.
1: 예.
0: 그 뒤에 문장 중에 사기를 따라올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이고 톡톡 예. 쏘는 그 문장은 중국에서도 사기를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1: 예.
2: 근데 후대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번잡하게 맞아요. 묘사했다. 역사는 드라이하게 팩트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도 있지만
1: 아, 그 사기에 대해서
2: 그럼요. 그렇긴 예. 하지만 중국의 25사의 방대한 역사 중에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독하는 건 역시
1: 예.
2: 사마천의 사기인데 그거는 문사철이 모두 혼여된 매력적인 네.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예,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이렇게 장황하게 썼으면 이제 사람들이 상상이 들어갈 예, 흔적이 예. 없는데 탁탁 쏘, 이게 뭐랄까요. 감칠맛 있게 쏘면서 예. 함축적으로 쓰거든요. 네.
1: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초한 전쟁을 다뤄야 되는데 혹시 그 두 분께서는 그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들.
2: 그렇죠. 뭐 이제 역사는 손으로만이 아니라 발로 쓴다 그러니까
1: 예.
2: 역사 답사나 학술 답사를 많이 가져.
1: 실제로 거기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런 유적들이?
0: 초한 유적은 사실 좀 별로 없어요.
1: 초한 유적 너무 오래돼서.
0: 홍문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 거의 못 가봤어요. 근데 예. 얘긴 들었는데 거기가 잘 돼 있대요. 정비가 잘 돼 있다고 그러고.
1: 예, 예.
0: 서한이랑 저도 한 8번 갔나 지금.
1: 예. 가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초한 지휘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함양궁 예. 자리, 함양궁 자리는 최근에 갔다 왔고
1: 어떻던가요?
0: 뭐 기단만 남아 있습니다.
1: 예.
0: 굉장히 넓기는 해요.
1: 보존은 잘 돼 있고요.
0: 터가 보존, 아, 뭐 보존할 건물이 없으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밑에 아직 발굴이 다 안 돼서
1: 아.
0: 땅 밑에는 아직 그걸로는 도시잖아요. 궁전만
1: 예.
0: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직 발굴이 완전히 되지 예,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예. 대개 이제 이렇게 그 역사 사설을 보면 뭐 백만 대군, 최소한 수십만 대군, 그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그 당시에 인구나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숫자가 다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중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았어 지금보다 뭐 훨씬 적었겠지만 그때도 많았을 테니까 그런 게. 사실적으로 맞는 걸까요?
0: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도 많은데
1: 예, 예.
0: 이 과장하는 스케일도 확실히 커요.
1: 예.
0: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과장합니다. 우리는 10배 하면 그 사람들 100배 해요.
1: 예.
2: 이제 중국의 인구 조사가 이제 한나라 때 처음 해서
1: 예.
2: 한서 지리지의 이제 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기록이 되는데
1: 예.
2: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지난 그 시대에 약 2000만에서 2500만 정도 인구거든요.
1: 예, 예.
2: 그러면 거기서 보통 평균적으로 1호 5구, 한 가구당 5명의 가족이라고 구성된다면
1: 예.
2: 성인 남자는 대개 징발돼서 요역이나 군역을 부과하니까 2천만만 잡아도 400가구,
1: 예.
2: 400만 가구죠. 400만 가구.
1: 그렇죠.
2: 그 정도 규모에서 뭐 진시황제 때 100만 명의 형들과 남자들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1: 예.
2: 도로를 닦고 그의 무덤을 조성하고 시황제가 끊임없이 순행 다닐 때 아무 데서나 자지 않거든요.
1: 예, 예.
2: 별궁을 계속 또 지어요. 그 엄청난 토목 건축과 이런 전쟁에 수행되는 노동력을 감안하면 저는 과장은 과장인데 중국의 건 예. 너무 많은 과장 같진 않고 전국시대 장평대전에서 40만을 일거에 죽였다고 할 때
1: 예, 예.
2: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냐.
0: 근데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거는 전국시대 그건 좀 과장 같긴 한데
1: 예.
2: 10만에서 20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면 정말
0: 병력. 이게 병력이 과장되는 게 세 예.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과장을 합니다.
1: 예.
0: 그다음에 이 병력 동원이 전투병이 있고 전투병이 싸우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보급하고
2: 네,
0: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군수 보급 체제 말고
1: 예.
0: 지나가는 뭐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사람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여격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격 인원까지 그렇죠. 다 계산할 때도 있고
1: 예.
0: 보급병까지 계산할 때도 있고 전투병까지 계산할 때도
1: 예.
0: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장평대전에서 진나라 군대가 총 동원했던 노동력이 40만이다. 그러면 40만은 진짜 할 수 있는데
1: 예.
0: 묻어 죽인 사람은 40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 아.
0: 예를 들면 전하라 군대가 40만이야. 우리가 전하라한테 이겼어. 그때 40만을 격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뭔가 좀 더 큰일을 한 것 같은.
0: 근데 틀린 말도 아니죠. 40만을 격파한 건 맞는데
1: 예, 예.
0: 전투에 싸운 병력은 만 명일 수 있는 거죠.
1: 아, 예. 그 외에 일본이 뭐 전국시대 때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0: 그 실제적으로는 그 규모가 뭐 몇백 명 군사 수준이었다는 얘기도
1: 보통 있거든. 기본 단위가 500명이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많으면 3천. 예.
0: 예.
1: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만인 지적 얘기하셨잖아요.
0: 예.
1: 이 말이 이제 혼자서 만 명하고 싸운다는 식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0: 예.
1: 삼국지도 보면 그 만인이라는 게
0: 예.
1: 당시 오나라나 총나라나 군대를 동원했을 때
0: 예.
1: 최대 단위가 만이에요. 중군, 좌군, 우군 하면 만, 만, 만 이런 식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당시 요즘 말로 군단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부대 단위가 만 명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만인 지적이라는 건 최고의 군사, 요즘 말로 군단장감이다.
2: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정확한 만 명을 넘어서는
0: 예.
2: 것보다는.
0: 자, 저희가 초한전쟁의 오늘 시간은 이제 일종의 프리퀄 같은 게 됐습니다. 예, 오늘 역사학자 이명환 박사님 그리고 전남대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초한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전쟁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0: 두 분 시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맞춰서 초한지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에 더 기대되네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인사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시기어 로스의 호비폴라. 이거는 아이슬란드 말이라고 하네요. 물웅덩이에 뛰어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전쟁이라는 웅덩이에 뛰어든 우리의 영웅 서사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2: 이전 투구?
0: 예, 호비폴라 듣고 이 시간 마치는데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은하우다리

0: 무대가 펼쳐집니다. 단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이어 중상위권 저축은행인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커는 열흘 넘게 해킹을 시도해 결국 이틀간 개인정보를 빼갔는데 은행 측은 이 동안 공격을 받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3: 예가람 저축은행이 신원 미상의 해커가 서버에 접근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태강그룹 계열로 총 자산 2조 원대 중상위권 저축은행입니다. 은행 측은 피해 고객 수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며 구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킹 시도는 2주 가까이 이어졌지만 은행 측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는 지난달 18일 처음 해킹을 시도한 뒤 열흘간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28일 오후 4시 11분부터 고객 정보를 빼가기 시작했는데 은행 측은 이틀 뒤인 30일 오후 2시 50분에야 이를 알아챘습니다. 정보 유출은 2시간 넘게 더 이어지다 5시를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끊김없이 작동하도록 초고속 메모리에 로그인 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해서 운용하는 이른바 레디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커가 노렸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 해킹 피해는 예가람 한 곳이며 시중 은행들을 노린 AI 해킹과는 다른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개천절 연휴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2: 금융권을 노린 해킹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엽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와 전체 금융권 협회장 등을 불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4: 금융권을 노린 해킹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회의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

0: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최고 경영자 등을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연휴 기간인 내일까지 금융사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일 보고받을 계획이었지만 현대캐피탈과 예가람저축은행 등 이금융까지 피해가 번지자 회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한, KB국민 등 시중은행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 4만 명으로 추정되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도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직접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제 축구와 골프 등에서 6개의 금메달을 추가한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금메달 39개를 획득했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43개, 69개를 따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 성적에도 못 미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28개에 그친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44년 만에 최소 금메달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한 오상욱이 우리 선수단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오상욱은 현지 취재단 MVP 투표 결과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상금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별도 심사를 통해 태크볼 금메달리스트 이준석에게 투혼상, 카누 2관왕 조광희 김효민에게 기량발전상, 3대3 남자농구 백일태 감독에게 지도자 리더상을 수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날 새벽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이 극초음속 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 능력을 숙련하고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동북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동해상 1000km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영상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20대 경장은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를 포함해 불법 영상물 5,6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 82.7%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1차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2023년 40만 8,417건에서 지난해 59만 6,40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 사건이 최근 몇 년간 늘었는데도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13개에 그치고 재수사 요청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불송치 사건 재검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6,961건 가운데 9,186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간 기각률은 34.1%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었고 2021년부터 2025년 평균 기각률 대비 약 38.7% 급증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021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뒤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0: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 차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지난 1일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적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롱, 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남겼습니다. 외교부가 올해 이집트 대박물관과 노르웨이 문구미술관 등 해외 주요 문화 관광시설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설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네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엔 경상권 동해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나요? 아, 저는 뭐 확인해 보니까 만 장이 넘네요. 꽤 많죠. 그런데 캐나다 비숍스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우리뇌는 무려 73만 1,400장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누군가의 표정, 그날 흘렀던 노래, 하늘의 색깔 같은 게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는가 봅니다. 먼 훗날에도 오늘을 문득 떠올리게 될까요? 그래도 참 좋았지. 미소 짓는 기억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면 좋겠네요.

0: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들으면서 오늘 손트라 출발해 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진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던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 뭐 친구의 옷 색깔, 그날의 기분 등등 꽤 디테일하게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옛날 기억들 중에서 되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맞아 이랬지 저랬지 하는 건 있지만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큰 일이 아니었고 되게 사소한 일인데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여러분께서는 이날이 어떻게 기억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제작진분들 계시고 뭐 우리는 늘 같은 스튜디오에 달라지는 거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사연 소개와 신청곡으로 오늘 한번 좀 새롭게 풀어볼게요.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일요일인데요. 오늘 손트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채우고요. 3, 4부엔 번쩍번쩍 귀가 즐거워지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어떤 또 라이브들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표현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 이야, 예술인데? 이 정도면 진심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우리 084 하나님은 벌써 10월이에요. 연휴도 많고 학교 개교 기념일 쉬는 날도 좋긴 한데 밀려있는 업무가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금방 한 해 나이가 드는 게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을 즐길게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신청합니다. 자, 우리 6187님께서 신청해 주신 싸이의 예술이야 먼저 듣고요. 084 하나님도 듣고 싶다 하신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두 곡 들을게요.

예술이야 싸이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은 노래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볼게요. 7776님께서 지난 추석에 고향 친구를 진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서로를 찾으며 통화하다가 마주쳤을 때 야!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끌어안고 방방 뛰었죠. 그 어떤 세월의 흐름도 여고 시절로 돌아가는 우리를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고교 시절을 따뜻함으로 채워줬던 내 친구 영지야.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보자. 학창시절 친구가 불러줬던 노래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신청합니다. 아무리 몇 년 만에 만나도 첫 느낌 그대로 그 옛날 그 어렸을 때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겠죠. 우리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에는 5에서 30mm,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현재 서울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이후로도 발안에서 화성, 내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선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2부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1320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 집 근처 뚝방길 걸으러 나왔어요. 더워 더워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네요. 새삼 사계절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깊어지는 가을을 추억하며 브라운 아이즈 점점 신청해요. 맞아요. 벌써 가을이죠. 추워지기 전에 이때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합니다. 장르 상관없이 듣고 싶은 노래 오늘은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고요. 3588님께서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이 취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별 도움은 안 됐나 봐요. 태진 씨가 저희 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로얄 포포의 할 것 들려주세요. 아,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 앞두고 이제 취업 앞두고 있으면 진짜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물론 옆에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드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예, 도전해 보시고 지금 딱 그때 젊을 때만 그런 막 뭐 진짜 남들이 반대하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경험치 쌓이다 보면 본인의 길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3588님 아드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로얄 포포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할 것 리믹스 버전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함께해요.

로얄 포포의 할 것 리믹스에 이어 들은 노래 김건모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아, 우리 8225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딸이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직장에서 선물로 멜론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곳에 다시 선물했다가 딸에게 혼났어요. 당연히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찾더라고요. 딸아 미안하다.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아이 그만큼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귀해 보여서 아 그래도 누구한테 좀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줬는데 따님이 메론을 먹고 싶어 할 줄이야. 네. 우리 5070님께서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파란 가을 하늘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인피니트 파라다이스 신청합니다. 손트라의 노트로데이가 있어서 참 좋다 라고 했는데 아 바로 띄워드릴게요. 인피니트의 파라다이스 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만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만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만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사만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사만 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8: 제가...

0: 한층 더 나은 NP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이 시간에는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벌써 2부 끝곡이네요. 5277님의 신청곡이네. 추석에 쌓인 칼로리도 소비할 겸 지인과 서대문구 안산을 산책했어요. 숲 멍하다가 거대하게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가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리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니 손트라 청취가 더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신청합니다. 여러 번 신청했는데 꼭 한번 들려주세요. 플리즈 했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지금 그날의 산책길 사진으로 잔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메타세콰이어, 여기, 거기를 지나면서. 근데 이런 곳 가면 딱 그 숲향 있잖아요. 갑자기 코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숲 냄새. 아, 저 얼마 전에 그걸 맡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피톤치드 그 향이 때로는 되게 사람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풍경,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너무 시간 잘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보내주신 곡들 착착 차곡차곡 잘 모아둬서 오늘 소개를 못해드렸다 해도 다음 시간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신청곡 마다하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사연들, 이런 이야기들, 나의 추억들,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문자 보내는 거를 되게 좀 힘들어해요. 못 보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작은 소소한 일조차도 되게 크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2부 끝곡으로 스탠딩에게 오래된 노래 보내드리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손트라 보석 상자 들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개.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랐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10: 라디오
9: MBC 라디오.
11: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해킹 피해와 관련해 AI 활용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고 수준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 스매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법인 명과 담당자 이름, 이메일 등 법인 고객 정보가 2,200건가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받은 것에 대해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104조 2항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를 이용해 지인 얼굴을 나체 영상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성착취물과 호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신분 위장 수사를 허가받아 잠입 수사를 하던 중 현직 경찰관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선 허위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등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에서 30mm, 그 밖에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20mm, 서울 경기 남부와 울산,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등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어릴 때 저는 멀미대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검정 비닐봉지가 필수였죠. 커서는 디자인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숱한 알바를 거쳐서 어릴 때 그토록 속이 울렁울렁하던 버스를 모는 사람이 됐으니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부족해도 서툴러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자.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TBX 엠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안 열려. 아, 이거 지문인식인가? 손태진씨 좀 도와줘 봐봐요.
6: 오, 잠깐만요 여기 몽키 스패너 잠깐, 이걸로 야 이거 열어내네. 열렸습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잔뜩 쏟아지네요. 우리 2428님께서 보석 상자 속 보물들 기다립니다. 5990님도 대구에서 안동 하회마을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아들 딸과 함께 나들이하니 행복해요. 좋은 노래 기다릴게요. 과연 오늘은 어떤 라이브들, 어떤 노래들이 나올지요? 우리 첫 번째 곡은 2025년 9월 11일에 출연한 김의영 씨의 라이브, 이재성 그 집 앞 준비했습니다. 그때 내일은 해뜰 날 일일 수강생으로 왔었는데, 이날 미션 사연이 뭐 벌레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이었어요.

0: 그집 앞에 있는 벌레들 다 잡아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불렀거든요. 팔색조 김의영 씨의 시원한 라이브 듣고 올게요.
1: 어떤 곡인가요?
2: 그지방 불러드릴게요.
3: 그지방.

0: 남자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의 그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우영의 그집앞, 아, 이재성의 그집앞, 지금도 정말 많이 회자되고 너무 사랑받는군요. 그집앞, 우후, 하면서. 신나요, 신나. 우리 손트라가 소중하게 보관해온 손트라 보석상자. 오늘 또 어떤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나올까요?

이번에 들은 노래는 단골 보석입니다. 신승태 쓰러집니다. 이 노래가 또 서주경 씨의 원곡이죠. 2025년 3월 25일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라이브 영상 댓글이 정말 아주 떠들썩했어요. 그냥 뭐 첫 소절에 조수혜님은 저 이미 쓰러졌어요. 강성님은 신난다 아싸 룰루룰루 막 이러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우리 신승태 쓰러집니다 함께 듣고요. 한 곡 더. 9740님께서 남편 차에서 우연히 듣게 된 노래 우연히 정말 신나고 좋습니다. 엄마랑 만난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너무 졸린데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 8월 13일에 출연한 손트라 살롱의 주인장 윤수연 씨가 우연히의 우연히를 불렀거든요. 졸음을 싹 쫓아주는 노래 윤수연의 우연히까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윤수연의 목소리로 들은 우연히의 우연히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저는 신승태가 부른 서중형의 쓰러집니다 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바로 2025년 6월 4일에 출연한 문초희의 사랑의 밧줄, 김용임의 원곡이죠. 이날 그 해뜰날 사연이 뭔가 막 30년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들한테 야, 조금만 더 버텨줘라, 조금만 더 버텨줘. 안 그러면 정말 지출, 좀 출혈이 크거든요. 금전적인 출혈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좀 힘냈으면 좋겠다라면서 응원 노래를 불러줬는데 가전제품 힘낼 수 있게 막 이렇게 개사해서 불러줬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다음 보석은요. 우리 내일은 해뜰날 3기 멤버 황인성 씨의 라이브가 나왔네요. 2025년 10월 1일에 부른 노래 나훈아의 누이. 아 정말 많은 누이들 쓰러지게 만들었죠. 우리 황인성 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바꿔야 되는데
2: 어떻게든 밧줄로 꽁꽁 묶어주세요.
1: 아 묶어도요?
2: 네.
1: 어허 알겠습니다. 사랑의 밧줄 문초희.

0: 누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1: 아, 누이. 아, 누이. 자, 왜, 어떤 이유로 누이를 불렀을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요?
2: 그냥 누나?
1: 아, 우리 남미연 누님께 어필 갑니다.

우리 미연 누나. 이제는 누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누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누나 이름을 한 번만 불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누나 들어갈게요.

0: 세계가 인정한 안동문화, 그 현장에서 김동일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현재 서울이 26도까지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활동하기 좋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체가 깁니다. 군산부터 밀려서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이후로 매송과 일직 구간까지 모두 30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진부, 여주에서 이천, 양지터널 북수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부터 밀려서 내촌과 서종, 덕수선택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미리야 손틀어 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래야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트라 보석 상자 함께하고 있죠. 손트라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보석 같은 라이브를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공연을 보는 느낌도 들 테고 그날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궁금한 분들은 가수 이름, 노래 제목 거기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붙여서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뜹니다. 네, 다 뜨고 너무 잘 만들어 고 오신 김에 너튜브 그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우리 또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또 보면서도 라디오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4부 첫 번째 곡 만나볼까요? 작년 4월 30일에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하동근이 부르는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5182님께서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몸보신 절실해요. 휴일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노래로라도 듣고 싶어요. 이 노래 하동근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뭐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27일에 출연한 박현호의 한잔하러 갑시다. 갑니다.
3: 호동의 가슴 소리 묶어 왔습니다.
2: 아 여러분 지금 티셔츠

자, 다음 노래는 최근에 우리 손트라를 찾아와준 손님이네요. 9월 17일에 출연한 홍자의 꿀단지 준비했는데요. 우리 5245님께서 노래 제목과 가사가 달달함 한도 초과.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그대를 사랑한 일. 너무 로맨틱해요. 홍자님의 꿀단지 듣고 싶어요. 이 라이브 버전 홍자의 꿀단지 바로 보내드릴게요.

홍자의 꿀단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들을 보석 같은 라이브 두 곡. 아, 이 곡들이네요. 2025년 1월 21일에 손트라에 나온 우리 김중현의 수호천사, 그리고 2026년 8월 5일에 출연한 홍지훈의 무조건 OK가 나왔습니다. 수호천사, 무조건 OK 두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야지.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0: 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 투자자 설명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낫으로 베어낸 별을 한 단 두 단 묶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1: 그 소리 미쳐 나도 또 한 단
0: 나도 한 단 너도 또 한 단 내기를 하다 보면 벼베기의 지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손트라의 보석상자. 오늘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손트라가 차곡차곡 모아온 우리 귀한 출연자 게스트분들의 라이브 당시 영상들 노래들이었고요. 손트라 너튜브 들어오시면 그날의 생생한 영상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5144님께서 외갓댁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인데요. 아빠가 아 맞다 손트라 하면서 라디오를 켜시고 트로트를 따라 부르시네요. 손트라가 뭔지 여쭤보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라고 알려주셔요. 아빠 왕 애청자인가 봐요. 희한하게 저도 따라 부르게 되네요.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거 한 번씩 가족 모임 있다가 갑자기 아빠나 엄마나 아 맞다 막 뭐 드라마 할 시간이지 아 뭐 할 시간이지 이러면서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손트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주시다니 어우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따님도 이제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도로 위에서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졸릴 땐 졸음쉼터 들거나 뭐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하시는 거 어떨까요? 커피는 어떤 게 좋으세요? 뭐라고요? 블랙커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블랙커피. 아, 조항조의 노래인데요. 저와 조항조의 듀엣 무대, 듀엣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10분 일찍 오는 거 아시죠? 2시 10분에 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4: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4시 4시 뉴스입니다. 최근 은행 등 해킹 사고에서 동일 공격자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과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의 침해 사고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 즉 인터넷 주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공격자는 IP를 변경해 지속적인 공격을 했는데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0: 추가된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법인명과 담당자 이름, 이메일 등 법인 고객 정보가 2,200건가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인사 관련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104조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사 돈 66억 원을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 돈을 가져오라는 가상의 무속인 조말래의 지시를 받고 약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 5에서 30mm,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등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모 연도가 적혀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이만희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남입니다.
0: 남희 씨, 네. 혹시 한강공원 네. 놀러 가본 적 있어요?
1: 저는 집 앞이 바로 한강공원이거든요.
0: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1: 나가서 뭐 드셨어요?
0: 저는 이제 닭강정.
1: 아 맛있지.
0: 너무 좋아해가지고.
1: 그쵸.
0: 네.
1: 근데 아미 씨 네. 놀라실 거예요.
0: 왜요?
1: 요즘 2030 그 젠지 세대에서는요.
0: 네.
1: 회크닉.
0: 회크닉?
1: 유행이래요.
0: 잠깐만. 네. 이게 회크닉이니까 횟감 뭐 회 그런 건가요?
1: 빙고.
0: 진짜요?
1: 가을 한강에서 네. 회 한 접시 즐기 회가 대세래요.
0: 아 네. 아니 제가 한강을 한참 갈 때는요 네. 거의 뭐 치킨이 거의 그쵸? 1등이었거든요. 네.
1: 요즘 SNS 보면요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는 코스가 많대요.
0: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매운탕 먹기는 좀 그러니까는 네. 거기서 라면 하나 탁 먹고 오면 딱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좋은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0: 뭔데요?
1: 쓰레기.
0: 아.
1: 네, 이게 회 접시가요. 아시죠? 네. 스티로폼으로 된 일회용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아무래도 초장이다, 뭐 간장이다 뿌려 먹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한강공원에서 제대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네요.
0: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회를 포장해 와서 먹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1: 예, 예.
0: 그 뒤처리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분리수거가 안 될 것 같으면 집으로 싸가지고 와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1: 그렇죠. 저는 네. 아시다시피 깔끔병 환자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네네.
1: 일단 전문가는요 개성 있는 회크닉을 즐기려면 공공 공간에 대한 그 책임지는 문화도 자리 잡아야 된다.
0: 그쵸.
1: 그런 말씀 많이 하신대요.
0: 아 그러면 네. 꼭 한강 공원이 아니어도 그 어디든 나가서 먹으면 그 뒤처리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은 자 회크닉을 간다. 회 어떤 종류로 포장하실래요?
1: 아 지라시에서 믿는 제 유행어가 있잖아요. 유행어. 나 우럭. 저 우럭을 되게 좋아해요.
0: 우럭.
1: 광어가 완전 질려가지고 저는.
0: 아~
1: 우럭을 좋아해요.
0: 그래요? 저도 우럭. 저도 우럭.
1: 그렇군요.
0: 네. 우럭이랑 광어.
1: 여러분 어디 가시든 산에 가시든 들러 가시든 쓰레기 꼭 가져오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꼭이요. 예.
1: 자 일요일 첫 곡은요 남희 씨.
0: 네. 아 딱 맞는 노래네요.
1: 네.
0: 이재영님의 닭은 바리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재밌는데요?
1: 어디서 다금바리?
0: 오,
1: 중독성 있다.
0: 다금바리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이 공원에서 즐기기에는 이 가을이 진짜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1: 맞아요. 네. 근데 좀 다른 의미로 공원을 즐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4002님, 우리 남편은 술에 취해서 공원 벤치에서 신나게 잠이 들었는데 네. 아침에 깼더니 신고 있던 신발은 없어지고 누가 낡은 신발을 신켜놓고 갔더래요. 아이고. 으유, 정말 누굴 탓하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0: 신발이 좋은 거였나 보다.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의가 있네. 신발을 직접 또 신켜주시고.
0: 아니지. 지 신발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더 놓고
1: 가. 그 쓰레기를 거기다.
0: 아이고.
1: 네.
0: 그러니까 밖에서 자면 안 돼요, 그죠?
1: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날씨가 되게 선선했나 봐요. 밖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0: 근데 진짜 이 계절에 야장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1: 맞아요.
0: 카페도, 뭐 파자마차도 네네. 밖에서 먹는 곳, 그죠? 네.
1: 저도 이제 앞에가 바로 한강공원인데, 네. 와, 진짜 주말이나 쉬는 날 보면은 차가 엄청 밀려요.
0: 맞아요.
1: 거기 맞아요. 이제 다들 이제
0: 그죠?
1: 가시려고.
0: 네.
1: 날씨가 너무 좋아서.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말이니까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자, 음주 후에 오늘만 하는 이분은요 뒤처리가 깔끔한 분입니다.
1: 네.
0: 제가 술자리 해봤거든요.
1: 그래요?
0: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는 날이에요.
1: 네. 썬데이 상암은 3부에 시작할게요.
0: 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간 거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1: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0: 노쇼는 노노노. 맞아요.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을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1: 먼저 사전 예약은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0: 네. 방송 중에 문자 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땐 지금은 하듯이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1: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3317님이 시장 구경하러 가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어머, 저지고빠 남희씨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서울 남대문시장 핫한 거 아시나요? 주말에 저 친구랑 구경 가려고요. 거기 가서 그릇 쇼핑도 하고 호떡도 사 먹고 액세서리도 저렴하게 사고 너무 재밌겠다, 그죠? 신난다.
0: 오, 남희씨 네. 실제로 좀 뜨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남대문시장. 맞아요. 남대문시장.
0: 네. 저도... 제 친구는 가서 그 클래식 뭐 수입상가 가가지고 네네. 클래식 위스키 막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대요.
1: 아, 진짜 별게 다 있어요. 네. 저는 제 주변 지인은요. 그 애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오. 그거를 가가지고 엄청 몇십만 원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산대요.
0: 아, 애기 옷도 있구나. 네. 그리고 뭐 액세서리도 아닐 것 같고 별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도 유명하잖아요. 저는 거기 갈치조림집 가는 데 갔어요. 네네네. 진짜 맛있거든요.
1: 아, 갈치조림.
0: 줄여서 줄여서.
1: 그 칼국수집도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0: TV 많이 나왔죠. 뭐.
1: 네네.
0: 에이, 재미나게 다녀오시고요. 네. 자, 다음은 3807님 보내셨네요.
1: 네. 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네. 지난주에 예비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을 뵈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뵐 수 있겠죠?
0: 네, 맞아요. 처음이 그렇죠.
1: 맞아요.
0: 내면 뵐수록 좋아하실 겁니다. 남이스 처음에 힘들었죠?
1: 아, 저도 힘들었어요. 이게 밥을 먹는데도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긴장돼서.
0: 그쵸, 그쵸.
1: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0: 저도 처음에 이제 네. 결혼 허락 받으러 갔을 때. 네. 아, 죽겠더라고.
1: 아, 남자는 더 그럴 것 같아.
0: 네, 그래서 네. 우리 딸이랑 어디서 살 건가? 돈이 얼마나 있어? 하시길래. 아, 저 얼마 있습니다. 방송을 10년이나 한 사람이. 그거 좀 저축을 못한 거 아니야? 이러셔가지고. 진짜 너무 떨렸던 기억.
1: 진짜 떨려.
0: 아유, 그래도 잘 될 겁니다. 그죠?
1: 맞아요.
0: 네, 결혼식 전까지 준비 잘 하시고요.
1: 네, 화이팅!
0: 네, 신청곡 있네요.
1: 네, 이소라의 청혼 듣고 올게요.

0: 네, 문천식 오너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네, 먼저 454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제가 봤을 땐 100% 차인 것 같아요. 아주 몇 날 며칠을 누워있네요. 야,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일어나.
3: 진짜. 언니, 나 좀 내버려둬.
2: 야, 너 샤워는 했어? 정신인지. 야, 너 머리도 안 감았지?
1: 내가 지금 머리 감을 기분 아니거든?
2: 어?
1: 아, 좀 빨리 나가라고.
2: 동생이 차이든 말든 알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축 처진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요. 두 분이 유래해 주시면 제 동생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예약하거든요. 동생아, 세상에 남자 많아. 그리고 머리가 감아야 남자 생긴 분. 네.
1: 와, 진짜 힘들 것 같아.
0: 남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네? 총각 때 여자분이랑 헤어지면 한 달 힘들더라고요.
1: 아, 그쵸. 네. 저도 좀 뭐 헤어졌다기보다는 네. 혼자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친구가 그 남자의 번호로 이름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0: 오, 그래서.
1: 그 친구랑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 남자랑 연락하는 기분을 냈었거든요.
0: 아, 그렇게 풀어냈구나. 네. 아이고.
1: 좀 이상하죠.
0: 괜찮아요. 지금 결혼했잖아요.
1: 네, 그럼요. 네.
0: 자, 이번에는 2600님 주신 사연 볼게요.
1: 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0: 네네.
1: 남편이랑 거의 20년 만에 데이트라는 걸 해봐요.
0: 오.
1: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4: 당신, 그저 노가리 좋아하잖아. 그 집 근처에 호프집 새로 생겨서.
1: 그래서 같이 가자고?
4: 아니, 뭐, 당신이 간다 그러면 나도 가고. 뭐 갈 거야 날 거야.
1: 누가 보면 이게 무슨 데이트 신청이야 하겠지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남편,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이트 신청 받아줄게.
4: 아, 호프집 네. 데이트 좋죠.
1: 남편분이 평소에 이걸 잘 못하셨나 봐, 표현을.
0: 그러게요.
1: 네.
0: 저는 조금만 실수를 하면 바로 데이트 신청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와, 잘한다.
0: 어떤 그 전문용어로 퉁이라고 하죠.
1: 네네네.
0: 예.
1: 저희 남편도 항상 뭐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그렇게 선물해주세요.
0: 우와, 로맨틱하다.
1: 네. 네,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0: 아유, 남이 사랑받고 사시네.
1: 네. 아니, 혹시 선배님은 네. 데이트 신청.
0: 저는 잘하는 편이에요.
1: 잘해요?
0: 예. 근데 와이프 안 받아줘요.
1: 아, 안 받아줘요, 거절.
0: 됐다 그래요.
1: 나 됐다.
0: 예, 나가서 술 나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0: 예. 자, 다음은요.
1: 네, 다음은 우리 정유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위로받고 싶으시대요.
2: 뚝뚝, 안녕하세요. 다들 올해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 특히 대인 관계가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누구한테 얼마나 맞춰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번아웃이 와서 좀 지친 상태입니다.

0: 그래서 두 분께 위로받고 싶어요.
1: 네.
0: 우리 집 귀염둥이 6살짜리 비숑 애기랑 라디오 잘 듣거든요.
1: 아이고.
0: 강아지랑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할게요.
2: 이럴 수 있어요, 부장님.
1: 네, 그쵸.
2: 남희 씨도 왜 개콘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올 때가 있잖아요.
1: 아, 있죠. 그럴 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좀 많이 푸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강아지랑 네.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네. 네, 저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니까.
2: 이분도 남희 씨처럼 다 퍼주다가 지친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좀 그럴 때 그러면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2: 상처받죠?
1: 네, 상처받아요. 네. 저도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이긴 한데.
2: 너무 잘해줄 필요 없어요. 네, 내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죠?
1: 맞아요. 나를 네.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 신청곡 있습니다.
1: 네, 박용환님의 처음 그날처럼 듣고 올게요. 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4: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5: 유품속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6: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3: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속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5: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 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도 많고 사고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선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 2000 구간 사고 나면서 정체가 심해졌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에서도 사고입니다.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방향 유천 하이패스 구간에서도 사고입니다.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19km 구간이 정체고 이후로도 발안, 용담터널, 일직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예약 사인의 주인공 6976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3: 전식 삼촌 나미 누나 안녕하세요.
2: 네.
3: 중3 학생입니다.
2: 어이구.
3: 015B의 이젠 안녕 듣고 싶어서요.
2: 그 노래 알아요?
3: 초6대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사와서 6학년을 끝마치고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사 오기 전에 수원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떠올라서요. 친구들과 연락도 자주 못하고 같이 못 놀아서 너무 그립습니다. 이 사연을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들을까요?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 아이고 우리 6976 중3학생. 아이고 대전으로 이사가서 수원 친구들을 만나고 싶구나.
3: 그러니까요. 와, 어떡해. 너무 착하다.
2: 진짜
3: 우리 친구가.
2: 순수하다, 그죠?
3: 네, 순수해요.
2: 하긴 저도 어렸을 때 초딩, 중딩 때 친구들 보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해요.
3: 아, 저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 이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이제 만나긴 네.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그때 만나도 항상 만났던 친구들처럼.
2: 맞아요, 맞아요.
3: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2: 그 과거로 뿅 돌아가죠, 그죠?
3: 네. 네.
2: 아, 근데. 공유롭이 이젠 안녕이 졸업 때 많이 들리나 봐요, 그죠?
3: 그런가 봐요, 몰랐어요.
2: 네, 신기하네.
3: 와, 역주행한다고 하더니.
2: 네, 친구들
3: 네.
2: 만나게 될 겁니다.
3: 네.
2: 지난주 부킹에서 노시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난주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3: 네.
2: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3: 네. 예. 6976님의 신청곡 공유롭의 이젠 안녕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 할게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1: 네,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0: 자, 그럼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1: 9월 24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0: 행운과 불행!
1: 러시아에 민담이 있는데요.
0: 네.
1: 두 분이 이 코너에서 제일 무리하신다면서요?
0: 맞아요.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정선호 선배랑 저랑 어떻게 하면 한번 시원하게 웃길까?
1: 네.
0: 그 노브랜 때 못다 웃긴 그 유머들 네. 여기서 어떻게 쏟아붓는데 잘 안 돼요. 네. 그나저나 이 민담이요. 네. 약간 내용이 철학적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다음 시그 릴탭 감을 수 있죠?
1: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0: 네. 해볼까요?
1: 이거 맞나요?
0: 네네네. 민담과 만담 사이.
2: 209번째 이야기. 러시아의 민담, 행운과 불행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3: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 미니 부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 스바시바. 놀라지 말아요. 이거 러시아어야.
5: 고맙다는 말.
3: 아, 예, 예.
4: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져. 스바시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죠. 형은 마음씨는 착하나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고 동생은 부잣집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형제와 아내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한국이나 러시아나 뭐 동서지간에 다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6: 동서, 전 좀 그만 집어먹었을게야.
7: 형님, 왜 그러셨어봐. 나 어? 지금 전 잘 익었나 먹어보는 중이시잖아.
6: 맛을 뭘 그렇게 계속 봤어봐. 아까부터 나 혼자 세파지게스키 덤붙이고 있어봐. 동선 옆에서 계속 집어먹이면 하도스키.
7: 형님 진짜 야박했스키. 전 좀 몇 개나 먹었다고 너무하시다. 진짜 저러니까 가난하지라.
6: 너무하시다. 모스키 다 들렸스키 동서.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

0: 아, 형님은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말을 하려나. 아, 진짜. 그리고 아까 도와줬잖아요, 스키.
1: 뭐를 도와줬어 봐. 파 몇 개 쓸어놓고 스키.
0: 아, 몰라 몰라. 그럼 형님 먼저 다 하지 마.
1: 아우. 아, 저거 씨. 아, 얼굴만 보면 싸우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며 두 형제는 에휴, 그래도 너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거니 지켜봤어요. 아유, 근데 영 아내들이 화합할 기미가 보이질 않은 거라. 그래서 결국
0: 아, 더 이상 안 되겠지 봐. 아,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사겠어, 나 발랑. 아, 아버님이 물려준 유산 반으로 정확히 딱 나는 거 따로 살아, 샤바.
1: 아유, 지금 그 자꾸 거슬리는데 지적을 못하겠네.
0: 샤바, 샤바, 따로 살아다.
1: 아, 그래, 그렇게 가자. 그렇게 형 내외와 동생 내는 따로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근데 이 큰아들 부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태어나 식구가 늘었고 살림은 점점 쪼그러들기 시작했지. 그러다 온 가족이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해지자 결국 형은 동생을 찾아가요.
2: 아우야! 아우이스키!
3: 아, 형님 시가? 어쩐일로 왔대로 그 철프?
2: 그게 말이지 비. 아, 우리 사진 너무 어렵지. 야, 거기서 거기야. 온 식구가 하루에 한 개도 겨우 먹고 쓰기. 너는 좀 여유가 되자느라 봐. 형 좀 도와주라 하시라.
3: 아우, 안 되로 형님. 그 우리도 그럴 돈 없어 봐. 그리고 괜히 형제간에 돈 빌려주고 그러 봐. 좋은 꿀 나는 못 봤지.
2: 아우, 샤가르스키. 넌 여전히 싸갈스키야.
3: 어?
2: 알았스키. 그럼 딱 하루만 말이라도 빌려다오 겁스키.
3: 말?
2: 어, 밭을 가려고 해도 말이 없어 갈 수가 없으바 초프.
3: 에, 그 정도는 뭐 알겠어봐. 딱 하루 스바르바.
2: 어, 스바 스바.
1: 동생이 살짝 치사하네. 어, 아무튼 형은 말을 빌려다가 밭에 갔는데 가보니까 웬 낯선 사람들이 또 동생네 땅을 갈고 있는 거예요.
2: 어, 어. 여보겠스키, 당신들은 도대체 누시까?
0: 그건 왜 무스르키? 바빠 죽겠구로 마루.
2: 아이, 빨리 대답해 보스키. 여기는 내 동생 땅이니까 하는 말이 샤르크.
0: 우린 당신 동생의 행운이지 마요.
2: 행운이라고 스키?
0: 당신의 동생 스키가 먹고 마시고 한가롭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드시바 우리 행운이 그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고 있지 마요.
2: 아, 그렇구리 있어. 행운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어바스. 그렇다면 나의 행운은 도대체 어디 있으리? 나도 행운이 필요한데
0: 알려주겠으리. 당신의 행운은 쫙 덤불숨 밑에 붉은 옷을 입고 누워 자고 있지 뿌리.
2: 이런 씨, 차 자고 있다고 스키.
0: 얼른 가서 깨워봐라 마투프.
2: 어?
1: 형은 곧장 자신의 행운이 있다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 이런 진짜 붉은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세상 편하게 들어누워 쿨쿨 자고 있었어요.
2: 이라이, 야, 어이, 일어나 버스키, 일어나 버스키. 아, 네가 진짜 나의 행운 스키. 이라이, 야, 일어나라 스키.
1: 도대체 깰 기미가 안 보이자 형은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그의 옆구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2: 어이,
3: 아, 왜 때려시베야, 아파서 봐.
2: 너무 스키, 내 인생이, 어이, 이렇게 힘든데 스키. 어이, 내 행운이란 놈의 스키는 잠만 자고 있냐 스키. 아이, 다른 사람들 행운은 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스키.
3: 모르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당신 대신 밭이라도 갈아주길 말라블랑.
2: 그래 스키, 뭐라도 어? 해스키야 스키야.
3: 왜 대본대로 안 함?
2: 두번한 거야 강조하려고.
3: 이상한 말 안 해. 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면 농사 말고 장사를 해봐 차이코프 스키.
2: 장사를 하라고리?
3: 어.
2: 이런 장난 아니야 스키.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갖다 팔라는 거라 봐봐.
3: 거봐, 가난할 핑계를 대잖아. 당신 안에 늙은 옷이라도 내다 팔아볼랑. 그럼 내가 당신 옆에서 돕게 시비야.
1: 다음날 형은 도시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어딘가에서 이게 후적후적 우는 소리가 들리네.
2: 어, 뭐야? 너는 또 누구 씨바?
4: 저예요. 저 모르게 씨바?
2: 어?
4: 당신의 불에.
2: 너 이놈 잘 걸렸다 씨바. 너 우리 집에 딱 붙어서 나를 불에 가게 만든 놈스키.
4: 너무하 씨바. 나는 당신밖에 몰랐는데. 에이씨. 나를 두고 가지 마시바.
2: 알았스키 알았.

0: 시킨 진정하고 너를 이곳에 버려두지 않겠다로 같이 데려갈 게 바랬어봐.
1: 진짜?
0: 그리고는 아내에게 조용히 큰 가방 하나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자, 이 가방 안에 들어가 브랭스키. 가만히 들어가 스키. 그럼 데리고 갈 거로시여.
1: 아, 감사하셔봐. 자, 그럼 가방이 들어갈 걸랭스.
0: 불행히 가방 속으로 들어가자 형은 잽싸게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하하, 꺼져스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블랑블랑. 그렇게 형은 가족들과 도시로 떠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행운이 알려준 대로 낡은 옷 하나를 팔았더니 두 개를 살 미천이 생겼고 그렇게 점점 돈이 생겼죠. 장사는 대박이 났고 어느새 큰 거래를 할 정도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형을 찾아옵니다.
2: 야 형님, 아, 21일이라고 마스키. 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스키?
0: 아 뭐 이 정도로 가지고를 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스키 아우스키 스키. 어? 내 불행을 가방 속에 르바도 잠고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지랑. 오. 그랬더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시다.
2: 어 그럼 그 가방은 어디에다 묻었죠? 부?
0: 어 가방?
2: 어.
0: 뭐 전에 살던 시골집 앞마당에 묻었다 아우스키.
2: 아 알겠스키 형님. 아무튼 축하 축하 스키.
0: 동생은 형이 큰 부자가 된 걸 보고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시골로 가 마당을 파기 시작합니다. 형의 불행을 묻은 가방을 꺼내기 위해서였죠.
3: 아우 스키 진짜도 못했스키. 아우 진짜. 어이 가마스키다.
2: 아 여기다 불행을 갖다 놓을까? 아자 내가 열어줄 테니 아, 당장 가서 우리 형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어 불행 보드카.
0: 아우 땡겨. 가방에서 나온 불행 보드카. 그런데 동생을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하네요.
2: 어?
1: 어? 어 동생! 다시 내가 구해주시마. 아 고맙시마. 그런데 난 다시 형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마. 그 사람은 나를 이거 방에 가두고 땅속 깊이 묻어버려 불라? 아,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내가 뭐한다고 다시 갚이 갔다 버리? 아, 난 동생 다시 좋아요 스키스키. 고맙소 고맙다 스키.
0: 브랭스바가 목소리가 바뀐 거야.
1: 은인이야.
0: 땅에서 뭘 먹은 거야?
1: 은인이야.
0: 그래. 동생은 질색 발색하며 싫다고 했지만 그 브랭스바가 동생한테 잘싹 붙어가지고 버린 거, 붙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동생의 돈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잘 되던 일마다 세세 꼬이기 시작했네. 결국 부자로 살던 동생은 가난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반면 행운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시작한 형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스바시바!
4: 예, 다미 씨,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고 있어요.
5: 아, 그렇군요. 예,
4: 많이 네. 오버합니다, 저희가. 네.
5: 너무 재밌었어요.
4: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문자가 많이 왔어요, 당시에.
5: 네.
4: 3789님. 운전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웃기네요. 크크크. 두 분이 하도 스키스키 하셔가지고 스키장 가고 싶어요.
5: 아, 아 스키장. 아 근데 네. 스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4: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이니까.
5: 네네네. 네. 어. 네, 9883님.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어딜 가나 놀부 심보들이 있네요. 라고
4: 그러니까요.
5: 보내주셨습니다.
4: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가족들이 이거 잘 되면 100%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죠?
5: 그렇죠.
4: 네. 괜히 긴장되고.
5: 어, 긴장되고. 네. 근데 전 진심으로 할 수 있는데.
4: 남희 씨는 소문난 네. 착한 사람이잖아요.
5: 아, 진짜 소문 들으셨나요?
4: 네. 아, 그럼요. 제가 KBS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이명필 선배,
5: 어.
4: 오지현이,
5: 어.
4: 오남이,
5: 어?
4: 착한 사람 3인방.
5: 아 진짜요?
4: 제일 착해.
5: 아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진짜입니다.
5: 선배님도 너무 착하세요. 어제.
4: 아 전 여기서 네. 인성이 다 드러나가고요.
5: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계속 주변 지인들이 선배님 너무 착하시다고
4: 아,
5: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4: 우리 김지영님이 네. 또 교훈 놓치지 않으셨어요. 네. 남의 행운을 시기할 때부터 나의 불행이 시작된다.
5: 맞아, 축복해줘야 돼.
4: 그러네, 마음을 착하게 써야겠네요.
5: 네 맞습니다. 네.
4: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6: 지라시 코너베스트 튀김평가 퀴즈.
5: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요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내주세요.
4: 이것은 형제를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존재였는데요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1번 행운, 2번 행복, 3번 행인.
4: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 네, 정답자 5분 뽑아가지고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까요?
4: 네.
5: 네, 상상밴드의 럭키 듣고 오겠습니다.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6: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납권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4: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4: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노래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형제에게 한 번씩 찾아왔던 이것. 정답은요?
3: 정답은요? 1번 행운이었습니다.
2: 그렇죠. 남희 씨도 네. 저도 개그맨 된 게 큰 행운일 거예요. 그렇죠?
3: 아, 행운이죠. 네. 너무 감사해요.
2: 네,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네. 네, 그럼 저희는요.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2: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급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체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고급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 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드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2: 처럼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조인해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적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인사 관련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104조 상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사 돈 66억 원을 바친 생활가전업체의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 돈을 가져오라는 가상의 무속인 조말래의 지시를 받고 약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 횡령을 지시한 지인 부부는 사기,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I로 지인 얼굴을 나체 영상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법원의 신분 위장 수사를 허가받아 잠입수사를 하던 중 현직 경찰관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선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1,600여 개 등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전남 광주 영광군의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수심 3m 지점에서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친동생과 낚시를 하려 저수지를 찾았고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 5에서 30mm,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어릴 때 저는 멀미대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검정 비닐봉지가 필수였죠. 커서는 디자인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숱한 알바를 거쳐서 어릴 때 그토록 속이 울렁울렁하던 버스를 모는 사람이 됐으니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부족해도 서툴러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등을 두들겨주자. 앞으로도 씽씽 달려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고!
1: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2: 네,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콘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인데요.
1: 아, 6547님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지라시 애청자입니다. 딱 김준상 아나운서 같은 사위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아들만 둘이에요. 둘 다 장가도 안 가고 징그러워 아주 그냥.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저희 민경 씨 아직 결혼 안 했는데.
1: 어, 민경 장군?
2: 네, 민경 장군.
1: 어머니 어떠세요?
2: 네. 어떠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1: 근데 선택지가 사실 요즘은 남이 씨 결혼이 꼭 100% 가야 될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왜냐면 또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결혼에 대한 네. 그런 좀 간절함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1: 그래도 네. 어머님들은 그래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누구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자, 김준상 아나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본 거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well.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0: 대통령.
1: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대통령 육수 하나에.
0: 코인 육수 대통령. 육수 하나에 대통령.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모든 프로그램이 화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잡이 썬데이 상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인데 이분은 몸 관리가 철저해요. 체중 변화가 없어 아주 그냥. 오. 닭가슴살 러버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근데, 안녕하세요.
0: 오나미 씨, 우리 김준상 씨 처음 보죠?
1: 네, 처음 봬요.
0: 이분은 뉴스 진행 실력보다도 몸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보니까 몸이 진짜 우락부락하시네요. 네. 오, 멋있으시다.
0: 준상 씨는 오나미 씨 개콘에서 보고 처음 보죠?
2: 그러니까요. 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1: 아니, 아니 훨씬 더 뭐 빛나세요. 아니, 진짜, 얼굴이.
2: 피부도 어머. 좋으시고. 와.
1: 왜 지루하세요?
0: 아, 칭찬 다 했어요. 아, 예. 제가 서로 칭찬을 잘 안 줘야죠.
1: 아, 그러시구나.
0: 예, 예. 아무튼. 준상 씨, 나미 씨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아닙니다. 네.

0: 제가
1: 이 코너는요 과거 네.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남희 씨 오늘 네. 몇 년도 돌아가 볼까요?
2: 네, 네 오늘은 2008년도 10월 4일 TV 편성표로 돌아가겠습니다.
1: 네 준상 씨 목소리 쇼 커머 들어왔고요. 요거 한번 또 밝은 걸로 한번 해줘요 이따가
0: 쇼 컴온.
1: 어 이게 나.
2: 이거 좋다. 네.
1: 자 MBC 대표 드라마 보입니다 준상 씨. 네. 이거 대박 났잖아요.
2: 네.
3: 맞습니다. 네.
1: 베토벤 바이러스. 아. 네. 남희 씨도 기억나죠?
2: 알죠. 이거 엄청 유명했잖아요.
3: 제가 느끼는 건데 오늘 그 문천식 씨가 네네. 되게 선배님 같은 느낌이.
2: 아 네. 그래요? 아, 선배님이요. 저 많이 네.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제가 지금 계속. 제 멋대로 놀 때가 아니에요. 남희 씨 챙겨 잘 가야 돼.
2: 네, 지금 저 엎혀 있어요 여기에. 네,
3: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베토벤 바이러스 너무 인기 많았잖아요.
2: 그렇죠? 어, 그렇죠.
3: 이날 낮에 재방송을 해줬었는데요. 네. 베토벤 바이러스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음악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김명민 씨가 어. 바로 이 지휘자 강마의 역할을 맡으셨죠.
2: 네, 네, 네.
3: 강마의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세요? 똥똥어리
1: 맞아
2: 이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1: 맞아요.
2: 네. 네.
3: 이 바로 강마의 대표적인 독설인데요. 우리는 똥덩어리만 기억하지만 앞뒤 대사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네. 왠지 문천식 씨가 잘할 것 같은데
4: 연습도 안 해봐 음도 못 맞춰 근데 음대 나왔다 자만심은 있어 연기도 오케스트라서 해야 돼 이거 어쩌나 욕심도 많네 아줌마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구제 분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덩어리
1: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이거를 정성호 선배가 연습할 때 네. 내가 옆에서 계속 봤거든 아. 성황이 맨날 이거 연습해가지고
2: 아 그럼 정성호 선배님이 연습하는 정성호 선배님을 따라 하시는
1: 그런 거죠 그런 거
2: 아, 그렇구나.
1: 예, 워낙 유행했잖아요, 그죠?
2: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어느 분야나 이렇게 독설하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1: 네. 준상 씨 어때요? 아나운서국에도 있나요?
2: 그러니까요.
1: 사면국장은 착한 사람이라 안 할 것 같고.
2: 네.
3: 그럼요.
1: 네. 뭐,
3: 지금 선배들 중에는.
1: 오히려 김상호 씨 어때요?
3: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1: 저는 그분의 뉴스 진행을 좋아하는데. 좀. 셋째 성격 모르니까.
3: 딱딱하시니까.
1: 그죠? FM 스타일이었고.
3: 같진 않고.
1: 아, 그래요?
3: 근데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2: 어떤
3: 제가
2: 거요?
3: 신입일 때.
2: 네네.
3: 선배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1: 네?
3: 저희가
2: 네.
3: 그 발렌타인데이 날
2: 네네네.
3: 초콜릿을 이제 거기 공용 책상에다가 놓고 뭐 발렌타인데이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거 적어놨어요.
2: 네네.
3: 갑자기 한 선배가
2: 네.
3: 저를 슥 부르시는 거예요.
1: 네.
3: 준상아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지 밸런타인데이지.
1: 아, 야, 정말. 안
2: 왔었다.
3: 아, 정말로. 정말로.
1: 진짜 그러시나요?
3: 그래서 제가 땀을 필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당장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고쳤던.
2: 한글로 쓰셨나보다.
1: 네. 누구예요? 뭐, 김한태 아나운서인가, 옛날에?
3: 뭐, 아무튼.
1: 아, 이런 말 안 하는군요.
3: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2: 남자분인 네.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남희 씨, 독설가는 우리 개그맨 선배도 많잖아요.
2: 있죠. 근데 뭐,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부드러웠어요.
2: 아, 괜찮았죠.
1: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죠.
2: 네, 잘 넘어갔죠. 네.
3: 일단 이 프로그램 얘기를 더 하자면.
1: 그럴까요? 네.
3: 출연진을 보면은, 김명민 씨 말고도 이지아 씨도 나오셨어요.
1: 이지아 씨 대단한 분이죠.
3: 바이올린 연주자인 두루미 역할이었는데요.
1: 네.
3: 이지아 씨가 베토벤 바이러스 캐스팅이 확정됐을 때부터 네. 바이올린 연습에 매달려서 실제로 간단한 이 소품곡은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사진 네. 보니까 장근석 씨도 보이는데요?
3: 그쵸, 그쵸. 네. 장근석 씨가 이 강마애를 긴장시키는 청년으로 나오는데,
2: 네.
3: 전직 교통경찰로 한번 들은 음은 절대 잊지 않는 절대 음감, 트럼펫 네. 연주자였습니다.
2: 아.
3: 참고로 장근석 씨, 그리고 네. 이지아 씨도 이 드라마로 그 해에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남희 씨도 준상 씨도 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3: 남희 씨도 좋아하죠.
2: 음악 좋아하죠.
1: 예, 저도 또 음원 한 2억에 냈고요, 그죠?
2: 네. 네.
1: 어떻게 음감 테스트를 해볼까요?
3: 음감 테스트.
1: 네. 오. 피아노 소리를 딱 듣고
2: 네.
1: 게으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2: 네. 한번 맞춰보고 네. 싶긴 하다.
1: 자, 주세요.
3: 미 아니에요? 미?
2: 네, 네.
1: 도.
3: 미.
2: 네.
3: 미.
1: 뭐죠, 피디님? 도잖아요.
3: 레, 레구나.
2: 오.
1: 네. 우와.
2: 우와. 제가 또 최근에 또 앨범을 내고 또 가수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1: 오유태 오유태
2: 네 오유태로 활동하다 보니까 레를 맞췄네요 제가
1: 대단한데요
2: 네.
1: 준상 씨랑 저랑 똥인 걸로
2: 똥덩어리
1: 잘한다 네.
3: 잘한다
1: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3: 좋습니다 네.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에픽하이의 1분 1초

0: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들 토크토크 해보겠습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요 2008년 10월 4일자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야, 이번에는 네. 매해 가을이면 빠질 수 없었던 축제. 요즘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대학가요제.
2: 아, 대학가요제.
1: 진짜.
2: 네. 아, 엄청 유명했잖아요.
1: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문천 씨?
0: 이게 전통적인 가수 공채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 아, 그러니까요.
1: 그때 당시에.
0: 2008년에는 어디서 열렸나요?
1: 10월 4일이었고요.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네. 전주에 있죠. 네. 32번째 무대였고요, 이날이. 네. 총 12팀이 본선에 올라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아.

0: 이효리 씨가 하셨네요.
1: 이효리 씨가 2003년부터 6년 연속으로 대학가요제 MC를 맡으셨고요. 네네. 이때는 오상진 씨, 타블로 씨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는 본선 심사위원도 화제가 되잖아요. 네. 윤종신, 김장훈, 노영심, 유영석, 이하늘 씨 등이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2: 와, 진짜 쟁쟁한 분들이네요.
0: 그러니까.
2: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도 노래도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1: 너무 좋아하죠. 네.
2: 만약에 다시 호랑이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네. 그럼 어떻게 대학가요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1: 아, 근데 또 제가 메타인지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버스킹.
0: 아 버스킹.
1: 버스킹을 좋아해요.
0: 아, 홍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거.
1: 홍대 연남동 연트로파크나 뭐 저는
2: 준하 씨
1: 한강이나 여자분들의 시선을 많이 즐기세요.
0: 아, 관종이세요? 있고,
1: 네, 약간. 또 버스킹 음악을 좋아합니다. 다시 그렇구나. 태어나면 전 싱어송라이터로 태어나고 싶어요.
0: 아, 싱어송라이터.
1: 정말로.
2: 싱어송라. 아나운서 안 하고.
1: 아나운서 안 하고.
2: 참여국장님 들으셨죠? 네. 신상 아나운서가 큰 미련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시 태어나면.
0: 다시 태어나면.
2: 아, 다음 생에.
1: 네. 다음 생에.
2: 알겠습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0: 네.
2: 자, 준사 씨 깜짝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가요계에는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분은요. 1994년 대학가요제에서 껍질을 깨고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 아, 알쏭달쏭한데요.
1: 슈퍼스타, 내가 사랑하는 그녀 등 많은 히트곡을 부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아, 오늘의 문제는 네. 주관식입니다.
0: 아, 그럼 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2: 네. 아니, 준서 씨, 아예 힌트가 없어요?
1: 어, 요즘 뭐가 네. 제철이죠?
2: 메뚜기요?
0: 전어?
1: 뭐 요즘 뭐 새우가 한철이라는 얘기가
2: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1: 2008년 10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아, 이 곡이 이때 당시 인기가 있었군요. 네. 엄정화 씨의 디스코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0: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0: 고마워요.
2: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3: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4: 짧은 안부 인사의 말과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5: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0: 맛있구나.
3: 할아버지, 전 쌀까치가.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고속도로 정체가 꽤나 심합니다. 상행선으로 차량이 몰려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4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특히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가 어렵고 경부선은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또 안성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는 사고입니다.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두 건의 사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 진부 부근 또 이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대관령에서 진부 평창에서

0: 분내 여주에서 이천 사이 어렵습니다. 최주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일명 스친소라고 불러서, 스친소라고 줄여서 많이 불렀죠. 네. 스타의 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0: 아, 이게 2008년 거구나. 네. 기억나요.
2: 아, 맞아요.
1: 이 프로그램이요. 예, 네. 네. 기억나세요?
2: 네, 기억나죠.
1: 2008년 5월에 정규 방송을 시작한 MBC의 소개팅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앞서 나갔네요.
0: 그렇죠.
1: 이휘재 씨와 현영 씨가 네. 진행을 맡았습니다.
2: 자, 맞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벌써 왔는데 그 스타의 친구가 소개팅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스타들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직접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0: 예를 들면 누구누구 친구가 나왔나요?
1: 성시경 씨, 한천식 씨 친한 성시경 씨, 네. 그리고 서인영 씨, 앤디 씨, 소유비 전진 안혜경 씨 등등 각각 친구분들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친구분들은 일반인이었어요.
2: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배님과 또 성시경과 네. 또 친하시니까 우리 성시경 씨 친구는 어떤 분일지 좀 궁금해요.
1: 성시경 씨와 고등학교 때 1, 2등을 다퉜다는 친구가 출연을 했는데 네. 신기하게도 키, 얼굴, 옷, 맵시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정, 목소리까지도 성시경 씨와 닮아서 화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인영 씨의 친구도 긴 바가지 머리로 등장해서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래서 아 친구끼리는 닮는다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0: 그렇겠다. 만약에 스친수 섭외가 온다. 네. 그러면 친구 누구 데리고 나가겠어요? 준상 씨나 남희 씨는?
1: 저는 뭐 요즘 솔로로 외로운 저 김민호 아나운서로.
2: 김민호 아나운서.
0: 아세요 혹시? 민호.
2: 아니 저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1: 오 누구세요? 네.
2: 저는 김민경 씨.
0: 민경 장군.
1: 아, 민경 씨.
2: 네, 아직 솔로여가지고.
1: 두 분을 한번 이어보면.
2: 그걸 볼까요?
0: 네, 오, 괜찮은데요?
1: 네. 88년생인데.
2: 아, 그래요? 여기는 네. 81년생.
1: 오, 요즘 연하남이 대세니까.
2: 그럼요. 네.
0: 좋네요.
2: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좋다. 두 분도 괜찮겠죠?
1: 아, 그럼요.
0: 네. 생각해봐 알죠.
2: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천식 선배님이 네네. 우리 준상 씨하고 친구처럼 지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동네도 한 동네 살고.
2: 아, 맞아요. 같은 동네 사세요? 감사하고.
0: 네, 밥도 먹고 그래요.
2: 네. 아니, 그럼 준성 씨를 그 이성에게 소개시키는 데는 뭘 내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0: 아, 저는 좋은데, 준상 씨. 네. 소개팅. 네.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네. 이제 형님께서 저를 어떤 이성에게 네. 저에 대해 어필을 해주신다면
0: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2: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0: 네 성실한 남자
1: 좀 순수하고
0: 네 본인이 붙이는 거야
2: 아 해달라고
0: 근데 준상 씨는 남이 진짜 알더라고요 허세가 없고 성실하고 네네 장점이 많아요
2: 그렇구나
0: 단점을 굳이 꼽자면 네 자기를 너무 사랑해
2: 아 자기애가 크시구나
0: 그거 말고 흠잡을 때.
1: 자, 당시 유행했던 네. 노래 듣고 올까요? 아, 이때 이 노래가 유행했었군요. 손담비의 미쳤어. 그리고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0: 2008년도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남인 씨도 네. 2008년 데뷔죠?
1: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2: 아, 전 08학번.
1: 08학번이에요? 네. 오.
2: 야, 2008년 너무 즐거웠던.
1: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깊네요.
0: 왜 웃으시죠? 아니, 아니. 자, 이번에 우리 진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2: 진상.
0: 미안해. 오늘 뭘 갖고 오셨나요?
2: 네. 아, 오늘은 너튜브 채널 하나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화제여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유, 몰라. 선우용녀 선생님. 네. 너튜브, 순풍 선우용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좀 봤어요.
2: 저 너무 열심히.
0: 저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2: 요즘 정말 많이들 보시는 거예요.
1: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0: 네. 어떤 게 제일 화제예요, 요즘?
2: 아니, 뭐, 특히, 네. 최근에는 그, MBC 전참시에도 출연을 하시면서.
0: 진짜?
2: 아침에 조식 드시는 게 아주 네. 많은 화제가 됐는데, 선우용녀 쌤의 취미 중에 하나가, 혼자 운전해서, 호텔 조식을 드시러
1: 맞아요.
2: 가시는 거예요.
1: 너무 봤어요.
2: 아니 너무 예. 그 가시면서도 예. 아 여기 너무 자주 갔던 길이라 무슨 내비를 켠 일이 뭐 있어 이러면서 운전해서 막 가시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렇게 뭔가 조식 먹고 이런 모습이
1: 네.
2: 이렇게 그 뭔가 그 방송에서
1: 네.
2: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연세 건강하게 조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0: 심지어 게. 호텔 조식을 사 드시는 그 여유. 왜냐면 열심히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2: 그러니까요.
1: 네. 그렇죠. 네. 브런치는 먹으러 갈 수 있죠. 근데 네. 호텔에 그러니까. 조식을 먹으러 간다.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2: 아, 근데 제가 그래서 네. 가격대를 찾아봤거든요. 가시는 곳을.
1: 네.
2: 찾아봤어요. 왜냐면 네.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맛있어 보이니까
1: 네.
2: 7만 원에서 8만 원 좀 기본 내려고 좀 무리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뭐 조금 그쵸. 특별한 날이면 가볼 수 있겠다.
1: 그렇죠.
0: 이 모습이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선생님 멀리서 좀 뵌 적이 있는데
1: 네.
0: 사치하는 성격이 아니세요.
2: 네.
0: 평생 근검절을 하시다가 이제는 나는 삶을 누릴 거야. 이런 컨셉이죠. 주사 씨 그래서 이슈가 된 거죠?
2: 그것도 그렇고
1: 네.
2: 그리고 전참시에 나서 또 이슈가 됐던 거는
1: 네.
2: 그 전참시 촬영을 하면 같이 다니는 카메라 이제 뭐 작가님들 뭐 이제 PD분들 뭐 스태프들이
1: 네. 네.
2: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선우용녀 쌤이 어떻게 너희는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19명을 조식을 사주셨대요.
1: 멋있어.
2: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그게 나왔고
1: 네.
2: 제작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 네.
2: 전참시 촬영하면서 그 출연자분이 네. 이렇게 밥을 다 사주신 거는 네. 처음이었었다.
1: 아,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0: 쉽지 않죠.
2: 아니,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1: 네네네.
2: 것 같아요.
0: 사실은 그냥 어른의 모습,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선생님이 뭐 매니저가 없으셨다고 그러던데.
2: 맞아요. 네. 60년 동안 매니저 없이 혼자 일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0: 이게 보통 네. 일이 아니잖아요.
1: 이건 진짜 힘들어요.
2: 그러니까. 네. 매니저 없이.
0: 저도 몇 년 됐습니다만, 어. 이러고, 매니저 없이 다닌 게. 근데 선생님, 60년 동안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 쉽지 않죠. 그 운전해서 옷도. 본인이 운전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2: 네. 매니저도 네. 없이 계약서에 도장도 찍으시고, 몸도 스스로 챙기시고. 그리고, 네. 최근에서야 네. 처음으로 매니저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1: 아, 그래요?
2: 그 사연은 채널 안에 담겨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채널을 보시기 봐야죠, 저희가.
2: 좋을 만한 스토리여서. 네. 네.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저는 또 대단하신 게, 1945년생이세요. 네. 해방둥이라고 본인을 얘기하시거든요.
0: 그러네요.
2: 음력 8월 15일에.
0: 진짜로?
2: 음력이긴 한데. 아. 그래서 해방둥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네. 너무 건강하셔서 당해치기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1: 우와.
2: 제주도뿐만이 아니에요.
1: 네.
2: 일본 후쿠오카까지 네. 당해치기로 다녀오셨어요.
0: 저희 어머니도 어. 80대신데 네. 당일로 못 다니세요.
2: 저희 어머니
1: 저희 엄마 건강하셔. 저희 엄마는 60대인데도 못 갔어요.
0: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네. 아니 그래서 아니 외국 여행 가서 일본 여행 가면 일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혼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영이 선생님이 아 무슨 소리야 이러면 그냥 뭐 오이시 쿠다사이 하면 돼.
0: 아, 기본적이야.
2: 어, 그냥 맛있는 주세요 하면 거기다 데려다 주고 사람들이 네네. 너무 친절하다고. 근데 맞아. 아마 선호영 여쌤이 어디 다니면서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는 이유는 선호영 여쌤이 그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셔서
0: 맞아요. 네.
2: 주변 사람들도 좀 밝혀주는 게 아닌가.
1: 네. 그리고 선영 선생님이 또 착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다 착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아, 근데 이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0: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2: 뭐 정리하면은 네. 이 채널이 화려한 인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네. 편안하고 건강한 인생의 마지막을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1: 네, 네.
2: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또 자기 방식대로 아침을 먹고 자기 말로 여행 다니고 또 자기 돈을 자기에게 쓰고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힐링을 네. 받게 되는 거.
1: 맞아.
2: 그래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채널이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슈된 지 좀 됐는데
1: 네.
2: 사실 최근에 봤어요. 근데 봤다가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요즘 한 번씩 쉴 때 선우영 여쌤 너튜브 보는 게 낙입니다.
1: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팬이에요.
2: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감정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0: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낫으로 베어낸 별을 한단 두단 묶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2: 그 소리쯤이 저 나도 또 한단
1: 나도 한단 너도 또 한단 내기를 하다 보면 벼베기의 지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이 이어집니다.
4: 자, 준상씨,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1994년도 제가 고3 때인데요. 대학가요제 대상은요?
5: 바로 이한철님이었습니다.
6: 네, 추첨을 통해서요. 우리 정답자 다섯 분께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 한철형님이 94년 데뷔시구나.
6: 와, 그러니까요.
4: 괜찮아, 잘될 거야.
5: 너무 좋잖아요.
6: 네, 아, 94년이면 난 4학년.
4: 아, 꼬마 오남이었네.
6: 네, 꼬마였어요.
5: 저 초등학교 1학년.
4: 아, 꼬마 준상이었네.
6: 우리 꼬마들이었네.
4: 자, 김준상 아나운서 오늘도 재밌는 콘텐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따미 씨.
6: 네.
4: 오늘이 일주일이 다 마무리되는 날이네요.
6: 어, 그러니까요.
4: 아이고, 네. 한 주는 어떠셨어요?
6: 아, 제가 너무 네. 떨렸었는데 또 우리 문천식 선배님께서 저를 얻고 또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4: 너무 잘하셔서 놀랐어요.
6: 아, 아니에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저 오나미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오나미가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4: 아, 오나미 최고입니다.
6: 감사합니다.
4: 네, 앞으로 오나미 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끝곡으로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정선혜 씨와 돌아올게요. 나미 씨 함께 인사할까요?
6: 네.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용모를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은 한미

0: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궤적 추적에 연이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며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강원 정선 북평면의 철길 건널목에서 SUV 차량이 방어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70대 여성 운전자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I로 지인 얼굴을 나체 영상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법원에 신분 위장수사를 허가받아 잠입수사를 하던 중 현직 경찰관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선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등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금강산에서 설악산 울산바위 사진을 찍던 70대 등산객이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 5에서 30mm,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모 연도가 적혀 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웰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1: Time, weather, and...

0: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10월 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기자들 앞에서 대법관 제재청 거부

0: 예, 국감통에 입장 밝히겠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걸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한 소통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 빅스피커도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를 의식한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며 더욱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비난에도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자들 논쟁까지 일부와 일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4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0: 억지 텐션이 아니라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우 인사를 또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니까 저도 좀 힘을 내서 오늘 한번 해보죠. 여야 이제 모레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정책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건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지조사 진상규명. 이게 사실은 김현지의 현지고 진상은 정진상의 진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1순위 과제로 지금 정했는데 평가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네 분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혜연 본장님 먼저 하실까요?
1: 우리 가짜 텐션이 아니라 진짜 텐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가 정쟁 국정감사 하지 말고 정책 국정감사 하자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정쟁 국정감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다뤄야 될 피감 기간, 다뤄야 할 정책이 많은데 지금 부속실장을 불러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답변을 제대로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지금 민생 문제에 있어서 통합 돌봄이라든가 보건복지 또는 농지법과 돌려내서 정말 진실은 뭐고 오해는 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정책 국정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0: 정책 국정 감사를 했.

0: 주겠다라는 바람이신데 이창경 위원장님.
1: 물론 정책 국정감사가 되면 좋죠.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과거에 김남국 이제 현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현진 의원한테 얘기할게요. 이런 게 SNS에 잡힌 게 다 공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은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부속실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했는데 때마침 부속실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논란을 자초한 거죠. 그런데 잠잠해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더 큰 인사사고가 났어요. 김성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 그리고 용혜인 전 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자 둘 다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만 다 책임을 진다고 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나머지는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현재 성남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이 다 근자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차원에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게 맞는 거고 국민들도 또 심지어 야권 안에서도 그런 걸 동의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청와대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도 우리가 박수치고 했는데 갑자기 단일 종목 주가 레버리지 ETF 사태 때문에 네네.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수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래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정치실장. 분명한 답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졸속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금감원 내에서도 금감위 안에서도 네.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하지만 수장이 없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인력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개문 발차했단 말이에요.
0: 네.
1: 앞으로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돌아갈지 이 부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0: 말씀 좀 주셨으니까 지금 여야 대치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다음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지금 불러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 유발하려는 걸로 보고 거부하겠다는 기류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신규 대표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2: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뭐 외교 안보 사안이라든지 또 메가 프로젝트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무엇보다 민생 체감 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런 정쟁적 요소도 좀 부수적으로 있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저는 국정감사에서 아마 주요 도마에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 뭐 김남국 비서관의 그 문자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때 뭐 총무비서관 하면서 사실 그런 주요 직위가 아니라 아마 그때 문진석 수석이 무슨 뭐 자기 동문을 좀 어떻게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거 좀 한번 김남국 그 비서관이 뭐 누나 이 얘기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문제가 많죠.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도 쓰고 책임을 졌던 것인데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6개 부처를 개각하면서 장관급의 인사까지도 뭐 김현지 실장 지금은 이제 부속실장이죠. 부속실장이 관여한다. 이거는 조금 더 저는 근거 제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근거도 없이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냥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또 지금 김현지 실장을 어떤 주요 화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좀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꾸 야당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악마와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그 전략도 뻔히 노출은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차원에서는 전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그냥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그냥 뭐 김현지 부실장이 한번 나와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세간에 있는 의혹들이 있다면 전 정면 돌파하고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지 네.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이석현 평론가 말씀도 맞았죠.
3: 그러니까 사실 김현지 네. 실장이 이제 부속 실장이니까 출석 대상은 아니고 꼭 저는 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전략상으로 나와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짜 나오면 할 말은 뭘까 싶습니다. 막상 네. 나오면 왜냐하면 뭔가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저도 보좌관을 오래 했지만 토끼몰이식으로 막 이렇게 가져가서 결론을 따야 되는 건데 근거가 건덕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썰썰썰이잖아요.
0: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저는 나와버리기 이 전략을 써도 상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정감사가 작년에 뭐가 화제였나 저 돌아를 봤는데, 이제 조효토미 이태우 씨 이거랑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어떤 결혼식

0: 축의금 놀이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원래 집권 2년 차는 이제 야당한테 좀 맞돌입니다. 원래 정책 이제 검증할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쇼츠 중심의 정쟁 중심의 국감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2: 지금 이제 한 가지만 팩트 증감하면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출석 대상인데 그 간의 관례로 부속실장을 다 제외시켜 준 거죠. 왜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0: 관행적으로.
1: 지금 이제 김현진 부속실장에 대한 얘기를 네 분 다 좀 언급을 하셨고 이석현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나와버리기 전략을 하는 게 도리어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국감 출석 여부 두고 막 공방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나올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뭐 저런 전략을 할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대면 문제.
3: 근데 이게 언제 우리 여야가 논의를 하잖아요. 간사들 간에도 증인을 누구를 채택할 것인가. 근데 최소한 증인을 채택하려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던가 네. 어떤 비판의 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속실장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는 좀 다르게 이 여야 간사들이 과연 이게 합의가 될까.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네이밍을 붙이는 것이 정말로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임 변호사님 지적하셨이 특정인을 악마화하거나 종종 카더라식 의혹을 부풀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저는 증인 채택부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유불리를 떠나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너무 희화하거나 이벤트식으로 소모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의사가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 네.
3: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저한테도 누나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제발 누나라고 불리지 말아라고 근데 제가 추정컨대 본인이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굉장히 겸손하게 하려고 뭐 형 누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든 네. 걸 이 사람이 인사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면 그럼 저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사건에 가지고 청와대 전체의 인사 시스템이 특정인에 인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네. 카더라식 의혹 제기지 정말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런 좀 근거 없는 정쟁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라고 할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국정 운영의 동력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야당에게 마치 무슨 상상 속의 무슨 동물 해트처럼 계속 뭘 만들어내가지고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공세의 도구로 쓰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떳떳하게 다 투명하게 그냥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머쓱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일단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얘기를 해보면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고 하죠. 이유는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권한인 제재청 행사에 증언 토록하는 건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앞서 협의 안 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협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건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재청권 행사도 아니고 증언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신규 대표 먼저 하시죠.
4: 아니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이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지금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물을 권한이 있고
1: 네.
4: 그 국정감사의 대상에 대법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무슨 내용도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말을 바꿔가지고 협의도 없었다 그러다가 또 지금은 뭐 있는 거는 공개하기 어렵다 상권분립 위배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대법원의 위신과 어떤 그 희화를 위신을 깎아내리고 희화에 더 지금 앞장서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고 마찬가지로 이건 상권분립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 거 정당한 네.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저는 상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무조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방금 전에 신규 대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뭐 저도 대동소이하긴 한데 사실 이제 인사말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뭐 센 척은 왜 하셨는지 싶어요. 뭐

0: 나오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1: 천천히 하십시오.
0: 근데 이제 아까 인사말은 하고 아마도 저거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인사말 마저도 안 할 것 같다, 관례를 깰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다른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121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 제척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국회법 121조에 의한 출석 요구가 아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2: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말을 좀 아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스스로 자기 부정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0: 네.
2: 김현지 부소실장 같은 경우 관행으로 들어서 증인 채택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상권 분립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법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국회법 121조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헌재 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위원장 등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위원장은 의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도 지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해석대로 기관 증인이다, 일반 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간의 관행이었다면 사실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하고 빠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권 분립하에서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물론 법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출석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와대 국정감사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장이 다 대답을 하고 부서실장 다 제외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점은 결국은 대법관을 제재청이냐 아니면은 다시 대법관 후보
0: 네.
2: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새로이 제청하느냐. 문제에서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꾸려서 제청하라는 게 국민 여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양쪽에 더 서로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는 한 좀 이따가 이슈가 나오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사건도 그렇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건도 상고 사건이 약 천일 가까이 지난다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논쟁을 그만해야 돼요.
3: 근데 네.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관 공백 상태가 뭐 215일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법관의 이 공백 사태가 왜 빚어진 겁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법원 행정에 관한 것, 예를 들면 경력은 문제라든가 지금 그 업무 추진에 관련한 논령은 분명히 사법 행정의 영역이고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제재청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묵살했다. 이건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네. 여러 가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자꾸 사법권 독립을 갖다가 끌어쓰는데 재판에 관해서 특정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묻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논란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봅니다.
2: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은 네. 결국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씀하신 업무 추진이나 이런 잘못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장이 무조건 출석해서 직접 답변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0: 그러면
2: 거죠.
0: 그러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감평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본인이 아니라 그럼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할 거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2: 저는 해석하기로는 네. 지난 작년처럼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냥 간다 이런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제가 한 가지 희망 상황이 돼 있다면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0: 네.
2: 질의응답을 소상히 하고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랬던 그런 정도의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조건 국감의 정의로 간다는 문제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정쟁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또 정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3: 아니 이건 당시 상황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0: 네.
3: 그 대법원 청사 출근할 때 취재진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원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는 건 뭡니까? 취재진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최근에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업무 추진의 논란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마 국정감사 통해서 그럼 내가 밝히겠다라는 걸로 대다수가 해석을 하지 증인선서만 하고 나 답변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앞서 이석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2: 아이고,
0: 엠브레인 퍼블릭

예, K-STEN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8일에서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휴대전화, 가상전화 100%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고요.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들을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가 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2부로 넘어가서 같이 이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오늘도 안전하게 주취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야간에는 주취자로 인한 교통사고 및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등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취자를 발견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해 주세요. 두 번째, 쓰러진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 시 빠른 출동을 위해 근처의 파란색 신주소 표지판 혹은 인근 상점의 상호를 확인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인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만약 발견한 주취자의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주취자의 성별,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출동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주말 동안 맑고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가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권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30km 구간이 넘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구간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 화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이 어렵고 이후로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0: 거부한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동행명령장 발부할 건지, 그리고 발부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건지, 당내 기류 어떤지 전혜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1: 일단 당내보다 법사위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실제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법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0: 네.
1: 적절하다,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법사위도 하겠죠. 하지만 당내에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의견이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라고 보는데, 당 전체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 내부에서부터 검토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행보를 조금 보면 국군의 날에 청와대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 나와서 사법 독립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드릴게요.
2: 사실 이런 부분이 논리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도 좀 아끼라고 한 것처럼
0: 네.
2: 행동도 저는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국군의 날에 청와대에서 정식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국군의 날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석을 못할 정도가 되면은 분명한 해명을 먼저 내놓고 안 했더라면 또 이런 논란이 휩싸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기운이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감기가 다 나와서 그냥 행사 갔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앞으로 본인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좀더 말도 자중하고 행정도 조금 더 자중하셔서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0: 다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고급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쓴 뒤에 인원수 이제 뻥튀기한 자료 국회에 제출한 논란이 지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인원 알려달라고 해서 정릉 과정에서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적은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이 자료 받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인원수 제출해달라 한 적이 없다. 이미 작성된 문건 그대로 냈으면서 거짓말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반박하니까 이후 법원 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대법이 청탁금지법을 위반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한 거고,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3: 근데 저는 뭐 이 업추비 논쟁은 그게 막 핵심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0: 네.
3: 대개 우리 그 국권감사할 때 업무추진비를 보통 텁니다. 근데 그 관행 안에 있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몇백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1억 몇천으로 갑자기 뛰었더라고요. 그 이렇게 뛰는 거는 좀 집계 방식의 문제나 그런 좀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계속 제기할 것이고,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여론전에서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핵심은 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저는 이런 이슈들도 다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 같아요.
0: 아까 집계 방식을 말씀을 뭐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된 거고, 어쨌든 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업무 추진비가 지금 전보다 30회 뛰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4: 근데 저는 네. 이게 무슨 관행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건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업무 추진비로 쓰면서 허위 장부 기재를 했기 때문에
0: 네.
4: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여러 가지 뭐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이런 죄들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뭐 800원 횡령 사건도 있고 사법부에서 얼마나 엄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검무죄, 무권유죄라는 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어떻게 덮이고 넘어가는지 것 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 파헤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사안들은 저는 매우 좀 심각한
0: 네.
4: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정하게 저는 뭐 공수처가 됐든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좀 봐서, 저는 국정감사에서도 면면백백하게 국회 갈 수 있는 저는 감사의 기능을 전 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분노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1: 국정감사라는
0: 네네.
1: 것이 관례도 중요하죠. 근데 정치적 관례 말고 이런 업무 추진이라든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뭐 커피 쿠폰 몇천 원 가지고도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약을 생각한다는 비판이었어요.

0: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하더라도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완 의원이 밝힌 내용 보니까 2023년에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가 459만 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1억 3,652만 원. 30배나 급증하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도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맞지 않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정말 과연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 네네. 것이 아니라 호화 음식점에서 먹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회에 제출하는 재료가 단순 오기다? 그것도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네. 자료가 단순 오기였다라는 거는 상식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분식회계도 다 단순 오기로 하면 다 배임죄도 다 풀려날 것 같은데 저는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법원이면요 더 엄격한 더 기준으로 더 하는 네. 것이 우리 법 가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제재청이나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법조문 따라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쓰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는 법 규정을 안 따랐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도리어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빅스피커 김어준 씨가 이런 의혹을 띄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씨를 풀어줄 결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법률가 신규 대표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뭐 이제 법상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지금 뭐 전원합의체가 좀 지연되고 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김건희 씨 석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원론적으로는 나오지만 지금 김건희 씨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더 발부된다든지 이런 별건 사건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또 전원합의체가 한 명 없다 해서 진행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이 그 안에 저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김어준 씨는 이제 이런 음모론을 해야 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지금 우리가 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핀셋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이런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대법원도 김건희라는 사람한테 베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김어준 씨가 너무 좀 과한 네. 상상과 음모론에서 지금 좀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김건희 씨 구속 만료가 이달 31일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경윤 씨 맨날 하시는 거 한 거고 네. 공포 조성 위기감 조성 하시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주장을 뉴스공장 그 유튜브 안에 있는 패널들도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네. 지지층이나 그 패널들도 설득 못 시키는 주장을 하다가 얼마나 공감을 못 받았으면 기사도 잘 안 나가지고요. 이게 대본에 있기를 뭔지 찾아봤습니다. 저 한참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후각 저널리즘 냄새가 난다. 이것도 안 먹힙니다. 재미도 감동도 없습니다.
2: 조금 속도를 높여볼까요? 김어준 씨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을 두고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고도화됐다. 대통령도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계정을 전수조사하고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리트윗 대신 새 글만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전혜연 본장님?
0: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리트윗보다는 새 글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예. 김어준 공장장이 최근에 우정을 얘기하시는데 우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서 상대방이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나서 조언을 해주거나 특히 상대방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면 굉장히 대통령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뭐 좀 굉장히 역사가 긴데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주정부 4기에 오는 과정은 늘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었고요. 그것이 대국민 토론회 수도 있고 네. 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일 수도 있고 타운홀 미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는 오프라인 소통 한쪽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 한 흐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조언해 주신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2: 우정 네 우정 말씀하셔서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보죠. 김어준 씨가 지난 내란 때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레몬보다 더 걱정한 것 같다. 아이고. 이제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우정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우정의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서. 네.
4: 저는 이쯤 되면 김어준 씨가 막 까자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먼저 맹목적 사랑은 있어도 맹목적 우정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우정을 핑계로 이제 가감없이 더 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겠다.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랄까 공격하겠다 이렇게 들리고요.
2: 네네.
4: 이재명 대통령 계정을 전수조사해라는

0: 얘기는 수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특정 위장 계정이 들어와서 그 계정들을 흐트러뜨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씨가. 그렇다면 IP 추적해야 되죠. 가입자 인적 사항 조사해야 되죠. 그럼 나아가서 또 배우 조직이 누구냐 또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김어준 씨가 이제 막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 우정의 관계 해석을 이제는 난 본격적으로 공격하겠어라고 해석해 주셨거든요. 신규 대표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2: 아니 근데 그 김어준 씨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론을 살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의 대표이신데 이 여론에 미치는 해악 누가 더 큽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있다는 김어준 씨 전제를 제가 인정한다면요. 원래 알고리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반성과 성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사과도 지금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감옥에 빠져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히려 역으로 김어준 씨는 지금까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누가 도대체 감옥에 갇혀있어서 누구의 여론에 미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되는지 답은 저는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 뭐 사랑이냐 우정이냐 저는 이런 표현 자체도 정치권에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사사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김어준 씨가 얼마나 지금까지 정치에 영향을 미쳐오면서 그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해왔는지가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단어가 이 사람과 우정이라는 거라서 뭐 본인의 감정이니까 그걸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전 소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 짧게만 이 알고리즘 그 감옥 얘기만 덧붙이고 싶은 건 정확히 봐야 될 게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고도화됐다. 그니까 어떤 또 작전 세력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 주장이. 그니까 대통령이 막 거기에 갇힌 게 아니라. 그니까 그런 어떤 작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니까 누군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정말 그런 신묘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김어준 씨 알고리즘부터 빨리 감옥을 투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제일 필요한 분은 김어준 씨이고, 대통령을 이거는 좀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 누리꾼 글을 인용 리트윗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건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김어준 씨를 겨냥한 건가요? 전현 분들.
4: 근데 저는 이게 뭐 김어준 씨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SNS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뉴미디어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되게 이전부터도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에서 활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너무 우리가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걸 두고 비판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반박의 글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SNS를 이렇게 자주 할까?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변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라 성남시장에서부터 수많은 기득권들하고 싸워오면서 본인의 행정이든 정치든 해오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언론이 전달해주지 않거나 누군가가 왜곡해서 공격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이 SNS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작용도 좀 이해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도 언론에서 하지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서 한 말이 10만 20만 줘야 되면 제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SNS에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우리가 어떤 부분 오해를 했구나. 아 농지법이 정부에 이런 거구나. 라고 농민들이 읽고 다시 리트윗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긍정작용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제가 요거는 데이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X 계정 보시면 팔로잉만 44만 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더 많고요. 그건 몇백만이고 100만이 넘고 팔로잉만 44만 명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44만이라는 숫자 는요. 이건 거의 일반 국민들의 표본으로 봐도 거의 집단지성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알고리즘 감옥으로 대통령의 그 상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어준 씨 논리를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대통령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리트윗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알고리즘 감옥에 훨씬 더 지금 심각한 해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부터 방송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SNS와 관련되는 본인 입장도 SNS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나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다. 과거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사실 왜곡하고 날 공격할 때 진실을 알고 날 살려준 것도 SNS다.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께 기대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SNS 줄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0: 보이거든요. 이창근 위원장 말씀 좀 들어볼게요.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X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더 피력하신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는 자리거든요. 뭐냐면 그 얘기는 다시 선출직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국민 소통 방식을 조금 변화를 줘서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이 예전처럼 왜곡하고 나를 공격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언론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 프레임을 가지고 더 잘 써줄 수 있도록 그런 언론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이런 걸 하신다면 저는 좀 더 뭐랄까 좀 세련미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만 고집하고 네네. 언론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0: 근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는 또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해 보면 그만큼 본인이 왜곡된 어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건 아닌가요?
2: 근데 그 왜곡된 공격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래 정치해 오시면서 누적되어 온 게 있고 지금은 국민의힘의 그 왜곡된 공격보다 내부에서 더 왜곡 비틀기 공격이 더 심각 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엑셀을 통해서 입장을 직접 아주 선명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김어준 씨, 조국 원장,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노이즈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언론 지면에 그런 말꼬리 잡기식의 어떤 보도가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성과가 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엑셀을 갖고 계시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알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노이즈만 좀 정리가 되면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대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조금 더 정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대통령의 SNS 활동이 이렇게 느는 건 도리어 대통령이 고립이 강화되고 있는 걸 방증하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고립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전 상황이니까 좀 특수하게 더 쓰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방금 신인규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그 워낙 이제 뒤에서 돈이 날라오니까 더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례적으로 더 쓰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경기도청 제 메시지 라이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새벽에 회복 인스타에 댓글 좋아요, 대댓글 닫아시는 이걸로 오신 분이니까 이걸 좀 포기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일종의 뉴노멀 현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통한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4: 근데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 네. 직접 대화를 하면서 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보다 댓글을 더 빨리 읽으셔가지고 자네 댓글이란 건 뭔지 아나 해서 깜짝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에서 굉장히 정치의 효용성을 느끼고 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시기가 네. 굉장히 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하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너무 정쟁에 묻혀서 가짜뉴스에 포위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네. 물론 그 과정이 저는 매끄럽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뭔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덮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SNS가 어쨌든 가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직접 나서서 나라 설명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글을 자주 올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0: 이게 또 최근에 대통령이 SNS에 쓴 좌하게라는 말이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과가 200건 돌파했다라고 쓰면서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하게 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아하게 말해 우를 진보 진영을 때는 좌로 바꾼 표현 지지자들이 쓰는 은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좌매한 SNS 정치 우려스럽다. 당분간 SNS 중단을 원한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보죠. 이창근 위원장님.
1: 이런 게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SNS 하시는 건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단어 한마디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다시 정쟁이 되고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좌악이란 말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쓰는 말인데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나의 국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지지자들을 위한 성과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을 위한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선택이 네. 실수를 낳는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혜원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홍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와대 홍보라인이 반성해야 돼요. 뭐냐?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0: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에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스스로 영상을 만들든 온 부처의 대변실에 광고비를 다 끌어모아서 전 방송사에 한 번에 영상을 쏘든 이러한 방식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홍보라인이 지금까지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이 가려졌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단 중에 저도 이재명 정부의 박수친 정책 중에 하나가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안 줘요. 근데 그 양육비를 안 주는 걸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거.
1: 네네.
0: 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된 거는 정부의 잘못이죠.
1: 이건 뭐 전직 대통령은 불통해서 논란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논란이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신기 대표 말씀 맞았겠죠.
2: 아니 근데 뭐 그 설거지를 좀 해야 그릇도 깨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에서 불통 시대를 열었던 지난 윤석열 정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소통을 또 자주 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는 나름의 어떤 저는 뭐 아까 이창동 위원장 말씀하신 그 좌악의 같은 부분은 물론 지지자들을 겨냥한 부분인 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제 엑셀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 부분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이 되도록 앞으로 조금 더 대통령께서 이런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약이 되도록 더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하게 갖고 너무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게 전한 말이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 좌하게 삽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숙한 어휘를 썼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있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홍보 탓으로 하는 건 좀 반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예.
1: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네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2월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제가...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9: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 오늘은 여행

0: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분 전까지 틈새 토크 정치대담 유튜브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2: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의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2: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1: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금융권을 향한 전방위 해킹 공격에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회사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근 일주일 사이 우리 금융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자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AI 해킹을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은 제1, 제2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는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는 실제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특정 해커 집단이 AI 도구를 이용해 한국 금융권 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0: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며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0: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궤적 추적에 연이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형모를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 32년 만에 일본에서 다시 열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조금 전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농구와 축구 등 구기 종목은 선전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양궁, 태권도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내면서 금메달 28개를 획득했던 지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최소 금메달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허리 부상을 딛고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오상욱이 우리 선수단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축구 선수 출신으로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훈련에 전념해 이번 대회 첫 정식 종목이 된 태크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준석이 투혼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를 기존 짝수회에서 홀수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2030년으로 예정된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은 이보다 1년 뒤인 2031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0: AI로 지인의 얼굴을 나체 영상물과 합성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법원의 신분 위장 수사를 허가받아 잠입 수사를 하던 중 현직 경찰관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영상물 2,600여 개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 등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구속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한밤중 경기 평택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두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러시아 국적자와 키르기스탄 국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평택 도곡리 주택가 공원에서 다른 외국인 여러 명과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외국인 여러 명이 웅크린 상대방에게 방망이와 강목을 휘두르며 집단 구타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 원을 바친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삿돈을 가져오라는 가상의 무속인 조말리의 지시를 받고 약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 횡령을 지시한 지인 부부는

0: 사기,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인사 관련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104조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강원 정선 북평면의 철길 건널목에서 SUV 차량이 방호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70대 여성 운전자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5에서 30mm,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주연 배우 집 앞에서는 극우 유튜버까지 집결해 보수단체 규탄 집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법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선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푸른 하늘에 신선한 날 딱 떠나기 좋은 단풍 가을여행 남설악 양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있는 거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0: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영화 암살자들이 결국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나요?
2: 네, 일단 이 영화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세광의 총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1: 네.
2: 정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역사 왜곡이다, 고인 모독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제작진을 고발을 했습니다.
1: 네.
2: 핵심적인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뭐 연설대가 사건 당시에 방탄 연설대로 교체되는 장면도 있고 또 총격과 관련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 또 거기에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1: 네네.
2: 또 일부 인물들의 대사로 이 중정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결국에는 뭐 당시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을 기획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제작진에서는 이건 기록을 바탕으로 했지만
1: 네네.
2: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이다. 극영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해석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봐서 여기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지 그리고 이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2: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2: 해당 문제되는 내용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영화의 내용 이게 뭐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뭐 이건 사실입니다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에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정도에 불과한지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허위인지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묻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전제는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서 유가 쪽에 고소가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단
1: 네.
2: 이 부분은 제쳐놓고 비교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 방영을 했던 드라마인데 서울 1945라는 그 드라마의 제작진이 당시에 사자명예훼손으로 또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데 친일파처럼 묘사가 되고 또 여운형 암살 사건을 지시한 것처럼 제작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1: 근데
2: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일부 이제 판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친일파 묘사와 관련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의 배역이 나와가지고 내가 친일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극 중에서 예, 상대 진영에 있는 그런 인물이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정도.
1: 네.
2: 그래서 이건 뭐 추측이나 혹은 평가 정도에 불과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직접 여운형을 암살 지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살자들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은 영화 내용에서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배역이 뭐 직접 뭘 지시한다거나 혹은 언급하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혹은
1: 네.
2: 뭐 중정 관계자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내용으로는 사실에 적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영화 전체적인 내용 자체도 이런 의혹, 이런 강한
1: 네.
2: 의심이 있다 정도의 메시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시작을 할 때 픽션이 걸 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형사 책임은 묻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든지 유경재단에서 상영금지

0: 가처분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1: 이것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네. 마침 또 비교할 만한 사례가 12.6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이 영화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묘사가 고인을 희화화했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이제 아들 박지원 씨가 상영을 금지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때 이제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상영을 멈추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영화 앞뒤에 다큐멘터리 장면 세 곳이 있는데 이거 삭제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있어서 네. 관객들이 다큐멘터리처럼 혹은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안 항소심에서 앞으로 이 영화를 방영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상상력에 기초한 픽션이라는 자막을 달아라라고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그 사람들과 이 영화를 비교하자고 하면 네. 결국 상영 금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영화도 상상력에 기초한 픽션이라는 자막을 넣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이 암살자들 영화에는 시작 부분에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 이렇게 못을 받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상영 금지 가처분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법적 처벌도 힘들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인용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 논란이 이 영화를 넘어서 배우에게까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오늘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개인 집 앞에서 한 달 내내 뭐 집회를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1: 사실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앞서 이 신자유전대 김상진 대표가 이미 예고를 했었죠. SNS에다가 유해진 씨 자택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을 올리고 또 집회 신고서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집회 명칭은 유해진 규탄, 암살자들 제작사 규탄 그리고 뭐 기간은 3일부터 뭐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역시 오늘 집회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진은 뭐 사과하라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기도 네네. 하고 또 일부는 유해진 배우는 뭐 우파 영화에도 출연하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 신고된 집회 장소 실제로 열렸던 집회 장소가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이런 집회를 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가 뭐 장소 혹은 방송 차량 사용 등을 제한하는 그런 통고도 가능을 하고 뭐 확성기 사용 같은 거나 혹은 이런 장비들을 일시 보관을 명할 수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집회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인근에 뭐 주거하고 네. 있는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 집회 상황은 조금 빨리 해소 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집회의 자유라는 게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이고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사회에서의 그런 소수자나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의 대상이 뭐 권력기관이라든가 권력자가 아니라 배우잖아요. 네네. 이런 배우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빨리 이런 장면들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점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검찰청이 네. 지난 2일에 폐지가 됐고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대신할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고 결국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네. 부패, 경제, 마약 이런 중대 7대 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 그리고 공소청은 영장 천국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많이 진행을 했죠. 참고인 네. 조사, 뭐 피의자 조사들 다 진행을 해도 이제 검찰 단계에 가서 특히나 이제 이 사건이 무척 복잡하다, 혹은 뭐 중요한 사건이다, 관련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계속 불러가지고 더 강도 높은 수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거고. 검찰 입장, 이제 공소청 입장에서는 송치된 그런 사건을 보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 네. 아니면은 뭐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재판 단계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활동.

0: 일단 시작 단계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이 원래는 이제 검찰청에도 네.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경찰서 아니면은 예, 중수청에다가 고소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피해자들의 그런 권리를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연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 진척이 없다.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네. 이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상하다. 이거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는데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때는 관서장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통지를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이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 기록은 공소청 검사한테 넘어가고 검사가 사안을 다시 한번 보고 네.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고 아니면은 뭐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그런 보장 수단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검사한테 이제 면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한계는 이게 증거로서 쓰이지는 못합니다.
1: 법적인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신제도이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사실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측면이 절차적으로 사실 좀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든가 수사가 지연되면은 거기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점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지연 가능성이라든가 부실 네. 수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존재하지 않나. 특히나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다 보니까 사건이 검찰, 공소청 그리고 경찰 계속 오가면서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그리고 공소청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그 기간 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문제가 있다. 보완될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로 다시 사건이 갔다가 다시 또 공소청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물론 뭐 대부분 신속하게 처리되겠지만 좀 수사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또 만약에 이런 부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피해자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이런 제도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런 사건 관계자 특히 뭐 피해자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제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다른 것도 얘기해보죠. 지난달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또 불렸는데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의 권혁빈 창업자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있었어요. 이 권혁빈 CVO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최고 비전 뭐 제시 책임자라고 하던데 네. 이 권혁빈 씨 아내가 스마일게이트 공동 창립자인데다가 결혼 후에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재산 분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65대 35 판결이 나왔더군요. 양측에서 모두 항소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세기의 이혼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양측 다 항소를 했는데 일단 권 CBO 측에서는 이혼 자체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모두 불복을 했습니다. 일단 혼인 회복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됐다, 파탄됐다라고 이혼시킨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네. 재산 분할에 대한 대상을 주식으로 산정한 점 그리고 기여도 역시도 잘못 책정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아내 씨는 이혼 판단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원래 재산 분할로 50%를 주장했는데 그중에 35%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달라? 금액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1: 이게 권 CVO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7조 원이 넘고 이번에 부인에게 떼주라는 게 2조 5천억이었는데 요건 이제 50%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또 항소를 했다는 얘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 인상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안별, 성리, 길야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쉬 줄지 않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화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 여전히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또다시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모두 3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 포승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사이 31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대목, 남천안나대목에서 각각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남청주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모지, 오늘은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날씨가 선선해지고요. 네. 너무 하늘도 아름답고 예뻐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1: 하루하루 정말 초록초록했던 나뭇잎들, 네. 오색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이런 깊어져가는 가을 따라서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떠나지 않고는 못 빼느끼는 계절이기는 해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향기롭고 알록달록한 가을 추억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오늘은 설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설악산이 생각보다 이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가 보통 설악산 하면 속초를 떠올리긴 하는데
1: 네.
0: 설악 지역 중에서도 뭐 다른 지역인가요? 어디입니까?
1: 그러니까 설악산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추인 태백산맥 네. 중 가장 높은 대청봉을 정점으로 펼쳐지는데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요. 속초 말씀하시는 이제 산맥의 서쪽을 내설악이라고 하고 네. 동쪽을 외설악 그리고 양양에 속해 있는 남설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늘은 양양에 위치한 남설악의 가을 풍경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남설악을 가려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됩니까?

0: 일단 여행의 시작점은 한계령이에요.
1: 한계령.
0: 한계령은 강원도 네.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북면, 기린면 경계에 있는 1,004m 높이의 고개인데요. 내설악과 남설악이 딱 경계이기도 해요. 이 한계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개 중 하나로 이 고개를 양양군에서는 오색령, 네. 인제군에서는 한계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높이도 딱 듣기 좋게 천사입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1: 양양으로 넘어가는 길은 더 빠른 길이 있지 않나요?
0: 그 미시령선도 예, 있고.
1: 한계령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0: 그렇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이 불편한 길을 다녀온 이유는 이 한계령 길이 구절 양장길이거든요.
1: 네.
0: 이 굽이진 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풍경 때문인데요. 일단 한계령을 오르는 길은 강원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자 설악산의 수려한 단풍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네.
0: 특히 1,004m 높이의 고객들 한계령에서 바라보는 남설악의 풍경 은 영서지방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뽑네요. 그래서
1: 네네.
0: 힘들지 않고 차 타고 와서 주차하고 딱 내려도 남설악의 풍경이 쫙 펼쳐집니다.
1: 근데 사실 그곳은 꼭 이렇게 단풍이 아니더라도
0: 그렇죠.
1: 사계절 언제 가도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아름다울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긴 한데
1: 네.
0: 설악 단풍하면 딱 떠오르는 기암암봉들 사이로
1: 네네.
0: 가면 유독 설악산은 봉우리들이 그 바위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산들 사이사이에 푸른 나무들과 또 그 사이사이에 화렵수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누가 예쁘게 수채화를 그리듯이 색색이 진회색 바위에 따라 이렇게 막 울긋불긋 풍뎅 그림들 색깔들이 물들어 있거든요. 딱 보고 있으면
1: 네.
0: 무슨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들 딱 내리셔가지고 그 남설악을 딱 바라보시면서 와 역시 감탄사만 내뿜게 되는 풍경이에요. 근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
1: 네네.
0: 사실 약간 메인 시간대는 좀 그 길이 막혀요. 저는 좀 일찍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교차가 좀 있어가지고 안개가 살짝 끼긴 하는데
1: 네.
0: 이 아슴아슴한 안개 사이로 보는 단풍의 맛이 또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빛의 햇살에 빛나는 아침에 뜰 때 빛나는 그 단풍을 보는 맛이 딱 있는데 그 시간에 딱 정상에 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맑고 청명한 공기와 함께 눈이 부시게 그 화사한 풍경이 쫙 펼쳐지고 날이 좋은 날은
1: 네.
0: 저 멀리 동해도 보여요.
1: 몇 시쯤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한계령 딱 전망대에서 보는 그 시간. 최고의 시간.
0: 휴게소 시간 문 여는 시간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두울 때 출발해서 서서히 밝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쯤에 가시면 올라가실 때 이제 어둡지 않아서 되게 편안하고요. 그 시간대 막히지 않아서 2시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곳에 가셔가지고 풍경 쫙 보시고 한계령 휴게소도 딱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혼자서
1: 네.
0: 힘들면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한계령 휴게소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차 없으신 분들은 그 버스를 타고 한계령 휴게소에서 내려주시거든요.
1: 네.
0: 양양 오색 내려가기 전에.
1: 목적지가 한계령 휴게소예요?
0: 예. 그 한계령 휴게소를 거치는 버스가 있어요.
1: 네.
0: 거기에 딱 내려서 풍경 쫙 보고 그 휴게소 들어가서 밥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1: 네.
0: 거기서 다시 또 내려오는 버스가 거기에 서요.
1: 네.
0: 그 버스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남설악의 풍경을 쫙 보기 좋은 곳이 한계령이어서 굳이 차 없이도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풍경 즐기고 싶으신
1: 네.
0: 분들은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설악산을 아주 즐겁게 다니지는 않거든요. 막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군 생활을 그쪽에 해가지고 제가
0: 그렇구나.
1: 가장 힘든 훈련을 설악산 이쪽에서 항상 했기
0: 그쵸,
1: 때문에
0: 또.
1: 예 그쪽에 가면 아픈 추억들이 떠올라서 근데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0: 네. 지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계령 휴게소가 또 굉장히
1: 네.
0: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고색 창연한 공간인데 딱 가서 볼 때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가서 보면 다시 느껴지는 게 정말 이 휴게소가 정말 잘 지어졌다. 이 거대한 설악산의 자연을 해치지 않으려고
1: 네.
0: 그 자연의 풍경에서 풍경만 보게 하고 그 건물이 눈을 현혹하지 않기 위해서 지형도 건들지 않고 그 안에 폭 안기듯이 풍경을 해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데 아 진정한 자연 속에 어우러진 건물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곳이어서 이곳에 가면 자연도 보지만 사람이 자연과
1: 네네.
0: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나야 하는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곳이어서 이곳에 가셔서는 꼭 설악산 그 전망대에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진짜 좋은 팁이네요. 아까 그 말씀하신
0: 버스
1: 그
0: 타고.
1: 휴게소로 가는 버스
0: 네.
1: 이거는
0: 네.
1: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운전에 걱정 없이 뭔가를 즐기고 돌아올 수 있는.
0: 아, 그리고 등산 살짝 하시려면
1: 네.
0: 한계령에 딱 내리셔가지고 바로 좀 가파른 계단이 있지만 그 계단을 바로 오르면 서북능선을 탈 수가 있어요. 서북능선을 타면 대청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가시더라도 적당히 오르시면 되고 또 한계령에서는 흘림골이나 주정골이나
1: 네.
0: 이렇게 다양하게 단풍 코스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1: 네.

0: 한계령까지 버스만 타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1: 한계령에서 단풍놀이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제격입니까?
0: 일단 저는 좀 사람이 적은 곳을 좀 찾아가는 편인데 일단 어디를 가나 가을에 특히 가을 설악 단풍은 사람이 붐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은 한계령에서 이제 양양 방면 오색으로 내려가는 그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요. 우측에 필레 약수터라는 이정표가 보여요. 한계령에서 필레 약수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은 과거에는 보부상들이 영동지방에서 소금을 보쯤에 지고 내륙까지 뭐 인제나 양구까지 넘어가던 소금길이었대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노력을 아끼는 고개라는 뜻에서 필노령으로 불렸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한계령이 생기기 전에 정말 오래된 옛길인 거죠. 그러니까 한계령의 조상벌인데 이 길 한 여름철 휴가철이나 단풍철은 언제나 다 다른 서가상들이 막 붐비잖아요.
1: 네네.
0: 이곳은 어느 계절에 가도 여유롭습니다.
1: 아, 그래요?
0: 보통 라이더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많이 오지 않아서 사실 주차하기도 편하고 길이 막 길진 않거든요. 필레 약수터 딱 가다가 약수터 초입에 차를 세우시고 약수터 향해라 가는 딱 그 길에 그 단풍 터널이 있어요. 길진 않은데요. 딱 들어서면 짧고 굵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펼쳐지는 단풍 터널이 있는데 그 풍경을 보고 나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1: 아니 우리 이 우리 기자님 때문에 여기 이제 막히는 거 아닙니까?
0: 아침 일찍 가세요.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 확실히 한산합니다.
1: 한계령 필레 약수의 단풍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0: 일단 이제 약간 장쾌한 단풍을 보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필레 약수는 호젓한 터널 단풍길이었고 한계령에만 그래도 귀암 막 그 암봉들 사이에 펼쳐진 그 단풍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양양 쪽으로 다시 필레 약수터에서 다시 한계령길 정상 쪽으로 오르셔서 양양 쪽으로 내려가시면 남설악 단풍의 백류로 불리는 주전골이 있어요.
1: 주전골.
0: 네, 주전골은 오색 약수터부터 용소폭포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로 남설악 최고의 단풍 명소예요. 이게 이제 주전골인 이유는 과거에 승려를 가장한 도둑무리가 이 계곡에서 역전을 만들던 곳이라고 해서 주전골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 용소 폭포 입구에 시조떡 바위가 있는데 마치 엽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재밌는 이름이네요.
0: 보통 트레킹 코스라고 하면 좀 힘드실 거라고 걱정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요새 오색약수에서 용소폭포까지 3.2km 정도 걸리거든요. 설악산 탐방로를 통틀어서 가장 편안하게 걸 수 있는 길입니다. 왕복 2시간이면 편안하게 전 구간을 다 보실 수 있는데 그 편안한 길인데도 가면서 아래쪽이라 계곡길이 있거든요. 정말 바닥이 다 보이게 맑은 계곡물 따라서 앞에는 암릉 따라서 옆에는 알록달록한 단풍들 따라서 쭉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그 걷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1: 코스를 모두 걷지 않더라도 꼭 이곳까지는 가봐라 하는 곳이 있습니까?
0: 시간상의 이유로거나 그리고 막 그 붐비는 시간대 가시면 사람들이 밀려서 많이 못 가게 되거든요. 그죠. 가능하면 여기도 일찍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여러 뭐 시간상의 이유로든 많이 걸을 수 없으신 분들은 주전골 입구에서부터 800m 부근까지 무장의 데크가 깔려 있거든요. 이 길까지는 꼭 가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 800m 부근에 독주암이 있거든요. 이 곳만 가셔도 그 설악산 단풍의 멋에 흠뻑 젖으실 수 있어요. 독주암은 정상부에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로 좁다고 해서 홀로도 자리 잡자라서 독좌암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독좌암으로 불리겠는데요. 주전골 최고의 비경이에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널찍한 바위에 앉아서 딱 독좌암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신선이 따로 없구나. 내가 신선이로구나. 맞습니다.
1: 정말 800m만 가면 되니까.
0: 800m 정도만
1: 않네요.
0: 가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좌우로 그 기암절벽 병풍들이 막 정말 장쾌하게 뻗어 있어서 설악의 백미를 딱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1: 필레 약수터 그리고 주전골 요거 두 개 기억하시고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0: 그러니까 한계령 가셔 한계령 오르는 길부터 단풍을 즐기시고 한계령 딱 전망대에서 편안하게 남설악의 전체 능선을 보신 다음에 전망대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즐기시고 나와서 필레 약수터 가셨다가 다시 국도로 사시던 국도로 내려오셔가지고 오색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셔서 양양으로 가서 낙산비치로 가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1: 단풍 다 봤습니다. 이제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양양에서는 단풍놀이 끝나고 나면 어떤 미식 여행을 해야 됩니까?
0: 하늘은 높고 단풍은 붉고 입맛은 도는 살이 찌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쪽 갈 때 꼭 첫 끼니를 먹는 곳이 있어요.

0: 있어요. 바로 향계령 휴게소 내 가장 안쪽에 있는 전 땡대 식당인데요.
1: 휴게소 내 식당이에요?
0: 네, 그 가장 안쪽에 있어요. 네네. 일단 이 식당에서는 강원도 산간에서 난 재료들로 만든 주 그 메뉴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산채 돌솥 비빔밥하고 산채 국밥하고 돈가스예요. 일단 산채 돌솥 비빔밥은 보통 아 휴게소 비빔밥 하면 별로 기대를 안 하잖아요. 네네.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진짜 나물 반 쌀밥 반의 비율로 실제 산채라는 이름에 정말 충실한 돌솥 비빔밥이에요. 다양한 묵나물에다가 달걀 노른자가 정말 곱게 올려져 있고 은행 후추까지 올려서 돌솥에 뜨끈하게 담아 나오는데 향계령이 향기자가 좀 쌀쌀하잖아요. 뜨끈한 돌솥밥 받으면 일단 그 먹기 전부터 그 은은한 산채 향의 기분이 좋고 비벼서 먹으면 입에 감칠맛이 정말 미친 듯이 돌아요.
1: 네네.
0: 그리고 약간 국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산채 국밥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산나물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국물의 국밥으로 살코기 같은 고사리의 식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돈가스가 막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어있길래 시켜봤거든요. 돈가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이디들이
1: 남자들의 최애 음식 아닙니까? 돈가스.
0: 아, 그런가요?
1: 그럼요.
0: 오.
1: 휴게소 가서 먹을 거 없으면 무조건 돈가스죠.
0: 그래서 남편이 돈가스를 먹는구나. 일단 전 돈가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네네.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을 뽐내는 돈가스였어요. 일단 그 소스가 은은한데 딱 한 입 먹는 순간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었고 또 이 휴게소에서 먹는 맛은 그러니까 입맛과 눈맛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어서 네네. 이곳에서 풍광 보시면서 한 끼 드시면 맛이 한 두 배는 더 맛있어질 것 같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물론 요즘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휴게소에서 맛집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아,
0: 저는 이 집 사랑합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맛집을 소개하셨다는 네. 거는 네. 이 집은 진짜 맛집이다.
0: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기에 있는 것들로만 만든 음식들이니까.
1: 더군다나 메뉴가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돈가스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입에는 쌍화차나 네. 이렇게 약재로 끓인 차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산행 전후나 여행 전후에 약간 기력 보강하시기도 좋습니다.
1: 한계령 휴게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침 일찍 가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일찍 가서 네. 요거 이제 아침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단풍놀이를 이제 시작하신 거고
0: 이제 그럼, 저는 제 네. 코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딱 와서 필레약수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오색으로 가서 주정골을 싹 돌고 나왔어요.
1: 네.
0: 가을은 햅쌀이 나오는 계절이죠. 밥이 맛있는 계절이에요.
1: 네.
0: 근데 또 이 오색에는 맛있는 밥 정식이 있어요. 바로 그 약수터가 인근에 있잖아요. 네네. 오색 약수가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약수 돌솥밥 정식을 팔아요. 보통 다 산채 정식들을 파는데 그 정식에 네. 나오는 밥들이 다 이제 오색 약수로 지은 밥들입니다. 식당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추천드리는 식당은 오땡 식당이에요.
1: 네.
0: 이 식당은 1976년에 문을 열었어요.
1: 저랑 거의 나이가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집이 유명한 거는 주인장의 나물 무치는 손맛으로 되게 유명해요. 산채 정식이나 뭐 약수 정식을 딱 시키면 나물들이 쫙 깔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1: 아니 이렇게 아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좀 들면 네. 무조건 이 나물들은 좋아요.
0: 그렇죠. 네. 쫙 깔리는데 언제 이렇게 푸짐한 상을 받을까 싶은데 그 나물들의 간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는 네. 계절에 따라.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는 이 설악에서 뽑은 나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물 맛을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좋은데 나물도 맛있는데 지금 햇살 나온 밥에다가 약수로 밥을 지어가지고 밥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일단 딱 밥을 보면요.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데 약간 색이 살짝 노릇하거든요.
1: 네.
0: 한 숟가락 떠서 아무것도 없이 밥만 딱 입에 넣으면 정말 입안에서 밥알이 쫀득하게 씹혀요. 쫀득 아니고 쫀득하게 씹히는데 그것만 퍼먹어도 두 그릇은 먹습니다. 또 그 약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밥에 산채 정식만 시켜서 비빔밥을 드셔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약수 정식에다가 산채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눈으로도 약간 산의 기운을 받는다면 이 식당에서는 입으로 이렇게 산채 정식을 네. 먹으면서 약간 산의 기운을 몸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1: 뭔가 계속해서 건강한 것들을 먹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현주 기자님 싫어하는 거 알죠?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셔가지고 너무 싫어요 이 시간이.
0: 밥을 드시고 오세요.
1: 근데 강원도 하면 우리가 막국수잖아요.
0: 그렇죠. 막국수도 먹죠.
1: 네.
0: 어디나 가다 맞는데 강원도에 가면 막국수집도 있지만 막국수라고 하지 않고 네. 메밀국수라고 하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국수는 막 뽑아서 먹는다. 막 뽑아서 막 해서 먹는다는 뜻도 있는데
1: 네.
0: 약간 그런 이름들을 좀 싫어해서 그냥 메밀국수라고 사실은 메밀국수잖아요. 메밀국수집을 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메밀국수집이 이제 양양군 범부리에 있어요. 굳이 찾아가는 집입니다. 이곳은 메밀 100%의 굵은 면발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1: 네.
0: 범땡 메밀국수인데 일단 이 집에서 딱 먼저 물 메밀국수가 나오면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0: 면만 조금 뽑아가지고 딱 먹어봐요. 그러면 아무런 양념 없이도 씹을수록 담백하고 구수한 향이 피어오르는 메밀 향이에요. 그리고 이 집 메밀면의 식감이 좀 독특한데 쫄깃하다가 툭 씹히는 면발이어서 치감이 아주 좋습니다.
1: 쫄깃하고 툭 씹히는
0: 쫄깃하다가 네. 잘 끊기는 맛. 근데 씹을수록 그 안에서 맴돌면서
1: 이게 상당히 좀 안 됩니다.
0: 가서 드셔보시면 이 맛을 아실 거예요. 쫄깃한
1: 듯 일반적인 메밀의 100% 메밀. 식감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
0: 기본 다른 집들과 좀 달라요. 어, 면이 굉장히 약간 평양면처럼 담백하면서 면에 좀 두꺼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밀면이 툭툭 끊어진다고 하는데 네. 면이 두꺼우면서 쫄깃한 느낌. 네. 특히 이제 저는 뭐든지 약간 두 가지를 다 먹거든요. 네. 물 메밀막국수, 비밀 메밀막국수 다 먹었는데.
1: 일단 근데 왜 살 안 찌세요?
0: 열심히 컸습니다. 네, 네. 물 메밀막국수에는 약간 한우 사골을 사흘 정도 국물에다가 직간장을 넣어서 조림 국물을 사용하는데 은은하게 깔리는 고기향과 메밀향의 조화가 약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냉면 같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밀막국수집의 뭐 물막국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특히 청순하고 담백한 국물에서 취해서 먹다 보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꼭 바닥을 보게 되는 집입니다. 네, 네. 일단 이 집 비빔 메밀막국수 개성이 되게 넘치는데요. 일단 국수가 나오는 모양새는 처음에 살짝 의아했어요. 그 양념장을 슬러시처럼 얼음처럼 갈아서 내려오는데 네. 여기에다가 해바라기 씨랑 호박씨 등 그 견과류를 고명으로 올려 나오거든요. 딱 양념 맛을 보면 은은한 단맛이 걸쭉하게 배어 있어요. 단맛 사이로 또 그 청량한 고춧가루 향이 막 풍겨오는데 맛있는 고춧가루 향 먹을 때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입안에서 맴도는 매콤함이 기분 좋은 맛인데 이게 또 날선 매운맛이 아니고 은은하고 고소하고 달큰하게 입에 배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진하면서 달지 않고 풍미 좋은 고춧가루와 양념이 메밀국수와 정말 찰떡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쉴 새 없이 훅훅 그냥 호로록호로록 속도를 넘어가는 맛입니다. 또 이 집의 무김치랑 네. 그 나오는 그 무김치도 되게 별미인데 새콤달콤한 맛과 더불어서 이 집이 약간 치감 맛집인 게 네. 이것 또한 식감이 아주 꼬들꼬들 아삭아삭합니다.
1: 아 무김치까지 맛있다고요?
0: 그러니까 뭘 하나 잘하는 집들은 기본인데 이 사장님이 음식에 진심이셔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감자전도 있었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것까지 못하시겠다고 막 따라해서 해주는 감자
1: 끝까지
0: 네,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1: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를 갈까요?
0: 간단하게 이제 그 간식 사실 곳 하나 추천드리는데요. 아, 앞서서 오색 주적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오색약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양양에 그 떡마을이 하나 있어요.
1: 떡마을이요?
0: 네, 송천 떡마을이라고 이곳 한 30여 가구가 사는데 15가구가 떡을 만들고 계세요.
1: 아니, 30가구가 15가구가 떡을
0: 만듭니다. 네. 이 마을 주민들은 정말 직접 농사 지은 쌀과 꿀, 뭐 콩을 가지고서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떡을 만드는데 네. 기계떡이 아니라 찹쌀을 슈루에 넣고 장작불로 치고 와.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빚어내는 떡이에요. 다만 이제 명절이나 주문이 많이 밀리는 계절에는 기계를 쓰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정말 떡메를 치십니다. 그래서 떡이 유독 쫄깃하고 그 탄력감이 굉장히 좋아요. 기계로 한 맛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는 이제 떡 판매장이 있는데 네. 원래는 오전 9시부터 파는데 떡이 다 만들어진 7시부터 가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시면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시 넘어서 가면 떡이 다 매진이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네. 특히 여기 콩인절미 진짜 맛있어요.
1: 아니 시골 마을에 30가구가 있는데 네. 15가구가 떡을 만들면 네. 그거는 과당 경쟁.
0: 그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판매하시는 거니까.
1: 그러니까 공급이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다는
0: 이게
1: 거네요.
0: 이게 다 시루로 당장으로 찌고 하다 보면 공장이면 많이 나오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후에 가시면 떡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일찍 가시고 특히 단풍절에는 떡이 유독 더 빨리 떨어집니다.
1: 알겠습니다. 양양의 송천 떡마을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 10월 4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미니에 황태영님께서 오늘 끝곡 양희은의 한계령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양양 얘기하면서 한계령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양희은의 한계령입니다. 노래 나가기 전에 나고야를 밝혔던 성화가 조금 전에 꺼졌습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조금 전 막을 내린 건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면서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금메달의 색깔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수들 고생하신 거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남은 연휴 우리 청취자분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

0: 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궤적 추적에 연이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저녁물을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밤중 경기 평택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두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러시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평택 도곡리 주택가 공원에서 다른 외국인 여러 명과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외국인 여러 명이 웅크린 상대방에게 방망이와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 구타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충주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공장 설비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동료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0: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5에서 30mm,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시 좋아하세요? 가을엔 왠지 시집 한 권 옆구리에 끼고 낙엽 잔뜩 쌓인 거리를 걸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시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제가 낭송해드릴 이 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80평생 호미만 들고 고추밭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글자를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공부하는 시간이 잘 익은 고추처럼 예쁩니다. 연필로 삐뚤빼뚤 쓰며 못다 채운 어린 나의 시간을 담아봅니다. 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84세 이연옥 어르신이 쓴 이 시, 고추밭과 연필은 최근 열린 강원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어르신이 글을 몰랐던 시절에 겪었던 서름과 뒤늦게 한글을 배우면서 얻은 삶의 희망을 시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좋지만 시라는 건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썼을 때 더 와닿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가을엔 시 한 편 써보실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양희은의 때로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이연옥 어르신이 쓴 시 고추밭과 연필 어떠셨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잘 익은 고추처럼 예쁘다. 연필로 삐뚤빼뚤 쓰며 못다 채운 어린 나의 시간을 담아봅니다. 정말 멋지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솔직 담백한 시 한 번씩 가을이니까 써보시고 저희 오당제에 자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아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이죠.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0: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10월인데요. 벌써 10월이
2: 몰랐어.
1: 한 살 더 먹어야 돼 가지고.
0: 아, 한 주 사이에 10월이 되어버렸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1: 네, 네. 잘 지냈습니다.
0: 오늘이 10월 4일이잖아요. 천사데이라고 합니다. 아. 뭐 공식적인 기념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착한 일을 하자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혹시 최근에 착한 일 하신 적 있나요? 쑥스러우셔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1: 착한 일?
3: 있으세요?
1: 지금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는요. 예. 그 더듬어 왜? 거짓말 아니고요.
0: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제가 얼마 전에 전시를 보러 가려고 오랜만에 네. 지하철을 오래오래 탔는데 타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두들 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네. 왠지 저는 핸드폰을 보고 싶지 않아서 조금 지하철 타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핸드폰을 보지 말자 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다리가 이제 아팠었기 때문에 네. 아 좋다 이렇게 앉았는데 마침 저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네네. 탑승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고민을 했지만 네. 그래 비켜드리자 그래서 자리를 양보했고
0: 선뜻 자리를 양보하시네요.
1: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핸드폰을 보느라
0: 진짜.
1: 좀 어르신들이 타도 몰라서 못 비켜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도했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하철에서 잠시 좀 고개를 드시고 네. 척추도 좀 바로 피시고 맞아. 한 번씩 좀 기분도 전환하시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0: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양 배우님.
4: 예, 젠디는 뭐 착한 일 하신 적
0: 없어요? 왜 저한테?
3: 아닌데 이게 저는 요즘에 착한 일, 착하다는 단어가 되게 죄송합니다. 막 거슬려요.
0: 왜죠?
3: 뭐가 착한 거야? 착한 게 뭐야? 뭐 이런 아주 그 반항적인 생각이
0: 사춘기
3: 많이 들어요.
0: 네, 사춘기 생각 아니에요?
3: 학생들이 할 법한 자리 양보한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착한 거야?
1: 잠깐만 지금 싸우는 건가요?
3: 뭐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나 마음 편하자고 했던 많은 네. 행동들이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3: 당연한 것들을 착하다고 포장되어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착하다는 단어에 좀 반항심이 생기는.
0: 반항심이 굉장히 크시네. 네. 사실 그런 당연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3: 그래서
0: 네,
3: 맞습니다.
0: 그렇게 하시는 분을 당연히 착한 거 맞죠.
4: 참 잘했어요. 네.
0: 자 그러면
1: 각설하고
0: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10월의 첫 시간인 만큼 새로운 희곡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오늘은 카모마일과 비빔면이라는 작품이고요. 선욱현 작가의 희곡입니다. 이 카모마일과 비빔면은 2011년에 집필이 되었고요. 네. 2012년에 국제 2인극 페스티벌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욱현 작가전이라고 해서 이 작가님께서 쓰신 여러 희곡들이 두 달 정도 걸쳐서 아마 공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또다시 공연이 됐었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공연되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17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겪는 시작과 변화, 그 사이에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만나고 네. 또 뭐 헤어졌다가 뭐 이런 부부가 돼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펼쳐질 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카모마일과 비빔면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살짝 좀 소개해 주세요.
4: 카모마일과 비빔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죠. 카페를 네. 운영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 관우. 한밤중에 배고픔을 이유로 찾아온 유인, 이 둘이 만납니다. 관우가 내어준 특별한 비빔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고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 속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요. 사랑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죠. 기대와 상처, 집착과 진심이 얽히면서 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0: 예전에 저희 소개했던 작품이죠. 용띠 위에 개띠도 살짝 줄거리 들으니까 떠오르네요. 네,
4: 맞아요. 같은 부부 얘기고.
0: 네.
4: 부부 얘기예요. 아, 저희가 부부라서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온 건 아닌데
1: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공감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골랐고요. 사실 이번에는 뭐 부부 얘기라기보다는 사랑 에 관한 것에 한번 포인트를 좀 두시고 네. 읽어보시면 좋겠다.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꼭 연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들어보자.
0: 네.
1: 입니다.
0: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작품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욱현 작가의 카모마일과 비빔면 첫 번째 장면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맡은 역할부터 소개해 주세요.
4: 예, 제가 관우 역할

0: 읽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유인 역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 그리고 제가 해설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관우, 이야기를 시작한다.
0: 상처.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몸에 또는 마음에. 피해갈 수가 없죠. 그 중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몸에 상처 하나씩은 있죠. 안 지워지는 거요. 저는 여기 작게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와 장난치다가 면도칼에 베인 자국인데 아직까지 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평생 갈 것 같죠. 사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몸에 그리고 그 사람 몸에 새겨지는 상처. 저는 지금 제 나이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니, 왜 오는 걸까요?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마취시키고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29, 거기서부터입니다. 제가 그 29 저를 연기하겠습니다. 예? 아, 49으로 보인다고요? 아, 용서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2인극으로 쓰여진 작품이라서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29살 때 저는 이 카페의 사장이었습니다.
2: 카페 실내등이 하나 켜지고 카페 몽크라는 간판등도 켜진다.
0: 한 여인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여인은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2: 여주인공 유인이 카페에 들어선다. 유인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관우는 유인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0: 유인, 이나, 반갑다, 우리 이니. 지금 그녀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녀에게 말을 걸면 그녀는 29살 저를 만나게 됩니다.
2: 관우, 유인에게 다가간다.
0: 저 손님, 죄송하지만 영업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집은 12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게 시작할 때 저 자신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가게는 12시까지만 하자. 그리고 12시 이후엔 글을 쓰자. 예, 저 작가 지망생입니다. 희곡 씁니다. 희곡. 희곡 아세요? 연극 극본. 그걸 쓰려고 합니다. 제가 연극을 아주 좋아해서요. 연극 좋아하세요?
3: 밥 좀 주세요.
0: 예?
3: 배가 고파서요.
0: 아, 참 낯서네요.
3: 네?
0: 이렇게 예쁘신 분이 이 늦은 시간에 카페에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3: 안 되나요?
0: 아, 본래는 안 되는데요. 그 제가 늘 먹는 야식 종류를 해드려도 될까요?
3: 뭔데요?
0: 비빔면 어떠세요? 인스턴트긴 한데 열무 비빔면이라고.
3: 네, 저 면 좋아해요.
2: 오, 너무 재밌는데요. 시작부터 관우가 이렇게 자기소개하면서 49으로 보인다고요? 막 이런 위트 있는 대사들이 진짜 연극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0: 예, 시작을 이렇게 이제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네. 소통하면서 극으로 빠져드는 이런 형태 너무 매력적이죠.
2: 오, 그러니까요.
4: 근데 이 극작의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네. 남자가 이 전체에 대한 장면과 또 시간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데 그 네. 장면이 듣기만 해도 쭉 눈에 그려지잖아요.
2: 맞아요.
4: 그래서 이 굉장히 극작적으로도 잘 써진 대본 같다라는 느낌. 느낌이 많이 더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2: 네네.
4: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2: 맞아요.
4: 네, 들고요. 그래서 네. 재밌는 형식으로 관객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는 형식으로 읽혀졌었고 네. 이렇게 지금 다시 읽어도 굉장히 잘 써진 희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진짜 딱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이 확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일단 이번 장면을 이야기해보면 유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배가 고프면 식당을 가야 되는데 카페로 왔단 말이죠. 좀 특이해요.
0: 밤 늦은 시간에
2: 그렇죠.
0: 카페에 와서 배고프대.
4: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예전에 밤새서 하는 그런 식당들이 좀 늦게까지 한 식당들이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2: 그 당시에
4: 이 대본을 쓰셨을 당시에 그래서 급하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하니까 카페에 들어왔는데 너 힘도 없고 이래서 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카페 사장님이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거절을 그쵸. 해도 됐는데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2: 맞아요.
0: 예뻤던 거지.
4: 그렇지.
2: 근데 많이 예뻤나 봐요?
4: 예뻤나
0: 그랬나 봐요.
4: 봐요.
0: 예뻐야 네. 돼요.
2: 보통 이 퇴근 시간, 그 주문 마감 시간은 칼같이 지키시는데.
4: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예뻤고.
2: 첫눈에 반했나?
4: 반했나 보죠. 그러니까 만들어줬겠죠?
0: 그렇죠. 사랑은 우연히 겹쳐서. 카페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2: 아, 너무.
0: 식당이라고 막 배고픈데 눈에 뵈는 게 없이.

0: 제가 그래서 이 대본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혼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에이, 저희가 여러
1: 너무
0: 가지
1: 동안이라
0: 네, 지금도 동안인데 그때도 좀 동안이었어서
1: 지금 연말이라 자꾸 두 분이 네. 나이에 꽂히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사랑 사랑의 이제, 반점을 둬야 그쵸, 된다 그쵸,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 좀 해드릴게요.
2: 네,
1: 사람도 사랑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사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잘 아무렇 쓸 수도 있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2: 맞아요.
1: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2: 아, 그치 앞에
1: 왜 오는 걸까요? 네. 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 맞네 맞네. 앞에 너무 좋은 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관우는 일단 작가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혹시 이 작가님 본인의 이야기일까요?
1: 네, 실제로 작가님께서 많은 희곡을 쓰셨는데 조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돼서 사랑 얘기를 쓰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봐야지 하고 작품을 쓰셨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오늘 10월의 희곡 카모마일과 비빔면 첫 장면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상당히 묘한 첫 만남이었고 두 분 어떠셨어요?
0: 네, 10년 전에 공연을 해볼 뻔 하다가 못했던 대본.
2: 아, 결국 못하신 거예요?
0: 네,
2: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0: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한 달 잘 기다려주시고 잘 들어봐주세요.
2: 네. 네.
1: 카모마일과 비빔면 뭔가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만날게요.
2: 너무 기대됩니다. 제목부터 왠지 언밸런스한 카모마일과 비빔면 다음 주에 전개될 내용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양진아 허보영 배우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희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빗길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 방향 김포 구간 사고 여파로 3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또다시 설악에서 파도까지 16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가 아직 깁니다. 군산휴게소, 당진에서 서평택,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최주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신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프닝에서도 제가 시 한 편을 짧게 낭독해 드렸고, 어제 민장 리포터와 함께하는 모여라 우리 동호회에서도 시를 낭송하는 동호회 만나봤거든요.
1: 오.
0: 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를 읽는 것 같잖아요.
1: 네네.
0: 작가님도 시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1: 시를 사실 많이 읽진 않고 저는 산문을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뭐 어쨌든 이거 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라고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참 사람이 그나마 저에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50이 다 돼가는 이런 나이에 아니 지금 듣고 계신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0: 네.
1: 그 새로운 걸 계속 해보려고 하는 자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은 안 하다가 구독형 서비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0: 오.
1: 예, 예. 그동안은 이제 전자책은 읽었는데
0: 네.
1: 이제 구입해서 읽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책 네.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책을 읽다가 그걸로 구독형을 해봤는데 요즘에 진짜
0: 괜찮아요.
1: 이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앉아서는 그 저 패드로 보고 그리고 서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거 접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0: 아.
1: 너무 좋아.
0: 아 진짜 근데 종이로 읽는 거랑 좀 느낌 다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1: 그럼 그런 적응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0: 네.
1: 예, 바로 이거 나옵니다. 보고 있잖아요.
0: 아 근데 글자가 그렇게 막 엄청 네. 작진 않네.
1: 뭐죠? 제가 지금 그 한국 그 판타지 문학 이 작품은 그 반지의 제왕에 진짜로 비견되는 작품인데요.
0: 네.
1: 이영도 선생님의 지금 눈물을 마시는 새 다시 읽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습니다. 또.
0: 네.
1: 근데 아 너무 좋아.
0: 오.
1: 너무 저 요즘 그래가지고 막

0: 자기 전에도 아, 내일 일어나면 또 읽어 그런 게 막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1: 그 정도. 네. 와 어렸을 때 진짜 해리포터나 이런 반지의 제왕 볼 때 그 느낌이잖아요. 네. 오.
0: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작가님처럼 가을에는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좋잖아요. 딱
0: 그게
1: 그런
0: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 서점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인데 네. 가을에 우리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1: 그렇네.
0: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책을 읽어요? 밖에 나가야지.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1: 아, 일부러.
0: 너무 안 사니까 안... 책을. 다 밖에 나.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1: 그렇네요. 그러시게. 네. 그럼에도 책을 많이 읽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는 또 한 편의 시 같은 가사를 가진 노래 네. 만나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저 이거 다음 주에 바로 하겠습니다.
1: 어, 시 같은 노래?
0: 네.
1: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바로 몇 곡이 바로 쭈르륵 떠오르겠죠. 다음 주는 바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1: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뻔한 노래에서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0: 네, 가을이라서요. 네. 방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절대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티스트들이 좀 있는데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이문세 선생님의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이라든지.
1: 그렇죠.
0: 그런데 오늘은 한 가수의 노래로 바로 스팅입니다.
1: 오, 스팅 특집인가요?
0: 네, 스팅 특집입니다. 그런데 스팅의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 네, 세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뭐 스팅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옷깃을 세우게 하는 목소리.
1: 아, 진짜.
0: 네. 오. 약간 옷깃을 세우게 하는.
1: 네.
0: 가을과 초겨울에 들으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하지만 그 시작은 원래는 뉴 웨이브 밴드였습니다.
1: 아.
0: 그래서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명곡을 낸 더 폴리스라는 밴드의 네네. 이제 보컬리스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로 전향해서 폴리스도 사실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네. Every Breath You Take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죠. 그런데 솔로로도 전향해서 정말 많은 명곡들을 내놨는데 사실 한국에서 좋아하는 스팅의 음악은요. 폴리스 시절보다는 솔로 시절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네.
0: 그중 에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첫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예전에 한번 이 곡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1: 네.
0: Englishman in New York입니다.
1: 네, in New York. 너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0: 이 노래는 뭐 너무 유명하고요.
1: 네.
0: 뉴욕에 사는 영국인 이런 뜻이겠죠.
1: 네.
0: 뉴욕에 사는 영국인. 첫 가사부터 영국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영어 회화 듣고 있는 선생님이 영국 친구인데
1: 네.
0: 그 친구가 20대예요. 이제 화상 영어.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특이하게 그 젊은 친구인데 커피를 안 마셔요.
1: 오, 왜요?
0: 자기 커피가 싫대.
1: 진짜?
0: 그 젊은 친구가.
1: 오, 미국 사람?
0: 영국 사람.
1: 영국 사람.
0: 네. 자기 티 먹는데.
1: 아.
0: 네. 이게 진짜 전형적인 영국인의 특징이잖아요.
1: 네.
0: 이 곡의 첫 가사가 이렇죠. 또 불러야 되나요?
1: 네. 그럼요. 자, 큐.
0: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Like my toast, 뭐지? Like my toast done on the side.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 오, 아, 감미로워. 네. 언제 들어도.
0: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요.
1: 아, 진짜, 진짜. 근데 목소리에 그 살짝 느껴지는 그 미성과 떨림이.
0: 지금 나 놀리는 거지.
1: 아니요, 진짜 매주 듣고 싶어요.
0: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커피 안 마셔요.
1: 어.
0: 티를 마시죠.
1: 아.
0: 그리고 옆에는 토스트가 있어요.
1: 네. 좋다.
0: 네. 이런 식으로 가사가 시작되면서 이 자신이 잉글리시 매님을 정체성을 바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스팅이 어떤 친구가 있었대요. 뉴욕에 사는. 그런데 뉴욕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 가사입니다. 사실.
1: 아, 자기 얘기가 아니라.
0: 네, 자기 얘기가 얘기. 아니라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쓴 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사 전체가 그런 어떤 자신의 영국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내 액센트만 들어도 당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지. 뭐 이런 가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Englishman in New York 가져왔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스틱의 Englishman in New York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듣고 왔습니다.
1: 아, 여기 진짜 중요한 가사가 있죠. Be yourself,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그들이 뭐라고 하든 네 자신이 되라.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더 있는데.
0: 네.
1: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나는 alien.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 하지만 네. 합법적인 외부에서 온 사람이야. 아,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이런 가사들.
0: 있나 보네요. 네,
1: 그렇겠죠.
0: 가을에 찾아 듣게 되는 스팅의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노래인가요?
1: 예, 네, 이번에는 또 스팅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가을을 상징하는 목소리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곡 제목 자체가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스팅이 작곡한 겁니다.
0: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Fields of Gold.
1: 네, Fields of Gold. 여기에 그 Fields of Barley라는 구절이 나와요. 발리가 보리잖아요.
0: 아, 네네. 네.

0: 이렇게 하잖아요.
1: 오늘 방금 전에 가장 이제까지 부르신 노래 중에 가장 멋졌던 것 같아요. 진짜.
0: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되는데. 스팅이 그 영국의 어떤 지역에 이제 저택을 구입을 했.

0: 때요.
1: 네.
0: 저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 앞에 저택 주변을 넓은 발리필스 보리밭이 쫙 이렇게 있었대요. 어느 날 일몰 무렵에 그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1: 네.
0: 너무너무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그 풍경을 음악으로 그대로 가져온 곡이 네, 바로 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멋지다.
0: 여기에서 그래서 파이프 그러니까 약간 관악기 소리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게 굉장히 그 전통 파이프래요, 영국 쪽에. 네, 전통 악기를 네. 일부러 썼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도미닉 밀러라고 스팅의 음악을 거의 같이 함께 해온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1: 네.
0: 이 도미닉 밀러의 클래식 기타 연주가 더해지면서 정말 수많은 팬들을 감동케 했던 이 명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1: 네.
0: 이 곡은 스팅 버전 외에도요. 에바 캐시디라는 여가수가 또 있습니다.
1: 네.
0: 여성 가수. 이분이 부른 버전도 정말 좋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스팅의 필즈 오브 골드 듣고 올게요.

0: Fields of Gold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그냥 평소엔 들었었는데 그 말씀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뭔가 그 앞에
1: 옛날에
0: 그 금빛의 보리밭이 금빛. 떠오르네요.
1: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0: 들어가면 뭐 이런 노래도 이제 가곡이죠, 가곡. 오. 나이가 나오네요.
1: 그러니까.
0: 아, 교과서 있죠. 예, 예, 예.
1: 아, 그랬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스팅의 노래 뭔가요?
0: 이 곡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영화 레옹의 삽입곡이기도 했고요. Shape of My Heart. 이거는 도박사의 내면을 탐구한 예,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진짜?
0: It is a card as a meditation. 예, 그러니까 명상의 한 종류로서 카드를 다루지. 예, 이런 가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노래의 도박사는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도박이라는 행위가 인생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수학적 확률, 그리고 운명, 이런 것 뒤에 숨겨진 어떤 그 신비로운 법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도박사의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1: 오,
0: 네. 그런 뜻이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오, 멋지네요. 네. 자, 이 곡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B.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밤이지만 내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여유롭게 이 시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따뜻하게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곡이죠.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의 베를린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에서 체중 초과로 실격돼 의문을 자아냈던 정수진 선수가 지도자 잘못으로 실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SNS를 통해 30일 유도 48kg급 16강전을 앞두고 개최 기준 50.4kg을 추첨 시간 전까지 마쳤고 추첨 체계 대상이 아니라는 감독과 코치 확인 후 체력 회복을 위해 죽과 바나나 등을 먹었는데 개최 종료를 15분 남기고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 뛰면서 어떻게든 체중을 맞추려 최선을 다했지만 100g 차이로 출전한 아시아게임을 개최 탈락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숙 유도 여자대표팀 감독은 개최 대상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고 대한유도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시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것 같다고 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형모를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강산에서 설악산 울산바위 사진을 찍던 70대 등산객이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 고성군 금강산 신선대 인근에서 71살 남성이 추락해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산행을 하던 중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넬대 총장이 2024년 교내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학교의 투명성과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현지 시간 3일 대학 웹사이트에 게시된 8부녀 불량 영상에서 외부 조사와 특검 수사를 지지하고 성범죄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을 즉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5에서 30, 서울 경기 남부,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주요 행사가 열릴 때면 늘 따라 붙는 부작용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렸던 부산과 불꽃축제가 펼쳐진 서울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과도한 요금을 받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숙박료

0: 사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가격 정보를 숨긴 다음 행사 기간에 별도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서 규제를 회피하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꼼수 요금, 투명성을 높일 조치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빅터 룬드버그의 Wish I Could 들으면서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05 이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혹시 신청곡 자리 있으면 들려주세요. 빅터 룬드버그의 Wish I Could 신청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사 있는 버전으로요. 하고.

0: 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겠죠? 오당재 시그널 곡입니다. 저도 늘 가사 없는 버전으로만 매일매일 듣다가 이렇게 0523님 덕분에 가사 있는 버전 들으니까 또 새로운 매력이 느껴지네요. 가사 있는 게 훨씬 좋죠. 이렇게도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0523님. 이렇게 구체적인 신청곡 좋습니다. 이 버전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레드벨벳의 쿨 월드, 정예원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였는데요. 나 자신을 아껴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따스한 가사가 담긴 레드벨벳의 쿨 월드 신청합니다. 환절기 밤에 듣기 좋아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쿨 월드라는 레드벨벳의 노래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라고 해요. 가사도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 좀 다르게 봐. 더 다르단 건 특별한 거라고. 날 사랑해서 내가 나다워서. 난 최고의 친구가 돼, 나에겐. 이런 가사도 있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아껴주고 믿어주는 게 정작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잘한 일보다 못한 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런 노래,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노래 한 곡씩 들어주면은 좀 용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예원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노래도 듣고 왔고요. 이지영님은 1년 동안 계속 망설였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PT를 끊었어요. 다시 건강해지고 날씬해져 보려고요. 체지방률을 재보고는 깜짝 놀랐네요. 매일 바닐라 라떼 한잔 마시는 낙으로 살았는데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래도 잘 참아볼게요. 카라의 허니 신청합니다. 1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드디어 PT를 시작하셨군요. 저도 좀 체지방률이 높은 편인데, 체지방률은 이제 결국에는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무조건 막 적게 먹고 굶는 것보다 적당히, 식단을 잘하고, 근력 운동 꾸준히 해주고, 유산소도 틈틈이 하고, 꾸준하게 이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즐겨 마시던 바닐라 라떼도 너무 단번에 끊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나에게 줄수 있는 행복한 보상처럼 즐겨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럽을 좀 줄이거나, 작은 사이즈로 좀 드시거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우리 지영님, 목표하신 그 PT 잘 해내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카라의 허니 이 노래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릴게요. 8016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 친구가 젠디를 정말 좋아해요. 제 이름은 이서영이고 제 친구는 김지아입니다. 친구가 오래전부터 젠디 라디오 듣고 느좋이라면서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덕분에 저도 라디오 들으면서 늘 힘을 얻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면서 베이비 몬스터의 Really Like You 신청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서영 학생. 우리 오당재가 이제 중학생들에 이어서 초등학생한테까지 많이 전파가 된것 같네요. 뿌듯합니다. 느쫏 라디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다고 해요. 친구 지아 양이. 다들 아시죠, 여러분? 느낌이 좋다. 엄청 큰 칭찬이거든요. 알아보고 추천해준 우리 지아 양도 또 이렇게 같이 들어준 서영 학생까지 모두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두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쁜 우정 오래오래 이어가기를 응원하면서 또 자주 놀러와서 학교 생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의 허니 앞에서 지영님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8016님, 서영 학생이 신청해준 베이비몬스터의 Really Like까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니 이지영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였고요. 베이비 몬스터의 Really Like You. 우리 서영 학생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어요. 서영 학생이 친구 지아 학생의 추천을 받아서 또 오당제를 듣게 됐다고 했잖아요. 너무 생각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친구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함께 듣고 또 서로 좋은 거 추천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안은영님은 저희 딸을 포함해서 모든 고3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은 고3 딸만 빼고 수영하러 다녀왔어요. 아, 따님이 지금 고3인가 봐요. 아마 지금쯤이면 수능이 이제 11월 19일 목요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공부도 공부지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칠 때고 특히나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요동치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은영님의 딸을 포함해서 우리 고3 친구들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 시험 끝나는 날을 이제 막 상상하면서 그동안 미뤄도 어떤 뭐 좋아하는 일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지 이런 상상을 펼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고3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은영님의 신청곡이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같이 듣고 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서울은 비가 그쳐가고 있지만 인천 지역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에서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한 북부에 최대 3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을 보면 서울과 대전이 14도로 시작을 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늦은 밤까지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까지 23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새말, 여주에서 호법, 용인 구간 지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에서 서평택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밤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6882님. 60살 엄마입니다. 탁구를 취미로 시작한 지 3년 차인데요. 최근 모임에서 원리의 대회를 했어요. 복식 대회라서 제가 잘하지 못해서 짝꿍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3등을 했어요. 6팀 중에서요. 기분이 좋아서 소식 전해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6882님. 6팀 중에 3등 한 거면 진짜 대단하신데요. 탁구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신데 그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까지 얻으시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셨나 봐요. 말씀처럼 복식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잘 못하면 이 파트너에게 좀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런 마음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꼭 뭐 1등을 해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땀 흘리고 또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이 또 많이 남게 되니까 이번에 3등 너무 잘하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4457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골절돼서 통깁스를 했어요. 제가 누워있으니까 강아지 두 마리도 제 옆에 위로하듯이 앉아있네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가을을 이렇게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 또 골절이 되셨군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 깁스까지 하셨다니 움직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곁에 외롭지 않게 이 강아지들이 지켜주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아, 나가서 놀기도 하고 싶고 강아지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하실 텐데 이번 가을은 좀 잠깐 쉬어가는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푹 쉬시고 충전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부터 잘 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따뜻한 가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은성의 어텀 리브스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이어서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2037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김윤성의 Autumn Leaves,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임채영님이 피자를 주문했는데 5배송이 됐어요. 상담 전화했더니 기존에 받은 피자도 먹으라고 하셔서 피자가 두 판이 되었네요. 뜻밖의 피자 부자가 됐어요. 들리십니까? 제가 살찌는 소리. 오, 채영님 한 판 이제 시켰는데 뭔가 그 다른 종류의 피자가 왔거나 뭐 그런 5배송이 됐나 봐요. 근데 당황하지 않으시고 상담 전화를 했더니 또 거기서 그냥 그것까지 두 판 드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뜻밖의 피자 부자가 되시고. 제가 살찌는 소리 들리나요? 하셨는데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고민하지 마시고 뜻밖의 이런 또 행운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내일도 운동 더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피자 두 판과 함께 제대로 또 행복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3558님. 퇴직하고 한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바람도 쐬고요. 아, 퇴직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 봐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바쁘게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조금 천천히 걸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김석준, 한동준의 함경도 해수기 9949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가을아침 637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011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당들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요일마다 다른 코너들도 다 좋고 애청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젠디의 적당한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당제 덕분에 하루의 저녁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꼭이요.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요일마다 진짜 다양한 코너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 괜찮은데요. 너무 이렇게 막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딱 적당히 여러분 사연도 소개해 드리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오당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편하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듣고 싶은 신청곡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쉬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일 오당제는 생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너지기 김민호 아나운서도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은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0365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수로에 계속 머무는 상어 북항이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6만 9천 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북항이가 수로에 출몰한 지난달 19일부터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89만 1천 명입니다.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당분간 구조작업 없이 북항이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산원은 북항이가 먹이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기 평택 주택가 공원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두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러시아 국적자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평택 도곡리 주택가 공원에서 다른 외국인 여러 명과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외국인 여러 명이 웅크린 상대방에게 방망이와 강목을 휘두르며 집단 구타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궤적 추적에 연이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 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형모를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은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장례 중에 무려 23%가 이런 무빈소 장례였는데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의 장례를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또 이런 절차를 챙기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잠시 후 김범진 장례 지도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다의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신인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이 투자자 기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합리적인 장례 절차를 위해서 무엇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진 장례 지도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장례 지도사 김범진입니다.
1: 예, 장례 지도사. 사실 들어본 적은 저도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막상 일을 당하면 아, 이거 어떡하지? 난감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의존하게 되는 게 대부분일 텐데 먼저 이 지도사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2: 제가 25살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장례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장례지도 대학을 나와서 장례지도사를 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직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한번 했었어요.
1: 지인의 권유군요.
2: 네.

0: 그래서 그때는 뭐 일을 하겠다 말겠다 보다는 고인분을 마주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인분을 먼저 한번 보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입관을 하는데 한번 와봐라. 예. 참관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일하는 곳에 갔습니다. 네. 근데 고인을 처음 마주했었을 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겁도 많고 미신도 네. 많이 믿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고인분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바로 도망쳐 나왔어요. 네. 근데 장례식장 앞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친구 그 지인분을 기다렸는데 그 지인분이 이제 염습과 염습의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가족분들을 만날 차례인데 잠깐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족분들 참관하시는데 옆에 뒤에 서서 같이 참관을 했죠. 예. 근데 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잖아요. 네. 근데 가족분들이 그 누워 계신 고인분을 보고 안고 입도 맞추고 흔들면서 일어나라 이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분을 되게 무서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느껴져서 도망을 갔구나. 좀 민망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도 직업적으로는 못하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같이 일하는 이제 지인분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옛날에는 이런 과정들을 자택에서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백관분들이 직접 모셨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장례 지도사분들의 손을 빌려서 이런 염과 습의 과정을 마칩니다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예. 장례 끝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 일을 할 줄 알면 나중에 훗날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모실 수 있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으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일을 좀 배워둬야겠다. 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네. 배워둬야겠다. 사실 누군가의 대소변을 우리 부모님 대소변을 나보다 깨끗하게 닦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배우려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9년 차 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벌써 9년 차 하셨어요? 네. 와, 사실 되게 젊어 보이셔서 경력은 많이 길지는 않으시겠다 싶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발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는 이제 형식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례 의뢰가 들어오면요.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일단 처리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0: 일단 보통 임종지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저희가 24시간 거의 365일 전화를 벨소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면은 여쭤봐요. 혹시 어디서 임종을 하셨냐? 의료기관이면은 진단서는 받으셨냐? 이송 차량을 보내드리면 바로 모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 네. 때문에 일이 들어온 거는 보통 전화로 들어오고 만나서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송 차량을 보내드리고 가족분들을 만나 뵙는 거는 보통 장례식장 네. 또는 의료기관이나 외인사라고 해서 자택이나 밖에서 이제 임종을 하셨을 때는 수습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임종지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요즘은 임종지보다도 의료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렇죠. 네.
1: 얼마나 됩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0: 한 8대 2 정도. 예. 8대 2 정도가 의료기관이 8이고요. 2가 자택이나 외인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1: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도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장례 지도사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게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쵸. 이렇게 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저희가 직접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 전화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그러면 뭐 장례식장 저희 병원으로 가실 거야 아니면 다른 장례식장 가실 거야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0: 일단은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병원들은 보통 장례식장이 다 예. 같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임종하신 순간부터는 그 병실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더라도 예. 그 장례식장에 그 병원에 있는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예. 모셔야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뭐 상조가 있으시면 상조를 불러라 또는 상조가 없으면 장례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또 맡길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뭐 이런 절차를 알면 처음부터 네. 상조나 또는 장례식장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이제 집에서 만약에 임종을 맞으셨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례 지도사님 우리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닐 텐데 네.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보통 뭐 상조로 가입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사에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이면 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0: 그런 식으로.
1: 근데 굳이 상조에 전화를, 상조나 장례식장에 전화를 안 하시더라도 119나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더라도 그런 절차들을 알려줍니다.
0: 아, 그런 네. 식으로도요.
1: 그리고 예. 저희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저희는 자택에서 임종을 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0: 하긴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니까요.
1: 맞습니다.
0: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발인할 때까지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1: 저희가 웨딩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 뭐 장례는 사실 훗날에 저희가 겪는 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결혼은 뭐 30, 40대 되면 보통 다 한 번쯤은 겪어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신 게 결혼식장은 어디를 정할 건지도 플래너가 짜주잖아요.
0: 네.
1: 그리고 스드메라고 해서 네. 뭐 드레스도 골라주고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장례식장을 어디로 선정하실 건지 또는 뭐 수위는 어떤 관은 어떤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재산 어떻게 지낼 건지 그런 거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례지도사, 장의사라고 하면 고인분 만지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수십 개 일 중에 입관은 한 가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임팩트 자체가 조금 세다 보니까
0: 네네.
1: 입관이라는 거에 좀 한정돼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진짜 가족 중에 누가 자꾸 하시면 행정적인 것부터 해서 처리할 일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마치 결혼할 때처럼
1: 네.
0: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1: 네. 그렇죠.
0: 자, 그러면 요즘 또 이런 현상들도 많이 있어요.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핵가족화 때문인 건지 불필요한 뭐랄까 경조사 좀 안 챙기는 문화 때문인 건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죠?
1: 많습니다.
0: 네.
1: 보통 지금 10분 정도의 장례를 모시게 되면 두세 집은 무빈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많이 늘었네요.
1: 네. 생각보다.
0: 예전에는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했는데.
1: 근데 원래 무빈소라는 그런 형태의 장례 문화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원래 있었습니다.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좀 결례라고 생각을 했던 네. 게 나의 부모지만 연을 20, 30년 끊고 살았어요.
0: 예.
1: 근데 부모의 죽음, 장례 소식을 들은 거예요.
0: 예.
1: 그럴 때 무빈소로 진행을 했거나 또는 기초수급자분들,
0: 그러니까
1: 경제적으로 형편이
0: 예.
1: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이제 무빈소 장례를 진행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뉴스나 뭐 SNS나 그런 데서 무빈소가 마치 새로 생긴 장례 문화처럼
0: 네.
1: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무빈소 저렴하고 괜찮다고 하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목이 집중된 것 같아요.
0: 네. 뭐 사실 뭐 가족들끼리 진짜 고인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문화는 뭐 일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또 가끔 친지분들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하면서 격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는 계속 늘까요? 무빈소?
1: 점점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현직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저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핵가족화 그리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2000년도 전 완전 어릴 때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옆집에 누가 살고
0: 다 알죠.
1: 네. 같이 뭐 집에 문 잠겨 있으면 밥도 먹고 이렇게
0: 맞아요.
1: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교류가 없어요.
0: 아.
1: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0: 예.
1: 그런 진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무빈소 장례 자체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좀 슬픈 면도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유족들이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이유가 진짜 핵가족화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고 이런 이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이유들이 있을까요?
1: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와
0: 예.
1: 지인들 이제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생활하시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류 자체가 없으니까 부고가 발생하더라도 알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0: 예.
1: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특이한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님은 또 멀리 다른 나라 가서 따로 살고 계시고 어머님이 갑자기 자꾸 하신 거예요.
1: 네.
0: 근데 친구는 또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낭망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0: 네가 좀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귀국해서 들어가는데도 하루 이상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데 야 그럼 빈손 어떻게 하지 했더니 본인 상황이 너무 착잡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빈속 없이 절차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런 독특한 이게 뭐 국제화가 돼서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 자체가 무빈소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빈소라는 이제 장례 절차 자체가 말 그대로 빈소가 없음이에요.
0: 아, 예.
1: 그러니까 고인분을 안치실에 모셔놓고
0: 예.
1: 화장할 때 되면 예.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시는 거죠.
0: 네네.
1: 그 부모님이 화장 전까지는 가족분도 머물 곳이 없으니까 예.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면서 화장날이 다가오면 그때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1: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보통 무빈소가 진행됐는데
0: 네.
1: 요즘에는 고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진정한 장례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가족 중에는 또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싶은 분도 있고 그래서 빈소를 차려야 한 그렇지 않고 빈소를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유족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럴 때 어떻게 네. 처리가 됩니까?
1: 실제로 저한테 이제 장례 문의가 들어오셔서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무빈소로 장례 문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셨다가 발인 날 며칠 날에 이제 입관을 할 건데 그때 한 2시간 전에 오시면 된다라고 따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근데 옆에 계시던 고인분의 아드님께서 그러면 우린 어디 있냐? 조문객은 어디로 오면 되냐? 무빈소는 조문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무빈소라는 걸 알게 되신
0: 예,
1: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1: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따님과 아드님이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근데
0: 네.
1: 그 집은 빈소를 차리셨습니다.
0: 네.
1: 결국에는. 왜냐하면 무빈소라는 의미 자체가 조문도 받지 않고 오로지 고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받기 싫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장례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빈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죠.
0: 어찌 보면 가족들이 의견이 엇갈릴 때는 그 빈소를 차리는 비용을 내가 부담할 테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1: 맞습니다.
0: 해결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빈소 차리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편차가 큰 겁니까?
1: 편차가 큽니다.
0: 예.
1: 네, 우리가 뭐 펜션이나 이런 게 빌릴 때 있잖아요.
0: 예.
1: 뭐 풀빌라라고 하면은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조그만한 펜션은 뭐 20, 30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빈소도 크기에 따라 금액이 틀려요.
0: 그렇겠죠.
1: 어떤 평수들은 100평, 200평, 300평대가 되는 것도
0: 예.
1: 있고 작은 평수들은 뭐 20, 30평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빈소마다 금액 차이가 나고
0: 네.
1: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음식값이죠.
0: 아, 식사값.
1: 네. 그래서 뭐 조문이 뭐 20, 30명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백만 오시는 분들도 계실
0: 네,
1: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0: 네.
1: 차이가. 막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의 뭐 살아왔던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네.
1: 편차가 많이 크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래도 빈소를 차리고 나서 음식값이라는 건 조문객들이 그냥 오시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로 좀 충당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1: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0: 어느 정도?
1: 네.
0: 아.
1: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0: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입관 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병이나 사고 뒤에 고인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또 그런 거 유가족들이 보면 또 너무 찹찹할 테니 좀 뭔가 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실제로 저희가 사고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장례 자체를 사고사 장례라고 하는데
0: 예.
1: 뭐 추락사, 화재,
0: 아유.
1: 뭐 절단사, 뭐 너무나 많은
0: 예.
1: 죽음이 있는데. 신체가 훼손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0: 예.
1: 보통 가족분들이 마지막으로 고인분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0: 네.
1: 입관 시간이. 그러면 가실 때만큼이라도 조금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바래요. 저희
0: 그렇죠.
1: 자체도.
0: 예.
1: 가족분들의 마지막이 뭐 절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0: 네.
1: 테니까.
0: 네.
1: 그리고 보통 가족분들이 만나실 때는 수의를 다 입고 계신 상태예요.
0: 네.
1: 그때는 저희가 뭐 팔이 없으시거나 다리가 없으시면 임의로 만들어 드립니다.
0: 네.
1: 그런 걸 보공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껍질, 나무껍질을 갈아 놓은 그런 톱밥이 있는데
0: 네.
1: 그런 걸로 하나하나 뭐 신체 부위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0: 네.
1: 그런 식으로 입관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른 신체 부위는 뭐

0: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보건이나 봉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붕대나 우리 바늘이나 실이나 인력도 누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괜찮으니 이분에게 얼마의 금액을 주세요. 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1: 네, 네.
0: 또는 뭐 가족분들이 형편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1: 아유, 네. 그러시군요.
0: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냥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뭐 금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도 생계를 위한 직업이기도 한데 고인 앞두고 참 돈 얘기하시기에 좀 껄끄러울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럴 때 이렇게 무조건 양보만 하실 수도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럴 때 어렵게 돈 얘기를 꺼냅니까? 딱 봐도 유가족들이 네. 살림이 넉넉하지 아닌 분들도 보이실 거 아니에요.
0: 네. 일단 그 상조 금액이라고 하죠.
1: 예.
0: 거기에 저희 인건비가 측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소를 가도 물건을 원가에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 예, 예.
0: 뭐 관이나 수이나 유골함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1: 예.
0: 그런 거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건데 봉합이나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말 그대로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1: 예.
0: 제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100만 원 주시면 복원해드리고 100만 원 안 주시면 복원 안 해드릴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자, 유족도 염이나 입관처럼 고인을 모시는 과정을 전부 다 참관할 수 있습니까?
0: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참관뿐만 아니라 같이 입관을 할 수도 있어요.
1: 아.
0: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1: 예.
0: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1: 예.
0: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인분의 배우자께서 옛날부터 이런 장례 문화를 집에서 같이
1: 해오셨다.
0: 네. 그래서 우리 할멈 입관을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손을 좀 보태도 되겠냐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1: 네.
0: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르신.
1: 네.
0: 그러면 가족분들이랑 같이 몸을 닦게드리고 이런 염과 습의 과정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1: 네.
0: 시작했던 거였고 그렇게 할아버님과 입관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께서 고인분의 귀에 대고 나도 곧 따라갈게 기다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입관이 끝나고 다음 날이 보통 발인 날이거든요.
1: 예.
0: 근데 장례식장에 안 오신 거예요.
1: 예.
0: 할아버지께서.
1: 예.
0: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소에 금술이 엄청 좋으셨대요.
1: 예.
0: 평소에 금술이 엄청 좋으셔서 할아버지가 맨날 할머니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나면 혼자 계신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남아있는 가족분들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1: 그 정도로요?
0: 네. 오. 그래서 줄초상회라고 하죠.
1: 예.
0: 할머니의 발인 날에 할아버지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어저께 오셨던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결국 따라갔네.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더니 죽을 때까지 따라갔구나 하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하셨는데
1: 네.
0: 정말 분위기 자체가 아름다운 분위기였었습니다.
1: 예. 네.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수군가는 그런 장면이다.
0: 네.
1: 이런
0: 네.
1: 표현이군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김범진 장례 지도사 모시고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필수 지식이죠. 장례 문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

0: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뭐 네. 경험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유족들 같은 경우, 아, 저도 입관해드리고 절차 밟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워서 눈물이 났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제가 이남이거든요. 네. 이남 중에 막내인데.
0: 네.
1: 저희 가족과 비슷한 가족을 보면. 일 자체가 좀 힘들어요.
0: 아.
1: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이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대와 비슷하거나
0: 예.
1: 또는 고인분의 나이대가 저나 저의 형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유족분 안고 한번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족분들이랑 아직 연락합니다.
0: 네.
1: 몇 년이 지났는데 자주 연락을 하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연락을
0: 예.
1: 해요. 형의 장례였었어요.
0: 예.
1: 이남이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저희 가족이랑 똑같은
0: 구성 이제,
1: 네, 구성의 가족분이셨는데 형의 장례였었어요. 저 나이랑 같았거든요.
0: 예.
1: 고인분께서. 근데 동생이 형 일어나 형 일어나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하필 그때 저희 친형도 장례지도사거든요.
0: 아,
1: 형이랑 입관을 네. 같이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저희 구성 가족 구성원과 같은 구성원의 장례를 치르는데
0: 감정이 확대죠.
1: 네, 형의 죽음을 네. 보고 있는 동생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는 부모님을 보니까 아, 눈시울이 너무 빨개지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이런 장례를 치를 때 입관할 때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자꾸 울컥울컥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0: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아, 이게 저는 전문가로서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감정이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0: 네.
1: 그 집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일을 사실 똑바로 못 했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는 잘 했는데 말을 못 했었어요.
0: 네, 네.
1: 그리고 나서 입관을 마무리를 다 하고 고인분을 다시 안치실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빈소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몇 살이냐, 우리 아들 보는 것 같다, 우리 아들 잘 갔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구성원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삶과 비슷한 유족분들 만나면, 그런 감정을 주체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0: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장례식하고, 참 그 안타깝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 당연히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가 비통하겠죠.
1: 네. 그런데 네. 저는 그게 준비된 죽음이냐 준비된 죽음이지 않냐가 아, 가장
0: 그
1: 큰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자식도 나이가 많은 장례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럼 100살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뭐 70세, 80세 네. 되신 아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0: 예.
1: 예, 그때는 부모님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실 때가
0: 아,
1: 많아요. 왜냐하면 예.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데
0: 네.
1: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그런 죽음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0: 네. 자, 반대로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인데 웃음을 참기 어려운 순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네. 어, 제가 실제로 장례를 치러봤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상주가 된 입장이 아니라 장례지도사로서 어, 과연 장례지도사로서 일은 알지만 실제로 유족분들이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게 걱정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봐야 되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0: 예.
1: 실제 장례식을 가짜 장례식처럼 한번 해봤어요.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조문도 받아보고
0: 아.
1: 지인분들이나 회사 동료들 다 초대를 해서 조문도 받아보고
0: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1: 네,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예. 고인분을 추모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0: 오.
1: 그러니까 완전 늦은 조문객들이 다 가고 난 늦은 밤 그때만 고인분 생각이 나지 그 전에 조문 오면 이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응대를 해야 돼서
0: 아, 일출이기 바쁜 거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정신이 정말 없더라고요.
0: 예.
1: 그때 생각했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이 저는 실제 장례를 치렀을 때 유족분들이 종객분들과 웃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0: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네.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장례 일을 하면서 유족분들과 하하하고 웃었던 적이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양말이 구멍이 나 있었는데 네. 저희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 절을 하면서 제 양말을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웃음도 나기도 하고 아. 어떤 분들은 절을 하실 때 뭐 가발이 벗겨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는 오랜만에 보신 지인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잠깐 장례를 잊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웃음을 참는 게 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저는 웃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0: 왜냐하면 고인분의 그런 장례 때문에 힘든 감정들을 조문객들로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오지 않고 웃을 일이 없다면 그 3일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조문객들이 오면서 웃을 수 있으면서 그런 힘듦을 조금 더 덜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웃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면도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속 이런 일 하시다 보면 또 체력도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무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처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0: 뭐 급여나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뭐 알려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시면 네. 좋고요.
0: 저희 일단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워라벨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1: 예.
0: 사실 저희가 어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새벽이나 밤에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또 출동을 나가야 되니까 하루 24시간 근무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이 없고 대신 새벽이나 네.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상관없이 출동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일상생활에 몸의 바이오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수면 패턴이 우리는 밤 10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1: 네.
0: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자고 어느 날은 저녁 6시에 자고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자고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1: 예.
0: 저희가 힘을 써서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몸의 패턴 자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식사 시간도 그렇고
1: 예.
0: 수면 시간도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몸이 힘든 거예요.
1: 네. 네.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 응당하는 처우는 좀 받는다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0: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벌기는 합니다.
1: 예.
0: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월급제가 많지 않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1: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봐야겠네요.
0: 맞아요.
1: 네.
0: 한 달에 몇 분이 돌아가실 줄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급여를 측정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1: 예.
0: 어느 날은 뭐 제가 일을 하면 한 분의 장례를 모실 때도 있고
1: 예.
0: 어느 날은 열 분이 넘는 장례를 모실 때도 있어요. 급여가 다르겠죠.
1: 그렇겠죠.
0: 근데 고정급으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프리랜서처럼 이제 건당이라는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1: 예.
0: 한 장례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뭐 하루에 10만 원씩 인건비를 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접수, 입관, 발인이라고 따지면 30만 원은 기본 베이스로 네.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가족분들이 뭐 수혜를 좋은 걸 하신다, 유골함을 좋은 걸 하신다 했었을 때 회사에서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 네. 방식인 거죠.
1: 그러면 그 이런 장례 지도사분들은 한 사람 단위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팀 단위로 뭘 업무를 처리하나요?
0: 장례 지도사분들 호칭 자체가 다 팀장이거든요.
1: 아, 팀장이군요.
0: 네, 그 이유가 혼자서 출동을 해서 일을 하지만
1: 예.
0: 입건을 할 때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부사수도 불러야 되고
1: 그렇겠죠.
0: 그리고 접객 응대를 해줄 수 있는 도우미 여사님들도 불러야
1: 아.
0: 되고 그리고 버스나 리무진 운전기사님들도 불러야 되고
1: 야.
0: 상복 업체분도 불러야 되고 어느 날에는 영정사진이 준비한 데 있으면 영정사진 기사님들도 아. 불러야 되고 그리고 관이랑 수위도 준비를 하러 가야 되고
1: 예.
0: 이런 팀들을 이끌기 때문에 일은 혼자 하지만 팀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작은 소사장님이네요. 협력회사들 많이 관리도 해야 되고 협조도
0: 그쵸.
1: 요청해야
0: 네,
1: 되고
0: 맞습니다.
1: 또 비용정산 당연히 해드려야
0: 맞습니다.
1: 되고
0: 맞습니다.
1: 이거 나름대로 일이 생각보다 복잡다단하네요.
0: 네.
1: 그러면 정말 장례 지도사 중에서 이것도 직업이니까요.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좀 많은 성과를 거두신다 그러면 저희가 연봉으로 어떤 장례 지도사님은 뭐 많이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연간.
0: 진짜 자기 쉬는 날 없이 하루에

0: 그러니까 한 달에 10분 이상의 고인분을 모시면 네. 뭐 연봉 1억도 가능하죠.
1: 한 달에요?
0: 네. 아니 아니
1: 연봉으로. 1억. 아, 연봉으로.
0: 10분
1: 아.
0: 정도의 가족 10분 이상 가족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저희가 예. 장례가 3일이잖아요. 예. 2박 3일 장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3일 날 발인 끝나는 날에 누군가의 장례를 또 맡게 되면 3일 5일째 일을 두 개를 합니다. 두 분의 장례를 모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3분 이렇게도 장례를 모실 수가 있어요. 아, 개인이. 그렇게 되면 뭐 월 천만 원도 넘게 벌기도 하죠.
1: 그렇군요.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그 장례를 위임받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1: 아, 그렇겠네요. 또 네. 몸도 진짜 생각을 하긴 네. 해야겠네요.
0: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1: 네. 자, 다시 좀 유족 입장에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경황이 없다. 우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이제 장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병원에서든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 순간 바로 어느 상주에서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경황 없으실 텐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명함 드리면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하면서 무슨 무슨 상조 이런 데서 바로 명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평소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됩니까? 하면 아 지금도 바로 가입해서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뭐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유족들이 덜컹 그런 상조회사 명함 받고 거기에 일을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뭐부터 챙겨야 돼요?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은 어디 맡겨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도 일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상조회사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장례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충분히 그런 회사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대화도 없이 그냥 뭐 연락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지 우리 부모를 잘 모셔줄 수 있을까? 이거는 충분히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주에 맡기셔도 그분이 잠깐 오셨는데 대화하고 그런 일 처리가 괜찮다. 대화했는데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맡기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상조회사도 이 서비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0: 네.
1: 서비스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던데 맞습니까?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럼 어느 상조회사가 좋은지 아닌지 뭐 회사를 추천해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일을 당한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게 사람 차이예요.
1: 아, 그러니까, 사람 차이예요?
0: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제가 첫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역량입니다. 장례는 네. 단골이 없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1: 예.
0: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상품을 가입해놓은 수위가 있어요. 고용범
1: 예.
0: 중에. 근데 어떤 장례 지도사가 유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가족분들 상품은 이 수위가 들어가는데 아 그래도 이 수위는 좀 재질이 안 좋은 수위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좀 좋은 수입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1: 네.
0: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는데
1: 그렇죠.
0: 좋은 수입해 드려야지 안 좋은 수입 안 되지 돈 얼마예요 더 쓰자
1: 예.
0: 이렇게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는 장례 지도사 자체가 죽음을 이용한 거예요.
1: 아 별로 안 좋은 거군요.
0: 맞죠.
1: 예.
0: 그러니까
1: 아 저는 모르니까 네. 부모를 위한 마음 때문에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0: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설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1: 예.
0: 이 수위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재질입니다. 까지는 좋은데
1: 네.
0: 그래도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유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1: 맞아요. 그렇죠.
0: 내가 이걸 안 하면 불효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보통 어느 상조회사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1: 네.
0: 상품 구성원에 따라서 가족분들이 조문이 많이 오냐 차량을 뭐 리무진도 쓰고 버스도 쓸 거냐 그런 거에
1: 네.
0: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1: 네.
0: 하지만 어떤 장례 지도사가 나가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1: 네.
0: 장례는 단골이 없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1: 아 그러니까 네. 조금 잘못 표현하면 뭔가 덤탱이도 씌울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용해서 그런 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를 어디를 골라야 되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맡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요즘 하도 상조회사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례식장, 상조회사, 또 장례 지도사 각각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나눠지고 비용은 또 그냥 상조회사 다 주면 알아서 처리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일은 같습니다.
1: 네.
0: 하는 일은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도 장례지도사분들이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장례지도사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출근해서 24시간 근무를 쓰고 내일 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1: 네.
0: 그러면 가족분들은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1: 예.
0: 근데 이 가족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담당자가 로테이션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는 일은 비슷해요.
1: 네.
0: 근데 상조는 오로지 한 가족분들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행정 절차나 제사나 그리고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는 대신 해야 될 것들을 상조회사 직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비용 차이는
0: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1: 아. 네.
0: 근데 금액 차이를 보면 상조회사에는 보통 관, 수의, 입관 용품
1: 예.
0: 그리고 장의 차량
1: 예.
0: 그리고 도움 여사님들, 상복 이게 상조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1: 예.
0: 나머지 장례식장 대실료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음식값, 재물값, 청소비, 안치비, 뭐 안치실 사용료 이런 거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이 장례식장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병원에 묵었으면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무조건 일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아닌 걸 알았었거든요.
0: 네.
1: 어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 장례식장으로 바꾸자. 왜냐하면 우리 친척분들이나 우리 주변 지인이 그쪽 동네 근처에 많은
0: 네네네.
1: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0: 당연하죠.
1: 예.
0: 그러니까 장례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사실.
1: 네.
0: 뭐 제가 지금 부산에 살거든요.
1: 네.
0: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1: 네.
0: 근데 서울에서 임종을 하셨다고
1: 네.
0: 서울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당연히 임종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면 그건 약간의 비용은 들긴 하네요.
0: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들긴 하는데 보통 관 내는 무료 이송이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관 내는 무료 이송이 가능해요.
1: 아.
0: 네. 지역이 넘어가고 이러면 추가 비용이 들겠죠.
1: 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입니다.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장례식장 오기까지의 그 시간은 그 3일장에서 카운트 안 하는 겁니까?
0: 3일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임종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 저녁 10시에 임종을 하셨어요. 저녁 10시 되면은 빈소 차리기가 힘들거든요.
1: 애매하죠.
0: 왜냐면 음식도 안 들어오고 재물도 안 들어오고
1: 예.
0: 뭐 도움 여사님들을 새벽에 부를 수도 없으니까.
1: 예.
0: 그러면 내일부터 3일장을 할게요. 라고 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래도 되는 거군요.
0: 상관없죠.
1: 아. 네,
0: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날부터는 4일장이지만
1: 네.
0: 부고 문자에 들어가는 거는 3일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족분들도 3일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가족분들이 계셨다. 근데 들어오는데 이틀 정도가 걸린다.
1: 네.
0: 그러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연락을 해서
1: 네.
0: 고인분을 안치만 하고 나서
1: 아.
0: 들어와서부터 장례를 치르셔도 됩니다.
1: 아.
0: 그럼 실질적으로는 뭐 5일장, 6일장이 되겠지만
1: 예.
0: 우리는 부고를 알리고 우리가 장을 치르는 거는 3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3일장 안에 꼭 끝내야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아, 그 이해가 제가 그 당시에 부족했네요. 저는 자꾸 하셨으니까 일단 국내 누구부터 알려야 될지 여쭤보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지인분을 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바로 그냥 빈소를 그냥 조금이라도 차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0: 네.
1: 아 그것도 더 중요하게 참고를
0: 맞습니다.
1: 할 부분이네요. 하긴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빈소를 차리든 이걸 해야지 밤 10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때부터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0: 네.
1: 실제 그러면 비용 부분은 어느 게 제일 크게 차지합니까?
0: 음식값이죠. 음식값이 네.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1: 네. 네.
0: 근데
1: 예를 들어서 무덤 한다든가 이런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0: 그렇게 까면 장지가 제일 비쌀 것 같기는 해요.
1: 예.
0: 근데 이것도 조문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사실 틀린 것 같긴 한데
1: 예.
0: 무덤이나 이제 봉안묘라고 하죠.
1: 예.
0: 봉안당이나 뭐 수목장이나 뭐 묘지나 그런 걸 했었을 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어요.
1: 아, 예.
0: 그런 데는 금액대가 저렴합니다.
1: 네.
0: 뭐 100만 원 안쪽으로 다 모시는데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요.
1: 네.

0: 평생 모시고 싶다, 좋은데 모시고 싶다면 몇 천만 원 되는 데도 있어요.
1: 예.
0: 이제 묘지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묘지가 아.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하죠.
1: 예, 예.
0: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를 제외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음식값이 많이 들어가죠.
1: 음식값이. 네.
0: 제가 장례를 시뮬레이션으로 조문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1인당 2, 3만원은 측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1인당 왔었을 때, 뭐, 수육 드시고, 식사하시고, 술 드시고, 음료 드시고 있었을 때, 아, 조문객 한 명당 한 2, 3만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그 정도로, 감을 잡고 예산을 생각하는 게 맞다.
0: 그쵸.
1: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요. 이게 뭐 직업적인 특수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보다 보면 가족을 먼저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실제 그러다 보면 본인 가족에게 대한 태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까?
0: 다릅니다.
1: 어.
0: 저는 코로나 이후 때부터 사실 바뀌었는데요.
1: 예.
0: 코로나의 임종을 못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코로나 네. 초기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1: 네.
0: 근데 병원에서 면회가 안 되고
1: 그렇죠.
0: 임종을 해야지만 고인분이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근데 가족분들도 병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영상 통화로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고
1: 참.
0: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 이 마지막 인사를 못 하고 이별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는 지금 어머니랑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나갈 때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항상 똑똑똑 새벽 3시에 나가면
1: 네.
0: 엄마 나 갔다 올게. 근데 어머니도 밥 잠기가 또 밝으시니까
1: 네.
0: 어 갔다 와.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1: 네.
0: 그게 누가 보면 오지랖이다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저희 가족 나름의 작별 인사를 항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나가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어머니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이란 거.
1: 사람 일은 모르죠.
0: 네.
1: 예.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 다 죽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1: 예.
0: 그래서 항상 저희는 죽음을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네, 작별 인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겸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0: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죽음을 좀 가까이 두고 있어서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1: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겠네요. 또.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1: 그렇죠.
0: 저도 남들이 보면은 효자다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1: 예.
0: 저희는 또 저희 엄마랑 저는 또 많이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방금방 풀어요.
1: 아.
0: 오늘 아침에 싸우면 점심 먹고 나면 엄마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럼 어머니도 또 괜찮다. 엄마도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장 우리 엄마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나 너무 후회될 것 같은데.
1: 아니 어머님도 그렇고 때문에. 우리 지도사님도 성격 좋으신 거예요.
0: 네.
1: 나이 드시면 자꾸 꽁해지시는 분도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지도사님 본인의 장래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0: 네.
1: 어떻게 내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건 어떻습니까?
0: 우리가 결혼식에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의 주인공의 추억들 막 그런 처음 만났던 사진 동영상들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장례식의 주인공은 저는 사실 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고인분을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영정사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남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장례가 발생한다면
1: 네.
0: 전시장처럼 꾸미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도 있을 거고
1: 그렇겠죠.
0: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니까
1: 예.
0: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뭐 군대를 다녀오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1: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네. 알리고 싶은 것들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김범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장례식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꼭 거쳐야 될 하나의 중요한 관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지금까지 김범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무인 로봇과 드론을 투입한 작전에 성공하며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대거 탈환했다고 CNBC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리만 일대에서 지난 5월 비발디 작전을 개시해 제공권을 확보했고 드론이 지상 무인 차량을 러시아군 후방으로 투하해 방어선을

0: 무너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비발디 작전을 통해 176제곱킬로미터 영토를 되찾았으며 최근 전투에서만 러시아군 2천여 명의 손실을 입히고 250여 명 포로를 붙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당초 올해 말까지 도네츠크주 전역을 점령하려 했지만 이 일대에서 전체 사상자의 70%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목표 시한을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고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궤적 추적에 연이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저녁물을 삐딱하게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따면 입대가 9일 남았고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유럽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축구협회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시 나고의 아시안게임이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종합 3위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23 항저우 대회에 이어 3위는 유지했지만 목표 40개 이상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중국과 일본 다음 3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내 주변의 세상이 폭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 미국의 소울 가수 마빈 게이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70년대 전쟁과 반전 시위,

10월 4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마빈 게이입니다. What's going on?

10월 4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빈 게이 What's Going On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되게 공동체적인 느낌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내레이션 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간 웅성웅성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굉장히 스무스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0: 마빈 게이가 세상이 좀 어지럽던 그 시절에 어떻게 나만 사랑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 하면서 만든 노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래를 만들고 녹음해 보니 이거야말로 사랑에 관한 노래였구나. 사랑과 이해에 관한 노래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음악인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인 사이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는 인류애를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돼서 골드레코드 인증을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50만 장 이상 판매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팝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빈 게이의 1971년 앨범 11집이었어요. What's Going On 앨범을 들어보면서 마빈 게이의 이야기와 또 이 앨범에 얽힌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문자, 미니, 홈페이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무료입니다.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 중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6: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7: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어디?
7: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6: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빈 게이의 1971년 앨범 What's Going On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앨범의 2번과 3번 트랙 함께 하셨는데요. 2번 트랙 What's Happening Brother, 그리고 3번 트랙 Flying High in the Friendly Sky였어요. 그런데 두 곡이 마치 한 곡처럼 이어져 있죠. 어디에서 끊겨서 다음 노래로 이어지는지 잘 모르게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라디오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위해 여기서 끊었지만 3번, 4번 트랙도 그렇게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5번 트랙, 6번 트랙 다 예,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끊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앨범을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트랙들을 이어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컨셉 앨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취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마빈 게이 목소리나 이 음악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 부드러운 분위기 안에서 앞서서 제가 What's Going On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세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는 날카롭되 음악의 형식 자체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가져가서 마빈 게이가 소울 가수라는 그 정체성은 흐트러뜨리지 않되 마치 60, 70년대 당시의 포크 가수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음악을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앨범이 또 명반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장르적 가치와 내용적 가치, 대중적 가치까지를 다 지켰다는 점에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앨범의 4번 트랙과 5번 트랙 이어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Save the Children 그리고 God is Love, 이렇게 두 곡입니다. I just want to ask a question. Who really care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빈 게이의 1971년 앨범 What's Going On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이 노래는요, 이 앨범에서 What's Going On과 함께 이 앨범을 대표하는 노래였던 Mercy Mercy Me, The Ecology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앨범은 모든 트랙이 쫙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번 끊어져요. 네, 이 Mercy Mercy Me가 끝나고 나서 Fade Out이 되면서 한번 한숨을 돌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앨범이 총 9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7, 8, 9번 트랙이 또 한번 쫙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한숨 돌리는 김에 마빈 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마빈 게이는 1961년에 이제 데뷔를 한 가수입니다. 그때 초반에는 뭐 R&B, 좀 트레디셔널한 재즈, 그리고 소울까지 목소리로 정말 승부를 보던 가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 마빈 게이의 소속사가 모타운이라는 곳이었는데 뭐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이런 가수들을 발굴했었던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그냥 마빈 게이가 모타운의 얼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가수였고 그래서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였죠. 타미 테렐이라는 동료 가수하고 같이 불렀었던 그 노래였는데 그런데 이 앨범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 마빈 게이에게 굉장히 많은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본인은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가볍고 신나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해왔는데 같이 노래를 해오던 그 타미 테렐이라는 사람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마빈 게이가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빈 게이의 동생, 친동생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편지가 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전 시위들이 있었는데 그 시위대를 좀 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들도 많이 쓰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주 젊은 청춘들을 바라보면서 마빈 게이가 더 이상 나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하고 동떨어진 노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을 본인이 처음으로 직접 다 프로듀싱을 합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회사가 놔두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작사, 작곡가와 가수가 좀 많이 분리되어 있었던 시기였는데, 무대에 세웠을 때 가장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게 돈이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빈 게이가 사랑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런 저항가요 같은 음악을 부르면 이거는 팬들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앨범 제작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마빈 게이가 그냥 뚝심 있게 밀고 갔고요. 끝까지 회사에서는 이 앨범을 내지를 않으려고 아 그래 알았어 앨범 내줄게 하면서 달래가면서 한 3, 4개월을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앨범 발매를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빈 게이가 사장을 찾아가서 화를 낸 거예요. 이 앨범 지금 당장 발매하지 않으면 나 회사하고 연 끊을 거야. 나 더 이상 너네하고 같이 노래 안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빈 게이가 그때 당시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준 그런 가수로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앨범은 70년대의 시대상을 보여줬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 이 아티스트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그동안 막 계속 뭐 작곡가가 주는 노래만 부르거나 뭐 기존에 있었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형식으로 목소리만 알리거나 그랬던 가수들도 내가 직접 곡을 쓰고 프로듀싱해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설레 같은 작품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앨범의 7번과 8번 트랙 두 곡을 일단 이어서 들어볼게요. Ride On이라는 곡, 7분 반 정도 되는 노래고요. 거기에 3분 정도 되는 Holy Holy라는 곡이 이어질 거예요.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빈 게이의 1971년 앨범 11집 What's Going On 들어봤습니다. 지금 끝난 이 노래가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었어요. Inner City Blues, Make Me Wanna Holler.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앨범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 곡 들을 시간 남았거든요. 오늘 끝곡 어떤 노래 전해드릴 거냐면요. 2002년에 이 앨범의 리마스터 버전이 발표가 됐었어요. 거기에 두 곡의 노래가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갔는데 하나가 앞서 들으신 God is Love의 다른 버전이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Sad Tomorrows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은요. 이 노래 Sad Tomorrow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밤 11시 5분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여기는 가요 1999.

0: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어제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리드 금메달리스트 서채연을 기수로 내세워 입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9일부터 16일간의 열전을 치러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냈습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 이어 3위는 유지했지만 기존 목표인 40개 이상 금메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광주 나주시 동강면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70대 남편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여성은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남성은 공장 설비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동료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밤중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

0: 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과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 반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다른 외국인 10여 명과 집단으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강목과 방망이 등이 발견됐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외국인 여러 명이 웅크린 사람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집에 방치됐던 개 5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5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개들은 약 5평짜리 주택에 배설물과 뒤엉킨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몸에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 주인인 여성은 자신은 다른 곳에 살면서 가끔 밥을 주러 집에 들렀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선구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돼 기관실이 손상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4일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해사무역기구가 공개한 네 번째 호르무즈해협 선박 피격 사례인데 선원들은 안전하고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기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최근 5일간 최소한 7척의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쿠웨이트 선박 2척과 아랍에미리트 선박 3척이 포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식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토요일 축구와 골프, 태권도, 클라이밍, 양궁, 요트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39개와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축구는 한일전이어서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요. 1대0으로 우리가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들어야 할 때 계양대에 걸린 태극기가 제때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태극기는 올라가지 못했고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운영 미숙으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10월 5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 보내드릴게요. 토토의 Hold the Line.

0: 오늘 첫 곡으로 토토의 Hold the Line 보내드리면서 10월 5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5도, 부산 19도, 대구 16도고요. 대전 17도, 광주 18도, 강릉 18도, 제주 21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인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

0: 커피.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중화역 가까이
0: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0: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소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서울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4: 10월 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떠나지 않는 북한의 관람 민원이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외해로 유도했지만 지난 3일 북한이는 만조를 틈타서 설치해둔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는데요. 당국은 당분간은 추가 작업 없이 북한이가 스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이가 등장하기 전에 주말 평균 방문객이 2천 명에 불과하던 북한 친수공원에 어제만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야간에 북한이를 찍기 위해서 대형 랜턴 같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람객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축구대표팀이 병역 문제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인 이기혁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9일 후 입대였다면서 군대 안 갑니다 라고 소리쳤는데요. 결승골을 도운 양민혁 선수는 메달 트로피가 아니라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모두 16분 출전했던 박승수 선수는 우승 직후 전역모를 삐딱하게 쓰고 격려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륜을 잡을 수 있다면서 불법 앱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통화 내용과 위치 등을 무단으로 취득한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 앱을 판매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앱은 구매자가 자기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에게 자녀용 앱을 까는 방식으로, 특히 자녀용 앱은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요. 이들 일당은 6년에 걸쳐 11만 건이 넘는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으며 모두 3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을 소재로 한 인공지능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 A경장을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는데요. A경장은 2022

0: 2014년부터 모두 2,600여 건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3,000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장은 과거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했고 그 후로도 2년 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산경찰청이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시키는 등 수개월간 추적해 A경장을 잡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란이 미국에 요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1: 네, 이란 관영 누르뉴스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 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 측이 중재자를 통해 제안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과정을 질질 끌며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지난달 말에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 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7일 이내에 호르무즈를 재개방하겠다는 휴전안을 전달했었죠.
0: 네네.
1: 이번에 이란 협상 단장의 말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미국이 이 7일 휴전안에 대한 답변을 주기는 했는데 이란은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현재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동결 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의 조건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는 의사인데요.
0: 네.
1: 이란 측의 한 소식통은 양측의 핵심 이견이 이번 계획의 이행 순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먼저 이행을 할지 아니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할지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0: 그러면 현재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1: 네, 지난 주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미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 중에 한 명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적어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0: 예.
1: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수뇌부의 회동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 예.
1: 직전에 유사한 회동이 열린 건 2025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12일 전쟁에 돌입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거든요.
0: 네.
1: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이란은 초토화됐다면서 유일한 문제는 쉬운 길이 될지 어려운 길이 될지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0: 네.
1: 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뭔지는 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0: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합의를 하거나 혹은 군사작전을 재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그렇겠죠. 다음은 대미 투자 관련한 소식인데 이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해야 된다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한국 대표단이 분명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0: 예.
1: 그러면서 한국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로선 괜찮다. 한국에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라는 압박적 발언도 내놨습니다.
0: 예.
1: 더불어서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국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거라고 전해라. 라는 답도 내놨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뭘 두 배로 하겠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0: 네.
1: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는 압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돈이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한미 팩트시트에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일단 한미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양국이 미 텍사스주에 있는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그리고 대신에 대형 원전 8개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친다.

0: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오전에는 SNS를 통해서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내용은 한미 팩트시트에 아예 없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가 미 정부 측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1: 예, 이런 한국에 대한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은 아무래도 중간선거하고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애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인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의 이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네.
0: 한국이 알래스카에 투자하지 않으면 두 배로 청구하겠다라고 했던 압박도 사실상 한국 정부하고 이견이 계속되면 중간선거 전체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LNG 투자를 강제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예.
0: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곳곳에서 혹은 SNS를 통해서도 유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세 활동에서도 알래스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알래스카는 내게 매우 특별한 곳이고 알래스카에 출마할 때마다 그곳에서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불똥이 뭐 한 곳한테 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행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가 추락을 할 뻔했는데 비행기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인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 해당 비행기의 부기장한테 주목을 하고 있어요.
0: 네. 지난 주말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 두바이에 테러를 가하려고 했던 부기장인 하맘 알함마미는 29세의 남성이고요.
1: 네.
0: 원래 오만 항공에서 극단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행 업무에서 제외가 됐다가 플라이 두바이에 채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오만 항공에서는 이 남성이 극단주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비행 업무에서 제외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 오만 항공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0: 맞습니다. 플라이 두바이가 이걸 제대로 이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남성을 채용을 했던 겁니다.
1: 예.
0: 이번 사건은 아랍에미리트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당국에 따르면 부기장은 이 도끼로 이 기장을 공격을 하고 당시에 이 도끼가 현장에 있었던 비상용입니다.
1: 예, 예.
0: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을 하고 항공기를 장악을 하려 했고 그리고 이 도끼가 비상탈출에 쓰기 위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도끼입니다.
1: 네.
0: 이런 걸 꺼낸 거기 때문에 흉기를 따로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수사 당국은 부기장이 성장기에 내전 중이었던 시리아에 머물면서 급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실제로 그 SNS에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전업주부가 본인이 바리스타가 되려고 한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1: 예.
0: 이 여성에 대해서 아내는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카에다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슬람 3대 성지 이미지와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의 시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그런데 예. 어쨌든 이렇게 기장, 부기장 이런 사람들이 비상용 도끼를 흉기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또 구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정말 아찔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0: 그렇죠. 일단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목숨을 걸고 급강화하던 기술을 잡아당겨서 이 기체 추락을 막고 또 흉기를 휘두르던 부기장을 제압한 승객 3명 중에 한 명의 영웅담을
1: 네.
0: 자신의 선거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1: 예.
0: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티셔츠를 입고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인터뷰를 나누는 승객 모습 보셨을 겁니다.
1: 네.
0: 사방에서 이렇게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자신과 또 자신이 이끄는 우파 연정만이 이스라엘 국민을 지킬 수 있다라고 네타냐후는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1: 네.
0: 피해자 코스프레인 동시에 그 피해를 막아주는 것도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번 사건이 네타냐후에게는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는 이번 참사를 막은 건 시민들의 용기였을 뿐이고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 내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조종사에게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을 맡긴 것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떤 건가요?
0: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이란하고 강제로 엮으려는 모양새입니다.
1: 예.
0: 지난 1일에 이 사건이 이란하고 연관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듣는 바론 그렇다. 다만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이란의 책임이 확인되면 미국이 보복할 거냐는 질문에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 네.
0: 아직 이번 사건과 이란이 연루돼

0: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1: 네.
0: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을 네타냐후 총리처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란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가 계획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1: 예.
0: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지난 주말 소식통을 인용해서 네타냐후가 군 정보 당국 지도부를 대동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지 3일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당시에 논의가 됐고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이번 작전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을 새로운 수렁으로 몰아넣고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촉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27일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하고 비공개 회담을 가진 건 맞지만 이 자리에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논의했는지는 당연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 네. 일종의 음모론이 될 수도 있겠군요.
0: 네.
1: 자, 그리고 마지막은 호주 소식입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했던 초강수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고요?
0: 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세를 꾸준히 올려왔던 호주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합법 담배 가격은 2016년 말 이후에 10년 동안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1: 네.
0: 현재 담배 한 갑의 가격이 약 60호주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56,600원이 좀 넘습니다.
1: 담배 한 갑이.
0: 맞습니다. 예. 약 6만 원 수준이죠.
1: 예.
0: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도의 가격인데요.
1: 네.
0: 이 가운데 70% 이상의 세금이고요. 담배값이 크게 오르면서 합법 담배와 불법 담배의 가격 차이도 굉장히 커졌고 불법 시장도 자꾸만 커지게 된 겁니다.
1: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0: 네, 너무 비싸니까요.
1: 네.
0: 호주 당국은 지난해 불법 담배가 호주 전체 담배 시장의 약 55%를 차지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 소비된 금액이 연간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1: 예.
0: 일각에서는 이게 담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지금 불법 시장도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담배 가격을 높인 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 자체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문제는 니코틴 소비량인데 호주 통계청이 추정한 니코틴 소비량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1: 아니, 흡연율 낮추는데 효과가 네. 있다고 하면서도 니코틴 소비량은 40%나 증가했다.
0: 그렇죠. 이게 불법 담배 소비 증가가 이 니코틴 소비량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1: 부작용이네요.
0: 네, 네. 그래서 불법 담배가 온라인을 비롯해서 임시 판매점과 이발소 같은 기존 유통망 밖에까지 퍼지면서 단속만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네, 세금을 이렇게 크게 매긴 것이 뭐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정책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아침에는 월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국민의힘이 지난주 토요일 이제 개천절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이 모였나요?
3: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 숭례문 앞에서 개천절에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안보 수호 국민행동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와 정조지 원내대표를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 한 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1: 네.
3: 당은 2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이 경찰의 비공식 추산은 한 9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1: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3: 네, 원래 이게 항상 이제 주최 측과 이제 경찰 측 네. 통계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1: 그래도
3: 꽤 나죠.
1: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3: 네, 국민의힘이 사실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서 2만 명 정도 참석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네. 조금 못 미치는 게 나왔고요. 수도권 당협에서 100명 이상, 비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참석을 독려했고 참석 인원도 별도로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당이 하나된 국민의힘을 강조한 자리였는데 근데 오히려 내부 갈등이 노출이 됐어요.
3: 네. 그러니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연설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꺼져라. 그만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야유를 했습니다.
1: 예.
3: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 그럼에도 일단 단합해야 된다. 힘을 모으자.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야유가 계속됐고요. 결국 진행자가 선수 보호를 언급하면서 연설을 중간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3: 어제 집회장 곳곳에는 당의 공식 구호와 별개로 뭐 윤석열이 옳았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대형 깃발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연단에서 나온 표현도 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3: 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가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3: 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도 공짜라도 나오는 순간 국민 저항의 불길이 정권을 불사를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1: 예.
3: 또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라고 역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연설 말미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

0: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역시 그냥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겠는데라며 강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1: 수위가 굉장히 높네요.
0: 네. 정경심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탈옥을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불을 지폈습니다.
1: 예.
0: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라면서 반민생 장외 집회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아까 전해드린 이 우재준 최고위원의 야유를 받는 장면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대여 공세는 주말 내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6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보, 경제, 사법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DMZ 지뢰 사건과 연결을 해서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장동욱 대표 비판을 했고요. 정성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근 SNS에 직접 여러 현안을 설명하는 걸 두고 당분간 SNS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분노한 민심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이 농지 전수조사, 금융권 해킹 사건, 또 검찰청 폐지 문제까지 전선을 넓혔는데요. 하지만 일단 추가 장외 집회를 열기보다는 당분간은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1: 네, 이렇게 야권의 장외 집회 현장 봤고요.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0: 네,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습니다.
1: 네.
0: 청와대는 두 사람이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이라든가 유시민 작가 발언 같은 것들을 계기로 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이었습니다.
1: 네, 뭐 사이 안 좋다, 갈등이 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회동이 이뤄진 거죠.
0: 네, 정청래 전 대표도 홀대 받은 것 없다,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라면서
1: 네.
0: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 이렇게도 화답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지지자의 비판에 대해서 직접 SNS로 장문에 설명을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0: 네. 주말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지지자가 대통령에게 정청래 좀 그만 괴롭히라라면서 이번 만찬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 예.
0: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그 글을 공유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부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1: 네.
0: 또 정 전 대표가 입원했을 때 전화를 하면서 만남을 약속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정 전 대표를 향해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좀 교통정리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요.
0: 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주말 사이에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섰고 또 인사청문 절차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하자 이런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특히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오히려 뭐 반윤행적 이런 표현도 썼죠.
1: 네.
0: 임명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청와대도 추가 검증을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1: 네.
0: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라면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 만큼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라고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김용민 의원도 반대 입장은 유지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일 것이다 라고 좀 에둘러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예 의원총회를 열어서 무제한 토론과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내 반발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게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 비판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면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행안위 소속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인사청문회 들어

0: 갑니다.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원칙을 지킬 인물인지 따져보고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을 금지 오겹 키운 외동딸에 비유를 했고 김 후보자를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사위감에 빗대면서 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게 했으면서 검증이 네.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1: 예.
0: 사실 제일 열심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인데요.
1: 네네.
0: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입장을 주말 사이에도 여러 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1: 네. 그때는 잘 몰랐던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메가박스에서 만든 타는 티켓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여러 극장에서 좀 관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굿즈를 만들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메가박스가 이번에 암살자들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오리지널 티켓 모양인데 태극기와 연단, 유경수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들어간 이미지 위에 총탄 자국이 표시된 투명판을 겹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네.
0: 총탄의 개수와 이제 총성 같은 것들이 주요하게 이 영화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그걸 굿즈로 만든 건데
1: 네.
0: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이 관객의 손으로 피격 장면을 완성하게 한 듯한 디자인이라고 비판을 했고
1: 네.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폐륜 굿즈라면서 전량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결국 메가박스에서 사과하고 남은 굿즈는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요?
0: 네. 메가박스는 어제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요. 일정이 촉박해 담당자들이 영화를 미리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 제작사로부터 받은 제한된 이미지로 제작을 했다라면서 역사적인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 사과했습니다.
1: 네.
0: 남은 티켓은 전량 폐기하고 앞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활용한 굿즈에는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내 상영을 넘어서 해외 영화제 상영까지도 맡겠다는 입장이네요.
0: 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37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상영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먼저 영화제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다른 해외 영화제에도 상영 철회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1: 네.
0: 보수 단체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은 상태입니다.
1: 예. 그 민주당은 해외 상영 철회 요구를 두고 이거 검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0: 네,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검열 정당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제1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걸고 해당 영화제에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영화 비평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거론을 하면서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실제로 영화를 직접 보고 나서 좀 옹호를 하는 움직임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0: 네.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직접 영화를 본 뒤에 문세강의 행위를 옹호하지 않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조롱하지도 않는다라면서 법적으로 책임질 건도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사실과 픽션을 잘 조합했다라면서 영화 자체도 호평하는 분위기였는데요.
1: 예.
0: 서영교 의원도 영화를 관람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라면서 완성도 높은 영화를 역사 왜곡한 양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배우들을 향한 공격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습니다.
1: 예, 영화 평점과 댓글 조작 공방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수사까지 하는 분위기군요.
0: 네, 네이버가 이 암살자들 관람평에 공감, 비공감, 집계 오류를 조사하다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이 기계적 어뷰징, 그러니까
1: 네.
0: 비정상적인 트래픽 정황을 확인을 했다라면서 지난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화 관람평의 기본 정렬도 공감 순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임시 변경을 했는데요.
1: 네.
0: 다만 이제 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을 한 건지 낮은 평점을 밀어올리려 한 건지 뭐 높은 평점을 부각하려 한 것인지 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렇게 이 제시하는 정렬 기준 자체를 바꾼 것 자체가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 국정감사에서 서버 로그와 의사결정 과정까지 따져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그러자 민주당 노성면 의원은 1점대 관람평가, 빨갱이 표현 등의 매크로 공강이 붙었다라면서 별점 테러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석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0: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저번에 얘기했던 출석하겠다는 뜻 아니었나? 뭐 싶기는 한데요.
1: 예.
0: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1: 네.
0: 대법관 재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예.
0: 지금 재청권 행사 관련해 본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 출석 의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반대 입장이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군요.
0: 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1: 네.
0: 이번에 일반 증인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 채택이 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Well,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연휴 마지막 날은 빗방울로 시작해서 찬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고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 전북지방도 오후까지는 곳곳으로 빗방울 예상됩니다. 하늘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부터 찬바람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 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과 모레는 10도 안팎으로 아침에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김동희 님이 여기는 아침부터 바람이 많이 부네요 해주셨는데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도 더 낮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외출 잘 챙기셔야겠네요. 오늘 끝곡으로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벼룩시장에 봉사활동을 나온 엄마와 아들이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서 숨진 거죠. 행사장에 보행자들이 많았던 만큼 차량이 별도의 동선으로 움직여야 했지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참사가 보여주듯 사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따라서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축제를 여는 지자체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

0: 물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티, 티맵다리,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7시를
3: MBC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바다에서 29톤급 어선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항공기 한 대, 경비 함정 6척을 현장에 보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 결손 처분한 금액도 4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4,349세대 총 375억 원이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결손 처분액의 94%가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결손 처분은 134,505건, 477억 원에 달해 출국 전 체납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며 한전 직원 2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 이외의 고객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법인명과 담당자 이름, 이메일 등 법인 고객 정보가 2,200건가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주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침해 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정보를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 전하고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 중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로 전국이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어지를 다니며 다큐를 찍는 장주로 PD입니다.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 부족장을 만났을 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 의상에 창을 든 맨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영화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원주민과 오지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이구나. 현실의 사람은 오히려 훨씬 평범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청문회를 진행할 곳이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 행안이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 양분한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고요. 3부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I 해킹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쉬는 날에도 방송하느라 제작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들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4: 네.
5: 안전티님은 좋아요 좀 누릅시다. 손운동도 되고 채널에 도움도 되고 시청전 누르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등등 장점이 아주 많아요.
4: 어휴, 좋은 말씀이십니다.
5: 네, 유튜브로 챙겨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필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유튜브로 잘생긴 JB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4: 지극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 아, 잘생겼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JB 뭐 쑥스럽진 않으십니까?
4: 아니, 뭐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뭐 쑥스럽지.
5: 아, 본인에 대한 외모에 자부심이 넘치시는군요.
4: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삐딱해요?
5: 아, 감기 걸려가지고요.
4: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죠?
5: 그럼요. 감기 탓이에요. 뭐 제 감정이 삐딱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4: 예, 알았어요.
5: 네. 잘생긴 JB와 함께하는 JB 타임즈. 아, 이렇게 목이 메이나 모르겠네요. JB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근데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댔고요. 또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재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네, 보아스님이 그럼 그렇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나올 거다, 뭐 증언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했을 것 같긴 한데 평가는요?
4: 자,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또다시 사법권 독립을 제1의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타당한 논리일까요? 자, 사법권 독립 왜 근거 조항이 어디에 있냐면 헌법 103조에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근거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사법권과 다른 개념으로서 사법행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등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대법관 재청은 인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유가 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다음, 미세하게 접근할 문제도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 내용이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라는 논리를 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합시다. 쟁점은 인사 내용이 아니라 인사 절차고요. 협의 내용이 아니라 협의 절차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용으로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저 논리는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는 논리다. 이런 지적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기자들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뭐하냐? 라고 하는 물음이 성립이 됩니다.

0: 절반 증인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증인 선서하고 뭐 문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법원장 인사 말씀은 있거든요, 보통.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짧고 굵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는 빠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확인할 게 많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 말하고 빠져버리겠다.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소상히 밝힌다는 그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냐 이 문제도 함께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많은 촌설님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계신데요. 광성님. 그러면 대법원 건물 앞에서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지를 말던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전순옥님은 책임지는 자세가 이건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제갈장량 조조님은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 점점점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하는 거라고요. 느낌표 두 개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보수 언론들은 이거를 강조하더라고요.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후에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답변한 전례가 없다.
0: 아니 자, 국정감사에서는 사법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게 법원행정처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죠. 관례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요, 재청권이. 근데 재청권은 사법행정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맞냐,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불러갖고 물어봤지만 법원행정처장도 잘 몰랐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리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1: 네, 하이프렌즈님은 혹시 특활비 업무 추진비죠?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네 새로운 주장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는 게 인사말만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생기고 결국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일종의 대리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0: 자, 국감에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이 재청권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내일 법사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개천절이었던 그제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2: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장애 집회를 연 국민의힘. 지뢰 폭발 사고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3: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짜 주인을
2: 집회장에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옳았다는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수도권 재선 의원은 MBC에 도무지 장애 집회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 과시를 위한 집회라고 비난했습니다.
1: 네, 짚을점은 뭘까요?
0: 네, 이 MBC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뉴스에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여러 차례 잡혔습니다. 근데 표정이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장과 표정의 불일치 현상을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지금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하면. 근데 비상상황이라고 외치면서 왜 얼굴에는 미소가 그렇게 가득한 겁니까? 오히려 비장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 미소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지금 이 뉴스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진 것처럼 결국은 자기 존재감 과시 차원의 장애 집회였고 그래서 아 장애 집회가 이렇게 되니까 아 내 존재감이 뿜뿜 그래서 좋아서 미소를 지었던 겁니까?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도 했고요.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글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어떤 걸까요?
0: 자,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개혁이냐라고 하는 개혁의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민생 실용개혁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0: 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설정된 개혁 목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는 입이 아니라 발로,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것이고, 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김지영 후보자 논란에 대입을 하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김지영 후보자의 적격성을 개혁의 이름으로 최우선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고, 김지영 후보자의 적격성은 그가 취임한 후 성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X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한국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월별 X 게시글 건수를 집계를 해서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6월에 78건이었는데 7월에 81건이었고요. 그런데 8월에 들어서 36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다시 게시글 수가 114건으로 전월 대비 216.6% 폭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에 이렇게 폭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9월에 어떤 이야기가 주되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많이 빠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지영 후보자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에서의 다른 목소리도 계속 나왔었었죠.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SNS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 건 것일까? 이게 이제 그 사실 어찌 보면 핵심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숫자로는 확인할 수 없고 내용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일단이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어제 올렸던 글과 같은 그런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 네, 대통령이 SNS로 직접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순철님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벨레님 등 좀 많은 분들은 SNS 소통 좋습니다.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각각의 의견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또 어떤 분은 대통령 SNS만 왜 문제 삼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의 SNS도 너무 심합니다.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0: 그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 어때에서도 한번 쭉 짚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됐는데 관련해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의 정면 충돌을 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던데요. 외교부가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기관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느냐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를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쭉 여론시장에서 돌고 논란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다시 또 집중 조명이 되느냐 결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1군단에서 빈총 경계 근무를 했다는 사실 전해졌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육군 1, 2, 3, 5 군단 모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총 경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건데 이게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0: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빈총 경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 윤석열 정부 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빈총 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데 국방부는 전방 군단들의 지휘관과 참모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라는 이유를 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국방부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군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입니다. 결국 명령 계통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이 빈총 경계에 대해서 합참과 지작사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단 차원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아마 그런 감사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통틀어 볼 때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AI로 지인들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허위 영상물 약 2,600개를 비롯해서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등 모두 5,600개에 달하는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현직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경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진경찰서가 수사 중에 이 사실을 확인해서 통보를 하니까 동대문경찰서가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서울경찰청에 직위해제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이 경장은 2023년 12월에 경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되기 전에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이게 가장 황당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됩니까?
0: 자,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조회를 해도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러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게 수사 경력 자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 경력 자료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남아 있는데 이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뒤지고 참고를 하자면 얼마든지 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걸 뒤졌느냐 임용 과정에서 일단 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뒤졌는데도 그냥 통과가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형식 논리 때문이었느냐라는 2차 더 궁금증 그리고 점검사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법 논리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상의 어떤 상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그 제도의 취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확실하게 적용돼야 될 곳이 경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게 하나만 더. 배달기사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배달하고 동전으로 3만 원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판자촌 집으로 피자를 배달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자가 현금을 문 앞에 두겠다면서 문 앞에 음식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피자를 들고 가보니 진짜로 문 앞에 작은 지퍼백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천원권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놓여있던 메모가 있었는데 3만 원 맞아요. 10번 넘게 샜어요. 라는 아이가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문자가 오랫동안 조금씩 모은 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비와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냥 선물처럼 피자를 두고 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피자가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얼마나 쑥스러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약간 아린 그런 뉴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사나님이 로또 1등 맞으세요. 감동입니다.
0: 그러니까요. 꼬마가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비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자, 오늘 2부와 3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입장과 평가 들어볼 텐데요. 먼저 2부에서 민주당의 양분암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그 청문회 날짜는 아직은 안 잡혔죠?
3: 아니, 안 잡혔습니다.
2: 예. 의원님, 이 김지용 후보자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지금 김지용 후보에 대해서. 예. 야당보다 여당 내 비판이 아주 거세죠.
2: 네네.
3: 거셉니다. 이상현상이죠.
2: 네.
3: 청와대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완전 묵살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2차 검증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2: 네네.
3: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나름 합리적인 설명이고 수긍이 가요.
2: 네.
3: 저는, 소관 행안위 상임위원으로서 여당의 제 입장을 정리하면은, 김지영 후보에 대해서 다소 뭐 미흡하고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2: 네.
3: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말고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2: 예.
3: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2: 그러시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 입장이신데
3: 예.
2: 혹시 그 행안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의견을 좀 교환하신 적이 있었어요?
3: 저희들이 모여서 전체적 의견을 공론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2: 아직까지는 없었고.
3: 없었고,
2: 네.
3: 이제 개별적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제가 누구로 바뀔 수는 없지만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의원들도 한두 명 계시고요.
2: 네.
3: 또 이것을 저와 동일한 수용해야 되지 않냐
2: 네.
3: 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2: 그래요. 근데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3: 예,
2: 자, 혹시
3: 예.
2: 그 김지용 후보자를 좀 개인적으로 아세요?
3: 김지용 후보는 제가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할 때
2: 네.
3: 대구지검 산하의 영덕지청장을 했을 겁니다.
2: No.
3: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산 고등검사장 대구 서부지청장을 한 걸 제가 기억이 나요.
2: 예.
3: 저하고 전혀 관계

0: 중수청장이 정치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0: 검찰이 지금 이런 문제 올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접 지휘하게 돼 있던 그 검찰청법 규정도 한몫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생무취하다는 표현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칙주의자다 혹시 이런 뜻으로 하신
0: 그렇죠.
1: 말씀이실까요?
0: 그렇죠. 예, 예.
1: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0: 예, 예.
1: 근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젯밤에도 또 김종 후보자가 검찰이 있을 때 행적을 또 이제 지적을 했던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저도 언론을 통해서 김종 후보가 친윤이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 방금 추미애 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친윤이라는 근거를 언론에 전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친윤이 아니다는 또 기준을 제시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친윤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친윤을 이야기하는가? 개개인의 사건에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도 되지 않았다 해서 친윤인가? 저는 친윤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네.
0: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되게 누구 사단에 속하냐? 그 사람이.
1: 예.
0: 그리고 누가 줄이냐?
1: 예.
0: 예, 이런 게, 이런 문화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이에 따라서, 거기, 이, 제일 보수계인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하죠.
1: 예.
0: 따라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친일, 검찰 문화에 비춰봤을 때 친일을 하려면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음흠. 윤석열 사단에 속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이너서클을 형성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인공을 공고히 하고, 윤석열과 함께, 검찰에서 운명을 함께 한 사람이
1: 네.
0: 친일인 겁니다. 그런데 김지영 후보자는 이 사람 형사부 출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윤석열 사단에 원체적으로 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1: 특수부 출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예. 네.
0: 특수부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에 못 들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친일이 아니라 논하는 것 자체가 검찰 특수부 검사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참 거리가 뭐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아니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게 김종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냐 등가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 그럼 이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친일의 기준이 제 저를 그냥 설명을 하고 한동훈 무슨 의원이 말한 것처럼
1: 네.
0: 친일이 아니냐는 국민이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네, 네.
0: 국민이 판단하는 뭐 그것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죠. 봤는데 검찰 문화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1: 네.
0: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친일이 아니냐 기준 설정 자체가 실효적이야 실효적이지 않다.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견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0: 예,
1: 지금
0: 예.
1: 한동훈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여쭤보겠는데.
0: 예.
1: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3억 상당의 명품 시계 두 개와 수십억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먼저 이 발언을 하던 그 배경이
1: 네.
0: 그 이러한 발언을 한 시간과 시공했던 그 환경이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1: 음흠.
0: 형소법 시행 관련 토론에서
1: 네.
0: 이 토론의 주요 아주 무관한 일을 발언했단 말입니다.
1: 음흠.
0: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발언의 목적 동기가
1: 네.
0: 매우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악의적이다?
0: 악의적이다. 두 번째는 지금 매우 그 발언하는 시각이 매우 검사적 시각이다. 검사들은
1: 예.
0: 자기가 수사한 사건 또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전부 다 진실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1: 나 예예예. 아, 예.
0: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오늘 이런 검찰청이 없어지는 운명까지 온 그 하나의 원인도 됐는데 지금 노 대통령이 3억의 시계를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1: 네.
0: 이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1: 아, 예,
0: 그런데
1: 예.
0: 이것을 확정된 사실로 발언을 했어요.
1: 예.
0: 매우 검사들 시각이다. 시각이 아직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음흠.
0: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마 한동훈 의원은 보수층으로서는 강한 지지를

0: 받을 겁니다.
1: 네.
0: 그러나 중도층으로서는 제가 볼 때 혐오? 어. 혐오하는 층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이게 고인의 인이나 유족의 내의가 아니죠.
1: 네.
0: 아무리 정치인이 지지와 표를 먹고 산다 하지만은
1: 네.
0: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한도가 있는 것인데
1: 예.
0: 이것은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고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어디까지 이용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암살자에 대해서 유경수 여사 피격 경위에 대해서 그것을 용화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격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문제와 이것은 차원이 틀리는 것이죠.
1: 그래요. 하나는 영화고 하나는 공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0: 그렇죠.
1: 의원이
0: 네.
1: 했던
0: 이것은
1: 주장이다.
0: 동일한 편성,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1: 네네.
0: 이것은 여기서 논란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논쟁할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럼 한동훈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강경 보수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0: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 그런 네. 발언이다?
0: 이건 토론이고 그건 영화입니다.
1: 네네.
0: 영화는 영화인 거죠. 뭐
1: 아, 알겠습니다.
0: 예술이죠.
1: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그러니까 사법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0: 저는 처음에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을 만들어 할 때,
1: 네.
0: 저는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중수청과 공수처를 합치자.
1: 아, 합치자.
0: 합치자.
1: 예.
0: 왜 그러냐. 기능면에 있어서, 기능면에 있어서 중복된다. 중수처가 수사는 반부패 수사 기능과 공수처가 하는 그 범죄 기능에 있어서
1: 예.
0: 중복이 되고
1: 예.
0: 또 하나는 제가 공수처를 폄하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보였던 실적과 현재 공수처한 조직의 상황을 봤을 때
1: 예.
0: 과연 앞으로 계속 공수처가 입법 취지에 맞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이 두 개 기능을 합친 게 이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1: 예.
0: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1: 예.
0: 그런데 법사위에서 지금 기능을 일부 이제 합치는 역할이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신분이 있으면 사법에 관련된 사람은 남겨두고 수사를 한다면
1: 예.
0: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다.
1: 오.
0: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공수처는 판검사들만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곳으로 어떤 그 딱 한정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중수청으로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0: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현안이 불거졌는데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서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작 기소와 관련된 이 진상조사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지금 이 감찰부장이 임명된 시점도 지난 대선 전 5월에 임명됐죠. 박상재
1: 예.
0: 장관이 임명을 해서
1: 예예.
0: 이 감찰부장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알박기 인사냐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1: 예.
0: 이분의 발언이
1: 예.
0: 매우 저는 독단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1: 네.
0: 그때 이 조작기소 대상으로 일컬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검사의 검찰권 남용이 있다는 것을 국회가 받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 특위위원이었는데요.
1: 예, 예, 예.
0: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당사자인 검찰이 뭔가를 공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확인하고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검찰 업무를 전체를 지시하는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장에게 이러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렇고 두 번째 이 지시를 받은 총장 입장에서는 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지 않습니까?
1: 네.
0: 자, 아마 이 감찰부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총장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면은 총장이 직접

0: 진상조사서로부터 개별 개개의 조사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 예.
0: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단의 모든 걸 위임한 것 자체가 총장의 권한, 지휘권을 배제시켜서 독립성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1: 예.
0: 그게 검찰의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검사의 독립성을 깬 게 아닙니다. 많은 저희들이 검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을 때 총장이 지휘권과 감독권을 전면적으로 조사단에 위임한 경우가 많아요.
1: 네.
0: 이런 게 대표적인 특임 사건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1: 아, 특임 사건? 예, 예, 예.
0: 특임 사건도 이게 꼭 수사만 해당될 뿐 아니라 감찰에 해당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총장이 특임 검사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나에게 보고도 하지 마라. 지휘도 받지 마라.
1: 네.
0: 끝나고 나에게 보고만 해달라. 결과만.
1: 네.
0: 지금 이것도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청 이번에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이어지는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 있잖아요.
0: 예, 예.
1: 공소취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조작기소 특검은 얼마든지 입법해서 그 발족을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0: 지금 저희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발의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 특검에 조작기소 공소취소 권한을 지금 배제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감 이후로 할 상황이고요.
1: 네.
0: 중요한 것은 공소취소 권한을 줬다 해서 특검이 무작정 공소를 취소를 하겠습니까?
1: 네네.
0: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조작기소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특검이 면밀히 수사한 후에 이게 조작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작기소를 한 검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당연히 특검이 공소취소를 안 한다 할지라도
1: 네.
0: 이것도 일반 검찰서라도 그러한 전제 사실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드리고 말씀은 특검법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수사를 해서 과연 국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조작 기소가 이루어진지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특검은
0: 이게 밝혀진다면 나머지는 자차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1: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인터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AI 사주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주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글도 꽤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AI한테 원하는 작업을 지시를 할 때 쓰는 구체적인 문장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출생지역, 현재 고민을 입력한 다음에 당신은 30년 경력의 명리학 전문가다. 사주 원국, 오행분포, 일간분북, 일간분석, 십신구조를 풀이하고 대운과 월운까지 곁들여서 한 사람의 생애 전반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라 라고 A4 두 장 분량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돌리는 거죠.
1: 프롬프트를 읽게 쓰려면 상당한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
4: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넣고 그걸 자세하게 풀어달라는 부연 설명까지 붙이는 거죠.
1: 이게
4: 건데요.
1: 그래서 AI 사주풀이가 인기라고요?
4: 상당히 인기입니다. 일단 무료이고 내가 궁금한 걸 끝까지 무제한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또 구체적으로 만들수록 내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게 잘 맞더라 하는 그런 프롬프트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아이의 출생 날짜와 시간까지도 AI한테 묻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뭔 말이에요 이게?
4: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불만율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도 이미 66.9%를 넘어서서 신생아 3명 가운데 2명은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있는데요.
1: 이왕 제왕절개할 거면 AI한테 사주 물어가지고 딱 그 타이밍에 제왕절개한다 이런 얘기예요?
4: 네, 그렇죠.
1: 아이고 참.
4: 그러니까 예정된 그 범주, 그러니까 날짜의 범주를 병원에서 받으면 그 안에서 이제 프롬포트

0: 를 돌려가지고 부모의 사주를 입력하고 그 중에 아이의 사주가 가장 좋은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최선의 태기를 받는 거죠.
1: 아, 예. 네,
0: 이런 식으로 출생태길 프롬프트라는 것도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 보면 AI가 정해준 날짜에 출산을 했다라는 후기부터 내가 철학관에 갔을 때랑 제미나이를 돌렸을 때 다른 날짜가 나왔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고민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대에 좀 부응할 만큼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을까는 좀 여전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1: 네.
0: 이 대답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2: 잘 맞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잘 맞는다라는 평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잘 맞네라고 결론을 내리면 통계적으로 아주 잘못된 결론이 됩니다. 아주 그 위험한 발상이고요. AI를 통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라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 또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1: 근데 그렇겠죠. 근데 그런데도 지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AI한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할 때는 그만큼 나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령 뭐 의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신체 사진을 올린다거나 뭐 더 정확한 사주를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입력을 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도 주소나 연락처, 가족관계를 다 입력을 하거나 회사 기밀문서나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 이제 AI한테는 다 전부 안전하다고 착각 하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AI한테 더 정교한 답을 요구할수록 우리가 내놓고 있는 개인정보도 훨씬 더 민감해지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1: 예.
0: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AI에 입력한 정보가 어디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는 좀 여전히 의아한 대목인 거죠.
1: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0: 네.
1: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0: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주요 기업들, 큰 AI 기업들은 그 시스템을 갖추곤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즉 이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마음껏 입력을 해도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감한 정보는 이용자가 입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답변이었는데 그 민감한 정보는 과연 어느 상황까지를 의미를 하는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학수 교수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내가 내 주변 사람한테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 또는 이런 정도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주겠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줄 건데 AI한테는 줘도 된다. 그런 질문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나한테 불편하게 또는 뒷담화처럼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AI한테 흘러간 정보가 어떤 식으로 학습 데이터로 쓰이게 되고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오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만사 무려 튼튼이라고 좀 조심해야죠.
0: 굉장히 그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치 이걸 이제 사례로 보여주듯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그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챗GPT 개인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을 하고 무단으로 게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OpenAI 같은 경우는 일반 챗GPT 이용자의 데이터 일부를 모두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미지는 대부분 삭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개발사조차도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고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5: 쟁은 나...

0: 평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0: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11: 네, 연휴 마지막 날 겉옷 잘 챙겨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지났고요. 일부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더 맑아지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5도, 대전이 15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 살짝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원주가 20도, 전주 광주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은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아침에 많이 쌀쌀하겠고요. 하늘이 맑아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다시 또 오르면서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번 주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0: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4: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5: 그러게.
14: 그린 해교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5: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14: 엔진은 그린 해교 보링 공장이래.
16: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7: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의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앞서 2부에서 양분한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행안위 소속인데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질문 드리기 전에
2: 네.
1: 그 지난주에 일단 의원님 그 징계
2: 예.
1: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좀 줄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아, 뭐 우선 뭐 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국민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사실은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이유든 간에 동료 의원 멱살 잡은 거 잘난 거 아니거든요.
1: 예, 예.
2: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제가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당원들께도 죄송한 마음은 뭐 여전합니다. 다만 이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란 것은 제 잘못에 대한 징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1: 과도하다.
2: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정치적 보복이다 뭐 이렇게 평가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심 신청했는데요. 6개월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뭐 이 1년이란 것도 어찌 보면은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뭐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 문제 징계 수렁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법원으로 안 간다?
2: 예, 저는 뭐 법원 가는 거는 애초부터 이게 우리 정치가 너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사사건건 법원에 가서 고발하고 또 가처분 신청 넣고 이거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1: 네네.
2: 남은 숙제는 시간을 두고 정치로 해결하고 당면해서는 국회의원 본연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1: 그나저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다 푸셨죠?
2: 네네. 네.
1: 다 푸셨죠?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장례 집회가 있었습니다.
2: 네.
1: 의원님도 참석하셨나요?
2: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 개인 사정?
2: 뭐, 예, 가족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1: 네네,
2: 그렇습니다만
1: 네네.
2: 참석을 못했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러면 장례 집회 개최 취지는 어떻게
2: 보면서? 저는 장례 집회 지금은 국민과 함께 걸기하는 것을 정권에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헌법질, 선정질서와 사법 파괴라든지 또 부동산과 또 레버리지 ETF 같은 주식시장에서 민생 파탄 또 외교 안보 실종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1: 네.
2: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저는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 투쟁에 더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경종을 울리는 장애 투쟁이 필요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1: 한 번 정도.
2: 예.
1: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장애 집회 윤어기에 뭐 깃발도 등장했다 이런 보도가 같이 따라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장애 집회가 안고 있는 어찌 보면 위험성이기도 하고 한계죠.
1: 예,
2: 한계라고
1: 예.
2: 보고요.
1: 예.
2: 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애 투쟁이란 게 우리가 장애 투쟁을 위해서 장애 투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그래서 결국

0: 결국은 이제 선거에 승리해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저는 대여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당 내부에 자기 혁신, 국민의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기 혁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후자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김지웅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첫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 아니라 적격선 놓고 여권 안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1: 네.
0: 어찌 보면은 국민 무시하는 거죠. 지금 저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72년 만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과연 이게 앞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수사 형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정책이 하겠느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범하는 10월 2일 날 했는데 수장이 공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장을 공백을 여당 스스로가 자초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내정자를 놓고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걸 가지고 삼주를 끌면서 이 공수청장도 중수청장도 없는 중수청의 출범을 시킨다는 게 이게 국민에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나는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정말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본다.
1: 그래요?
0: 이러면 큰 코 다친다. 지금 아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하늘을 찌를 듯 같은 지지율이 급전직한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 말은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1: 그런데 아무튼 김지웅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아니 뭐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10월 2일 날 제출됐다고 하는데 아직 의원실에는 와 있지가 않아요. 와 있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면은 송곳 검증을 해야 되겠죠.
1: 예,
0: 자질에 대해서도
1: 예,
0: 그렇고
1: 예.
0: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1: 예.
0: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여야가 이번에는 서로 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례 없이 재미있는 청문회 되지 않을까 그렇게
1: 좀 더
0: 생각합니다.
1: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말씀이세요?
0: 아니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은 네. 저는 여권 내부에서 저게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서로 갈등과 대립이 결국은 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연장전 벌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반명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아마 이 김지영 후보 낙마를 위해서 오히려 야당 못지않게 그렇게 문제제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1: 그러면서 예. 예, 그래요. 그나저나 이게 그 행안위 소속 그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좀 의견 좀 나눠보셨어요?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0: 뭐 아직 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아 저게 여건이 저렇게 갈등하면서 낙마할 가능성도 있겠다. 청문 요청안을 우리 국회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그건 레임덕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근데 우선은 지금 그 하고는 많은 시간들 다 자기들끼리 친윤이나 반윤이나 이 검증한다고 갈등한다고 3주째 미루다가 지금 인사청문회 목전에 지금 청문 요청안을 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국정감사 도중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
1: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예. 나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 아, 그렇게 봅니다.
1: 아, 국정감사하다가 진짜 청문회 해야 되네요.
0: 아, 그러냐. 그래서 지금 날짜를 제대로 잘 못 잡습니다. 날짜를.
1: 아, 국감 일정하고 이제 충돌이 나니까.
0: 충돌이 되니까.
1: 아.
0: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문회도 부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국감도 그걸로 인해서 부실하게 되는. 아, 나는 이게 청와대에서 이걸 의도한 건지 아닌지.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도 있지만 준비가 있으니 필요하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김주영 후보자 문제를 떠나서 일단 10월 2일에 일단 개청을 했는데 준비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안위원으로서.
0: 아니 뭐

0: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대전환하는데 보십시오. 경찰청장 공석이죠. 네. 중수청장 공석이죠.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 아닙니까?
1: 네.
0: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야 이렇게 출범해도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
1: 생체 실험이요?
0: 예. 그러니까 걱정들이 많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뭐 검찰의 권력을 더 주느냐 경찰의 권력을 더 주느냐 국민들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더 보호하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면서 날짜를 12월 2일 일로 못 박아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그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10월 차원에서 10월 걱정이 2일. 많은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행안위에서 조금 늦춰라.
1: 개청을.
0: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행안부 장관은 늦추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다. 아 그러면서도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게 순항을 할 수 있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 당분간은.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언론은 보통 그럼 이제 중수청 1호 사건이 뭐가 되느냐 벌써부터 이제 이런 관심 쏟고 뭐 이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직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보세요.
0: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인력도 68%밖에 충원을 못 했어요.
1: 예.
0: 수장 없는 데다가 지금 중수청 인력 68%밖에 못 됐죠. 그런데 미제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로부터 이관돼야 될 이 검찰로부터 미제 사건들 이관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하다가 만약에 사건 기록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피해자가 풀어줘야 될 이런 일도 극단적으로는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우려까지 하면서 날짜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국민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알겠습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1: 그 민주당 안에서 이런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판검사만 남기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비리는 어차피 중수청의 반부패 수사하고 겹치니까 중수청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법을 좀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본질은 아니죠.
1: 예.
0: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본질은 과연 지금 그동안은 그래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걸로 경찰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통제할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마저 주면서 그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줬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그러면은 이 막강한 공영 경찰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제어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건가.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안장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손 놓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거의 미봉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에 어떤 수사 권한을 줄 거냐 이 논쟁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어찌 보면은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우려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을 비켜나간 주장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정치 하나도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이제 뭐 명품 시계도 받았고 수십억도 받은 건 팩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 공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이거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 참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1: 왜요?
0: 아니 지금 어쨌든 간에
1: 네.
0: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뭐 이 고급 손목시계와
1: 네, 네, 네.
0: 그리고 금품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1: 네.
0: 그렇게 이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연차 회장도 이미 돌아가셔버렸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뇌물을 준 공여했다는 당사자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수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돼서
1: 공소권 없은
0: 공소권 없은

0: 결론이 난 문제를 지금 와서 이거 진실 게임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1: 네네네. 네,
0: 정치적 공방.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이다. 그래서 저를 거기에 참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그 논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영화 암살자들 이 부분들은 사법적으로는 끝난 문제 아니에요.
1: 네네.
0: 유경수 여사의 시의 문제는 북한의 지령에서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다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돼서 그분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고 그리고 미국 CIA의 정보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 문제예요. 난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영화라는 그런 장르를 빌려서 과연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씨의 배후에 있는 양 이렇게 가는 걸 표현의 영자유라고까지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까지 해야 될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1: 영화 스토리가
0: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영화란 장르가 국민들의 인식에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부분들도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사법적으로 결론난 문제를 다시 뒤엎을 정도로 가는 거는 우리 사회의 상교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1: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배우를 향해서 북한상이다 이렇게 얼굴을 평가하고 한 거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그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0: 그 박지만 회장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 네.
0: 배우가 무슨 죄가 있냐고. 굉장히 성숙한 그 어찌 보면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 아닙니까?
1: 네.
0: 아마 가족들이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1: 네.
0: 어떻게 어머니의 죽음에 배우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는 영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는 나는 성숙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 AI에 의한 해킹이다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말씀이 좀 필요한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AI 해킹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3: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1: 예.
3: 일단 중국어 기반의 해킹 취약점 탐지 도구라고 해서
1: 네.
3: ART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RTEX라고 해서
1: 예.
3: 그런데 이것은 보통 어디다 쓰냐면 우리 회사에 어떤 해킹 취약점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사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1: 아.
3: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것이 악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3: 그런데 이 ARTEX라고 하는 취약점 분석 도구, 탐지 도구의 특징이 뭐냐면 AI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3: 그래서 전체 분석 과정 중에 일부를 AI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해킹 도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1: 예.
3: 지금 사실은 언론 보도 중에는 조금 잘못된 표현도 있습니다.
1: 어떤 건데?
3: 뭐냐면 예. 뭐 중국 AI에 뚫렸다. 중국 AI가 은행을 공격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언론들이 있어요.
1: 네네네.
3: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ARTEX라고 하는 도구가 여러 AI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가
1: 예.
3: 뭐 오픈 AI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1: 예.
3: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I들을 골라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중국산 AI가 해킹했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ARTEX라고 하는 것과 AI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3: 네.
1: AI에 의한 해킹이라 하더라도 그 AI가 특정 어떤 AI인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될 겁니까, 그러면?
3: 그렇죠. 그리고 이 ARTEX라고 하는 것이
1: 네.
3: 실제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1: 아, 그것도 추정입니까?
3: 정황만 있는 겁니다.
1: 그래요?
3: 네.
1: 그럼 이게 무슨 자꾸 중국어하고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네요, 지금.
3: 이 ARTEX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어가 나오는 해킹 탐지도구다 보니까
1: 네.
3: 자꾸 중국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3: 아직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이 그 아텍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 지금 강력한

0: 추정인 건 맞다.
1: 그건 맞습니다.
0: 여기까지만.
1: 네네.
0: 그런데 지금 그 해킹 그 규모를 보면
1: 네.
0: 그 은행별로는 몇만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1: 이게 이제 잘 보면 은행의 메인 사이트, 그러니까 정문이 뚫린 게 아니라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쪽문들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모집인용 조회 서비스 사이트가 뚫린 거고요.
0: 네네네.
1: KB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시스템이 뚫린 거고요. 하나은행은 직원용 영업 지원 시스템이 뚫린 겁니다.
0: 네네네.
1: 그다음에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가 뚫린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 사이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쪽문이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이 AI 기반의 해킹 도구가 사용됐을 경우에 이 AI가 특징이 뭐 메인 정문 쪽문 할 것 없이 취약한 것들을 굉장히 빨리 탐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속도로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은행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라면 좋을 텐데
0: 네.
1: 문제는 정문은 좀 잘 지키는 거에 비해서 쪽문들은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네, 네,
1: 또는
0: 네.
1: 쪽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걸 AI가 잘 찾아낸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뚫린 거 아니냐 이런.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AI가 사용됐으니까 불가항력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0: 네.
1: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소홀히 했던 것이 AI로 인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0: 이게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지금 뭐 아텍스가 가동되는 곳 또 공격이 들어온 IP 주소가
0: 네.
1: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고요.
0: 예.
1: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들 중에는
0: 예.
1: 아텍스하고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1: 그게 그러니까 은행 중에서
0: 예.
1: 지금 이게 확정된 거에 아니니까 특정 은행을 제가 이렇게 보긴
0: 예,
1: 보았지만
0: 예, 예.
1: 아, 이거는 AI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에 의한 해킹 같은데 뭐 이렇게 추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이제 AI다 중국이다 이런 걸로 좀 어떤 프레임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해킹이 막 금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막 줄줄줄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1: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사고가 터지고 금융위에서 빨리 조사해봐 이러면
0: 예.
1: 이제 막 촘촘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0: 아,
1: 그럼 이제 놓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뚫리고 있어? 이런 어떤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0: 그러면 아무튼 진상을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진상규명에서 지금 키가 되는 게 이거다. 이것부터 좀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1: 지금 아텍스라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는 찾았고
0: 예.
1: 그걸 매개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아마 진상규명은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대책 부분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1: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책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0: 예.
1: 과거의 대책들은 다 나왔는데
0: 예.
1: 그 대책들을 이제 대충대충 정부가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막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0: 예.
1: 실제로 지금 제가 아까 이번에 쪽문이 뚫린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0: 예.
1: 근데 작년에 통신사들 무차별적으로 해킹당한 거 기억나시죠?
0: 그럼요. 예.
1: 예, 이때도 사실은 정문, 쪽문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제대로 시스템 파악들이 안 됐다. 자산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거든요.
0: 운영하는 쪽에서?
1: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전수조사할 필요 있다.
0: 아,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그래서 어떤 게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0: 예.
1: 보안 패치가 제대로 안 된 건 뭔지를 전수조사할 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0: 예.
1: 이번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0: 네.
1: 또
0: 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라고 해서
0: 예.
1: AI 해킹이 들어올 경우에 방어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대회도 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말씀은 사후 약방문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터진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 제대로 안 한 숙제들을
0: 네.
1: 이번에 제대로 해야지.
0: 예.
1: 안 그러면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AI 기반의 해킹 도구도 성능이 자꾸 좋아질 겁니다.
0: 그렇죠. 예.
1: 그러면 또 뚫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0: 네네.
1: 과거에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제대로 집행 안 된 거 형식적으로만 한 것들을 찾아내서
0: 네네.
1: 그것들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본가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Walk it,
1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3: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십으로.
2: 캣박십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알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성리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3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 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0: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조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유지돼야 된다, 적자가 심하면 안 된다 등등 상장 유지 조건을 더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서 진행 중이던 일부 상장 폐지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던 건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월가의 황금알로 불리던 사모펀드의 성공 공식이 요즘 흔들리고 있답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에 기업을 좀 포장을 다시 하고 비싸게 되파는 그런 방식이 예전처럼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사모펀드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보죠. 10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민현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정부가 상장 폐지 기준을 최근에 강화하면서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그렇게 네. 하면서 기준을 자꾸 높이고 있었는데 법원이 야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기준을 함부로 올리면 어떻게 해? 여기 기업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현테크와 KM제약이라는 상장사가 예.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됐는데요. 두 회사가 상장 폐지 결정을 일단 멈춰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예. 이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하겠다면서 상장 유지 기준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예. 코스닥의 경우엔 시가총액 기준이 지난해까지 40억 원이었는데 올해 1월 150억 원으로 높아졌고 7월부터는 다시 20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년 1월에는 300억 원까지 높일 예정이었는데 예. 최근 적용 시점을 6개월 미뤄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2: 그럼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200억은 넘어야 상장이 유지되는 거네요?
4: 그렇죠. 예. 코스피 역시 올해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예. 코스닥의 경우엔 30거래일 연속 시총이 200억 원을 밑돌면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그 뒤에 90거래일 안에 시총 200억 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 못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2: 꽤 오랫동안 그 기준 아래에서 놀면.
4: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이제 법원이 상장 폐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긴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기업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입장 밝혔고요. 본안 소송에서 거래소 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기 전까지 상폐부터 해버리면 기업과 주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멈춰라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2: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지금

0: 그럼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라는 쪽의 결정을 내리면
1: 네.
0: 정리매매 하고 있던 이 회사도 다시 그럼 상장 유지되고 괜히 정리매매 때 싸게 주식 팔아버린 투자자들은 뭐 억울해서 땅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만약 그렇게 법원이 판단한다면.
1: 맞습니다. 이제 이번 결정이 다른 기업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0: 예.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의 전체 주식수를 곱한 값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고 있는 지를 보는 지표예요.
0: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우리가 사업을 잘 못하는 것도
1: 네.
0: 아니고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저평가하는 게 우리 죄냐
1: 네.
0: 라고 따지면
1: 네.
0: 그참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0: 예.
1: 투자자에게 외면받는 소형 기업이 계속 이제 상장돼 있으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폐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 부실 기업을 제때 퇴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0: 예.
1: 반대로 회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증시가 나쁘거나 그 특정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0: 그게 이제 문제겠죠.
1: 그렇죠.
0: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가 안 좋다는 이유로
1: 네.
0: 퇴출이 되면 그게 옳은 결정이냐 그
1: 네.
0: 이슈.
1: 맞습니다. 예. 현재 코스닥에는 시총 200억 원 미만 기업이 70곳이 넘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300억 원으로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부실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0: 그러게 부실 기업이 꽤 있긴 할 것 같은데
1: 네.
0: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전부가 다 부실 기업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1: 네.
0: 시가총액만 가지고 보면
1: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상폐를 둘러싼 소송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인데요.
0: 예.
1: 이번처럼 기업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 거래소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기업을 퇴출하기 어려워집니다.
0: 예.
1: 본안 소송이 항소와 상고로까지 이어지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 거래를 허용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0: 예.
1: 나중에 만약에 상폐가 확정되면 그 사이 주식을 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거래를 계속 정지시키면 기존 주주들의 돈이 장기간 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하겠다는 정책과 기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만 보고 이거 밑으로 들어가면 다 퇴출 이러면 그 퇴출시키는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하긴 한데
1: 네.
0: 이건 뭐 이의제기고 뭐 하기가 어려운 기준이니까
1: 그렇죠.
0: 시가총액이라는 건 매일매일 숫자로 나오니까 다만 그 본질이 과연 부실기업 맞냐라고 붙으면 논리가 붙으면 좀 골치 아파지겠네요.
1: 네.
0: 시가총액 말고도 여러 기준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기준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기준과 관련해서 시비가 계속 붙고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기준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바이오 업계가 문제를 삼는 건 이른바 법차손 규정입니다.
0: 법차손?
1: 네. 예. 법차손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의 줄임말이에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0: 예.
1: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이자 같은 각종 비용을 빼고 나서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0: 느낌으로는 영업 손실 얼마 났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군요.
1: 네. 예. 그런데 이제 코스닥 기업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법차손이 크게 났고 가장 최근 연도에 법차손이 발생하면
0: 예.
1: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차손이 크다는 건 한 해 손실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회사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경우를 말해요.
0: 예.
1: 그러니까 올해 이 법차손 규정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바이오 기업이 17곳으로 추산됐습니다.
0: 그러니까 올해처럼 손실 나면 회사 돈이 다 없어지는
1: 네.
0: 한 번 더 올해처럼 손실 나면 회사 돈이 다 없어지는 이런 회사는 문제 관리 종목으로 넣는다 이 말이군요.
1: 그렇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지난해 12곳이었는데 올해 40% 넘게 늘어난 거고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자기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0: 예.
1: 신약 개발은 원래 오랫동안 돈을 쓰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임상시험을 거쳐서 허가를 받기까지 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0: 예.
1: 그동안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당장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0: 예.
1: 특히 바이오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적지 않아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증시에서 R&D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0: 예.
1: 이런 기업도 상장한 해를 포함

0: 에서 3년이 지나면 법차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려고 적자 기업에 상장을 허용해놓고 몇 년 뒤에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하는 게 이제 맞디가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고요.
1: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매번 이제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0: 네.
1: 스타트업들 뭐 아무래도 창업이 안 된다. 벤처캐피탈들 투자를 못하고 있다. 왜 못하겠어요? 상장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니 투자를 머뭇거리는 걸 텐데
0: 네.
1: 그런 분위기 돌면 상장 기준 낮춰라 기술 있는 기업들을 올려라 미국 나스닥이 다 흑자 기업 올라가 있는 거 아니다 그쵸.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낮췄다가 그러면 당연히 그중에서는 돈을 영원히 못 벌고 기술 개발해도 돈 안 되는 기업들이 당연히 나오는데
0: 네.
1: 그럼 또 코스닥 기업들 중에 뭐 이상한 썩은 종목들 많다 왜 관리가 안 되냐 그렇죠. 퇴출을 시켜라 뭐 또 그러다 보면 또
0: 맞습니다.
1: 그 얼마 전에는 우리 이쁘다고 올려줘 놓고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러면 야 여론 바뀌었어.
0: 아, 그렇죠.
1: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0: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정되면 단순히 꼬리표 하나 붙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신용 거래가 제한되고요.
1: 예.
0: 투자자들이 부실 기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원래 상장시킨 이유가 돈 떨어지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라고 상장시킨 건데.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지위를 지키려고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비를 줄이거나
1: 예.
0: 당장 매출을 낼 수 있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바이오 기업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1: 중학생이 알바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사실 이런 상장 유지 기준들은 부실 기업을 걸러내서 코스닥 이제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다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기업이나 바이오처럼 오랫동안 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 기업은 제때 퇴출하면서도 산업 특성과 투자자 보호를 어디까지 고려할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또 적자 난다고 적자 나도 봐주는 걸 바이오만 봐줘도 또 이것도
0: 그렇죠.
1: 이상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 참 이게 누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잣대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제일 나쁜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엄격하게 좋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수적으로 돈 잘 버는 기업만 상장시킨다.
0: 네.
1: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스타트업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적자라도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면 다 상장시킵니다. 그래야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받고 VC들도 투자하고 그러죠. 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만.
0: 네.
1: 자, 김근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요즘 사모펀드들이 요즘 어렵다. 뭐 그런 얘기인데 무슨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모펀드들이 한때는 한창 잘 나가는 또 시절도 있었고 다들 여기 취업하려고 또 뭐 그랬던 기업도 있고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2: 네,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사모펀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산 다음 기업 가치를 높여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업이에요.
1: 예.
2: 기업을 다른 회사나 다른 사모펀드에 팔 수도 있고요. 증시에 상장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 엑시트 투자금 회수 단계가 막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전후였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만 하더라도요.
1: 예.
2: 황금기로 불릴 만큼 사모펀드들이 잘 나갔어요. 뭐 당시 초저금리 시대였고 유동성도 풍부했잖아요.
1: 음흠.
2: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싼 이자로 많은 돈을 빌려서 공격적으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1: 네, 이자 내고 나서도 그 이자 내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나오면 되는 거니까.
2: 그렇죠.
1: 예.
2: 그래서 뭐 기업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1: 예.
2: 그런데 이후에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새로 인수하려는 쪽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니까 기업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1: 예.
2: 그렇다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2021년처럼 시장이 좋을 때 비싸게 산 기업을 지금 싼 값에 팔 수도 없는 거죠.
1: 옛날에 저금리 때 시중금리 뭐 2%밖에 안 하던 시절에 연 5% 버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 라고 생각해서 인수해서 열심히 먼지 털고 있다가 시중금리 요즘 6% 7% 되니까 이 기업을 같은 값에 내놔도 안 사는군요.
2: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을 확정하는 대신 기업을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예.
2: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미매각 기업이 3만 4천 개에 달합니다. 10년 전에는 약 1만 6천 개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1: 여기도 고점에 물렸 어떤 거 물리고 있는 아,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 증시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사모펀드 투자 기업이 400곳을

0: 넘었는데요. 예. 2022년 이후에는 잃은 곳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은 많이 사놨는데 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만들어진 사모펀드 중 약 90%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 내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 예.
0: 당시에는 통상 연 10%대 후반의 수익률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실제 최종 수익률은 연 7에서 8%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야, 예전에는 그래서 막 사모펀드에 뭐 예를 들면 5천억에 사서 뭐 몇 조에 팔고 그래서 무슨 마법의 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모펀드 투자하는 뭐 혹은 경영하는 분들을 지금 보니까 그냥 고금리 때 사서 저금리 때 잘 팔았던 그런 거네요. 지금은 저금리 때 사놨다가 이제 고금리 때 못 팔고 쩔쩔 매는 거고. 고금리 말고도 사모펀드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또 있다던데 뭐예요?
0: 또 하나의 변수는 AI입니다. 저금리 시절 사모펀드가 특히 선호했던 투자처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1: 예.
0: 이런 기업들은 고객들이 매년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비교적 예측하기 쉽고요. 뭐 공장을 짓는 것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면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고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을 AI가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높은 구독료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실 겁니다.
1: 그 대표적인 게 그 뭡니까?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름이 저도 헷갈리는데 그 그림 그려주고 사진 뭐 보정해주고 그러는 거.
0: 나노바나나 뭐 그런 것들.
1: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포토샵이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써야 그게 됐는데 요즘엔 이런 이런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냥 그려주니까.
0: 네.
1: 굳이 포토샵을 왜 사? 뭔지 이런 대표적으로 뭐 굳이 떠올리자면 근데 그런 일들이 있겠군요.
0: 그리고 또 여기에 정치라는 악재도 겹쳤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큰 정치적 쟁점인데요.
1: 예.
0: 사모펀드를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면서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 정치권이 월가 대형 은행들을 공격했다면
1: 예.
0: 최근에는 그 초점이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옮겨가고 있어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1: 예.
0: 상하원 후보 중 최소 24명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의 주택 매입이나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1: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집값 올라가는데 누가 자꾸 집값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 사모펀드 쟤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뭐 이런.
0: 그런 거죠.
1: 누구 하나 또 희생양 찾았군요, 거기도. 우리나라도 사모펀드들이 좀 있는데 토종 사모펀드 키운다고 해서 열심히 키웠던 것 같기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도 올해 들어 상당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 예.
0: 삼성 KPM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PE 투자 규모는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입니다.
1: 예.
0: 거래 건수는 69건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전체 투자액이 126억 달러, 거래 건수가 150건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1: 투자가 반토막 났다. 우리나라도.
0: 네,
1: 예. 우리나라도 고금리가 원인이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달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기업을 인수하는 부담이 커졌고요. 국내 M&A 시장도 정체돼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사모펀드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신규 국내 PE 출자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다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내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1: 예.
0: 국민연금의 새로운 기금운용 본부장도 임명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출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예. 있습니다.
1: 홈플러스가 이번 요즘에 어려운데
0: 네.
1: 거기가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가 뭐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0: 네.
1: 국민연금도 거기에 돈 넣었다가 구설에 오르고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도
1: 이제 안에 이제 이런 거
0: 네.
1: 그러겠군요. 어떡하죠? 사모펀드들도 그래도 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뭘 어떤 걸 좀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의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뭐 과거에는 영업 기업 인수한 후 영업이익을 매년 5% 정도만 내도 목표한 투자 수익금을 낼 수 있었지만.
1: 추징금리 2%니까.
0: 네. 앞으로는 정말 기업, 돈 버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사모,

0: 펀드들이 이 달라진 투자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5% 정도 벌던 기업을 10% 넘게 벌게 해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쉬우면 그 사업하지 사모펀드 하겠어요? 또 그런 생각하면 암담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고금리가 여기저기로 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군요. 그냥
0: 네,
1: 그 이자만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3: 네, 오늘은 청취자 이정길 씨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를 종종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리포트들을 왜 써서 공짜로 나눠주는 건지 문득 궁금해지셨다고요? 예, 몸값 비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루 종일 수고스럽게 쓰는 이런 리포트는 읽을 때는 고맙게 읽기는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써서 나눠주는 건지 이게 무슨 이익이 생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은 수익 모델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수익 모델이 있기는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돈 아닌 남의 돈 모아서 그 돈 굴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펀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죠. 또 보험사나 은행도 고객 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거기도 큰손입니다. 또 경찰 공제회, 군인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이런 곳들도 군인, 경찰, 교직원들이 평소에 모으는 돈을 주식 투자로 불리는데 거기도 아주 큰 손이 있죠. 우리는 이런 큰 손들을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큰 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 때는 어떤 증권사를 이용할까요?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은 증권사를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손들이 자기네 증권사 이용해주면 수수료 수입이 아주 많아지니까 제발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증권사도 그 큰 손들한테 뭐 반대급부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선물이 바로 그 증권사가 고용한 애널리스트가 쓰는 리포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리포트를 받아보는 거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와 통화도 하게 해주고 직접 불러서 설명을 듣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 대가로

큰손 기관 투자자들은 그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주문을 내고 그 매매 주문 수수료로 증권사는 애널리스트 월급도 주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는 중소형 종목보다는 기왕이면 주문 금액이 많을 수 있는 시가총액 크고 거래도 활발한 그런 종목 위주로 아무래도 리서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매도 보고서 같은 거 잘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 큰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라고 보고서를 내면 그 매도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그거 들고 있던 큰손들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도 보고서를 잘 안 내는 뭐 그런 이유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정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 삶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 인상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단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금융권 전반으로 해킹 피해가 번지는 가운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사건 3일 전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간 뒤 이를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 북한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 중에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사이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은 영상 15.6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